0: 부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청은 킹칼리드 공항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후티 공습 작전에 동참할지를 곧 결정하겠다며 킹칼리드 공항 추가 피격에 대해서도 방금 보고를 받았다며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을 받더라도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 등을 놓고 SNS에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과도한 SNS 활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의료 방사선 이용 건수와 1인당 피폭 선량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억 3,313만 건이었던 의료 방사선 이용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4억 3,159만 건에 달했습니다. 1인당 피폭 선량은 2021년 2.64 밀리시버트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4 밀리시버트로 22.7%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내륙과 충북에서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서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등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요즘 자주 실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청명하다는 말. 날씨가 하늘이 어찌나 맑고 밝은지 이런 게 청명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당당이님들도 하늘 사진, 구름 사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어느 날은 하얀 구름이 중간중간 예쁘게 떠 있고 또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요.
1: 달력을 보니 오늘이 음력으로는 9월 초하루네요. 우리 조상님들은 음력 9월을 설명하시면서 농가 원령과 같은 데서는 제비는 돌아가고 기러기 때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오는 달. 온 산에 단풍이 물들고 울타리 밑에 황국화가 가을빛을 자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가을거지를 하며 함께 일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함께 즐기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0: 아우, 그 말씀 안에 가을 풍경이 다 들어있네요.
1: 다 들어있죠. 네. 예,
0: 정말 우리도 같이 일하고 가을 풍경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야구장으로 가을 나들이 가는 분들도 보입니다. 이 정규 시즌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위 팀은 정해졌지만 그래도 응원 갑니다 하셨네요.
1: 네, 그렇더라고요. 한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 1위 팀이 가려져서 KT 위즈가 한국 시리즈로 직행하고 삼성 라이온스, 기아 타이거스,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는 다음 주 중에 시작하는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에서 다시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팬들의 응원도 더 뜨거워지겠네요.
0: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1: 네, 그럽니다. 네.
0: 아니, 예, 작년에 이렇게 최종 저기 한국 시리즈 했었던 팀들이 LG랑 한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 한화를 봤는데 이름이 없길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돌아보면 올 프로야구는 지난 8월에 폭염으로 얼마나 많은 경기가 취소됐던가요?
1: 맞아.
0: 아시안게임에 선수들이 차출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팬들의 응원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는 평입니다. 자, 앞으로 가을 야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성시대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편지와 유익한 지식, 아름다운 음악으로 한상 차렸습니다. MBC 라디오 팬분들 어서 오세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있습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자, 일요일 여성시대.
2: 그야말로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 네.
2: 아니, 일종 씨는 그 야구 보러 가신 적 있으시죠? 또는 야구 중계를 맡아서 하신 적은?
1: 아니, 중계는 없고요.
2: 네.
1: 보러 간 적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
2: 아, 그렇군요.
1: 실은 야구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2: 아.
1: 근데 아까 제가 망설였던 이유가 그래도 대전이라고. 예. 하나이글스가 여기 한국 시리즈 뭐 여기에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없길래.
2: 아하.
1: 그냥 멀리서 응원하는.
2: 예, 네. 그렇군요.
1: 이 순위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응원하는.
2: 네. 네.
1: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요즘엔 뭐 남녀노소 이젠 가족 단위로
2: 그게 가족 단위로 아기들도 막 응원하고 뭐 힘차게 그러니까요.
1: 네. 네. 야, 아니 어디 뭐 중계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어디서 봤는데
2: 네.
1: 그 꼬마 친구인데 아우 표정이랑이 사뭇 진지한 게 감독이에요. 어느 선수가 착 치고 나가잖아. 그럼 박수를 쫙 이렇게 막 보내고 또 뭐 삼진 아웃다 가면 아
2: 고개 흔들고 들고. 그렇군요.
1: 아주 꼬마 관중들도 진지합니다.
2: 하여튼 예. 가을의 즐길거리로 최고 꼽죠.
1: 맞습니다. 네. 네.
2: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손편지로 보내주셨어요.
1: 예.
2: 예쁜 글씨의 주인공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황경자님. 요즘 들어 엄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종일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하신다. 가만히 엄마의 표정을 살피니 무슨 신비스런 말을 할 듯 말 듯 하셨다. 그날 저녁 밥상을 앞에 놓고 엄마는 누가 들을까 싶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만가만 이야기하셨다.
3: 내가 요 며칠 전부터 뒷마당 언덕 끝에서 이만한 두꺼비를 봤어.
2: 엄마는 큰 손을 펼치면서 그렇게 큰 두꺼비는 처음 봤다 하셨다. 두꺼비가 집안에 들어온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씀까지 하셨다. 아마도 우리 집에 복두꺼비가 온 것 같다며 싱글벙글 좋아하셨다. 엄마의 그 말에 아무리 눈을 씻고 뒷언덕 풀숲을 간간히 찾아봐도 내 눈에 두꺼비는 보이질 않았다. 엄마 앞에만 나타나는 두꺼비가 보이는 날에는 종일 엄마의 기분이 좋았다. 어떠한 사사로운 일에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엄마였지만 가끔 보이는 두꺼비는 온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무탈하게 가정과 자손이 번창해가는 것도 두꺼비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이라고 엄마는 조용조용 말씀하셨다. 산자락 밑에 다 쓰러져가는 흙담집에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추웠던 그 겨울도 몇 날 며칠 쏟아지는 장맛비에도 끄떡없이 견뎌왔던 정든 집. 조그만 밭돼기를 일구며 온 식구들의 가난도 이겨냈던 어린 시절이었다. 번듯한 집 한 채 짓고 사는 게 소원이었던 우리 집은 힘든 애호박 특수작물로 해마다 조금씩 나아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초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새 집터를 마련했다. 그러다 따뜻한 봄이 되어 사놓은 터에 온 가족이 소망하던 집을 짓기로 했다. 온 식구들이 쪽마루에서 옹기종기 행복하게 지내오던 정든 동네를 떠나는 것이 섭섭했지만 번듯하게 지어진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행복했다. 이사하고 며칠이 지나고 난 후 엄마는 뒷곁에 두고 온 두꺼비를 생각하시며 서운해하셨다.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혹시나 하고 습관처럼 바깥을 기웃거리며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사 나온 예전 집에서 엄마와 매일같이 마주하던 그 두꺼비가 새 집에 나타났다.
1: 어? 야...
2: 아니 1km

0: 하루쯤 떨어진 먼 길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동네 어귀를 지나 논길, 밭길, 또 조그만 또랑을 건너 우거진 풀숲을 지나 그 먼 순환을 감내하며 찾아온 것이다. 느린 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이 도착한 그것은 엄마와의 약속의 땅으로 찾아와 준 것이다. 두꺼비와 마주한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잃어버린 자식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셨다. 찾아와 준 두꺼비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 후 엄마는 간간이 두꺼비와 눈 맞춤하면서 잘 있나 확인하시곤 했다. 특별히 먹잇감을 준 것도 아닌데 잔디밭에 나타나 보이는 두꺼비는 오랫동안 우리 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음력 10월 초닷새 날, 83살의 엄마 생신날이었다. 멀리서 사는 자손들이 다 모여 왁자지껄했다. 내년에 또 생신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른다며 어느 해보다 마음껏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그해 엄마의 생신날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을까. 생신날이 사흘 지나고 10월 8일. 저녁을 잘 드신 엄마는 주무시듯 고요히 생을 마감하셨다. 어찌 자식한테 마지막 하고픈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떠나셨는지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에 육남매는 통곡을 했다. 살아생전 엄마가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
1: 내가 죽거들랑 꽃상여 해줘.
0: 엄마 소원이었던 화려한 꽃상여가 나가던 날 마지막 술 한 잔 올리고 상여가 막 떠날 때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승용차 옆으로 두꺼비 한 마리가 펄쩍 뛰어들어 상여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우리들은 갑자기 나타난 두꺼비가 반갑기도 했지만 엄마를 배웅하는 것 같은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났다. 엄마의 애달픔을 두꺼비도 알고 나타난 것일까? 이 추운 날 웬 두꺼비냐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동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두꺼비를 긴 막대로 이리저리 건드리며 따라다녔다. 그러다 언덕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두꺼비는 또다시 올라와 저만치에서 상여 뒤를 따라왔다. 얼마만큼 엉금엉금 기어오던 두꺼비가 언덕 위 숲으로 슬그머니 몸을 숨기듯 들어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영영 우리 집 옆에선 두꺼비를 볼 수 없었다. 엄마의 제삿날이 되면 신비스러웠던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 엄마의 얼굴처럼 두꺼비도 보고 싶어진다.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 옛날 이야기처럼 어릴 적 현실에서 마주한 엄마와 두꺼비의 인연이 자연의 경이로움이 준 여운이 새삼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해마다 10월이면 엄마의 그리움 뒤로 두꺼비도 따라온다.
1: 야, 그 두꺼비는 정말 영물이네요. 네,
0: 그렇죠. 희한하죠?
1: 예.
0: 두꺼비나 뭐나 세월이 오래 묵힌 거는 다 영물이에요.
1: 네.
0: 희한하지 않아, 상여에?
1: 그걸 그러니까 따라와. 예, 함께 슬퍼하듯이.
0: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네.
1: 네. 아니, 저는 이사를 했는데도 그 집까지.
0: 그 집까지 온 게 1km 거리를.
1: 와, 그 두꺼비.
0: 엄마랑 무슨 독특한 인연이 있을까? 그래.
1: 진짜. 두 분 사이에 진짜 엄마와 두꺼비 사이에
0: 그러게
1: 어떤 인연을 또 맺었기에
0: 참 희한한 일도 많아 살다 보면 자기사
1: 정말 자연스레 어머니 생각을 하시면 두꺼비도
0: 떠오르시겠어 그러게
1: 네 한 예전부터 그렇게 커다란 두꺼비가 집에 있다 이러면 참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는가
0: 그래요
1: 이런 생각들 왜 예
0: 부여해.
1: 우리 집을 지켜주는 뭐 예.
0: 부여의 이만총총 마당 내 그 연못 작은 게 있잖아요.
1: 네,
0: 거기 두꺼비 두 마리가 살아요.
1: 오, 그래요?
0: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1: 오.
0: 엄마하고 그... 새끼인지 뭔지 하여튼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글쎄.
1: 네.
0: 제가 이렇게 있는데

0: 소리 또 잘 내셔.
1: 무슨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잘 못 냈어. 뭐 이런 식으로. 뭐야? 누구야? 막 이랬죠.
0: 네.
1: 그게 두꺼비 소리라네.
0: 진짜요?
1: 네.
0: 하 이게 황소개구리나 뭐 이런 거랑은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두꺼비는 소리 다를
1: 네,
0: 것 같아요.
1: 달라요, 달라요.
0: 네네.
1: 하여튼 무서웠어요.
0: 그 밤에 들으면 무섭긴 하겠어.
1: 무섭죠. 아무도 없이
0: 뭔지 모르는데.
1: 창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렇게 내니까.
0: 야, 아이고. 거기도 복이 깃들려고 그렇게 두꺼비가 자리를 잡았나 봅니다.
1: 그러기를.
0: 네. 사연 주신 특히 손편지로 사연 이렇게 보내주신
1: 네.
0: 한경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1: 고맙습니다.
0: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경기도 화성시의 이아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9살 새댁입니다. 여성시대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용기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곧 70번째 생신을 맞으시는 저희 시어머님께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전국의 저희 어머님 자랑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초보 며느리입니다. 가뜩이나 살림도 서툰데 저는 장손의 맏며느리라 결혼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 뵙고는 제가 했던 걱정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가 부담을 느낄까 봐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 전 친정의 가정환경 때문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재혼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셨습니다. 재혼 가정에 이복 남매들까지 있는 복잡한 가정사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 시댁에 먼저 찾아뵙고 저희 집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시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힘든데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애썼다. 였습니다. 제 환경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오로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만 걱정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노산이지만 건강하게 첫 아들을 얻었고 지금은 저를 큰 복덩이, 저희 아들을 작은 복덩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늘 저희 이부자리부터 챙겨주시고 제가 집 앞에서 밤을 따다가 다리를 조금 긁히기라도 하면 얼른 연고를 가져와 손수 발라주십니다. 제가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면 육아로 힘들었을 테니까 여기에서만큼은 쉬어라 하시며 오히려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어머님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집안의 막내딸로 사랑받으며 자라셨다가 결혼해서는 맏며느리가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시할머님께서 예전에는 굉장히 드세셨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며느리로서 시집살이를 참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시할머님을 자주 찾아뵙고 워낙 잘 챙겨드리시길래 시할머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그 사랑을 저에게도 내리사랑으로 베풀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힘든 시집살이를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호통을 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딸처럼 아껴주십니다. 본인이 받은 상처를 며느리에게 되물려주지 않고 사랑으로 바꾸어주신 분. 저는 그런 어머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오는 10월 11일 70번째 생신을 맞으십니다. 평생 맏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가족들의 밥상을 차려오신 어머님께 올해는 제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궁극의 비법 레시피를 공유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잘 전수받아서 맛있는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0: 그리고 어머님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여성시대의 찐 애청자십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이 방송에서 읽힌다면 지금 강릉에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집앞 밭일을 하시다가 혹은 설거지를 하시다가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어머님을 상상해봅니다. 어? 이거 내 얘기 아냐? 하면서 소녀처럼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행복해하실 어머님을 생각하니 저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강릉에서 듣고 계실 우리 김찬희의 어머님, 며느리 아름이에요. 70번째 생신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 생신에는 제가 생일상 차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받기만 하세요. 곧 강릉에서 봬요.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을 존경하고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1: 와, 진짜 들으시고 얼마나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게요. 정말 최고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 김찬희의 어머님.
1: 네.
0: 네, 70번째 생신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자, 오늘 1부에 사연 소개되신 황경자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 이아름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아, 우리 며느리 이아름님도 이렇게 사연까지 주시고. 네, 정말 뿌듯하시겠다.
1: 장모님께 어떻게
0: 예.
1: 효도하신 기억이.
0: 아, 이렇게 여성시대 잘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장모님은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애청자로 들어주시고.
1: 네. 네.
0: 이번 명절에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매번 이렇게 챙겨 들으시는지 몰랐는데.
1: 아, 그러셨구나.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0: 장모님 늘 건강하시고 예,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들리지?
0: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교수님과 함께 여성 살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고속도로는 아직 흐름 좋습니다. 어디든 수월하게 이동하고 계실 텐데요. 단 남해 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지금 창원 1터널 부근은 버스 단독 사고가 발생해 이 여파로 창원 2터널부터 북창원까지 잠시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0: 또 원주 방향으로 동곤지암 일대는 짧게 지칩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 목포 등 남해안 일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과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지금 서울 현재 기온 20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도 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비가 내린 뒤 급히 수요일부터는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여성시대 일요일 순서 여성살롱. 살롱은 응접실이나 뭐 사랑방과 같은 뜻이라 그러죠. 프랑스에서는 어느 시기 궁정과 귀족의 저택을 무대로 사교와 토론 모임이 많았고 그 살롱 문화는 이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성 살롱도 그렇게 지식과 교양을 쌓는 시간이에요.
1: 네, 10월 여성 살롱에서는 우리 곁에 동물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물은 우리와 이 지구별을 나눠 쓰는 소중한 존재니까 그들에 대해 알고 싶고 또 그들의 생존이 우리의 생존과도 이어지니까 그들에 대해 아는 건 우리 인간에 대한 공부로도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의 10월을 책임져 주실 선생님 저기 오시네요.
0: 여성 살롱 담당 선생님, 환경 저널리스트이자 성공회대학교 외래 교수,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용 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우리 이 시간 종영쌤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극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얼마나 북극곰에 빠졌으면 신혼여행도 북극곰을 보러 다녀오신 분이신데 종합일간지에서 오랫동안 또 기자로 일하시며 쉬는 시간에는 곰과 고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내셨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니까 곰에서 이제 고래까지도 관심사가 넓혀진 건가요?
2: 예, 아무래도 제가 쭉 북극을 따라서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 보이는 게 고래더라고요.
1: 네.
2: 아~ 그래서 이제 고래에 대해서 이제 혼자 공부하기 시작하고 뭐 취재 보도도 하면서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1: 네. 그래서 책도 또 고래의 노래라는 책도 쓰시고
0: 그렇군요.
1: 말이죠.
0: 네.
1: 아, 그래서 워낙에 돌고래 기자로도 유명하시군요.
2: 네.
1: 네, 돌고래 기자. 자,
0: 종영쌤은 이 돌고래 기자로 알려지시면서 여성시대 시간에서도 우리가 소식을 여러 차례 나눈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 돌고래 나라에서는 종영쌤이 영웅이실 거예요. 그 유명한 제돌이 아시죠? 제돌이.
1: 네네.
0: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신 분이죠.
1: 어, 진짜요?
0: 제돌이 기억나시죠?
1: 네.
0: 서울대공원에서 왜 돌고래 쇼하다가 제주 성산 앞바다로 야생 방류된 그 돌고래. 종용쌤이 바로 그 제돌이에게 자유를 주는데 앞장선 분이세요. 자, 제돌이를 만나셨던 그 시작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2: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고래의 노래, 지금은 이제 다정한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그 책을 다 쓰고 고래 개론서를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해양경찰청에서 제주도의 한 수족관이 제주도에서 돌고래들을 잡아가지고 불법 포획해서 돌고래 쇼용으로 동원을 했다. 이런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기자로서 환경 기자로서 이런 걸 몰랐고 또 제가 돌고래 쇼를 좋아해가지고 서울대공원 가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 네, 아 이게 북극곰도 서울대공원에서 미리 접하고.
2: 네. 예. 그래서 아 이거 좀 부끄럽다. 좀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했었죠. 그래서 직접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실제 야생에 있는 그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하거든요. 정식 네. 명칭은 그 네. 돌고래를 취재를 하고 그리고 얘네들 중에 일부가 서울대공원에서 와서 돌고래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공원에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봐야 되겠다.
0: 네.
2: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니까.
0: 그래서 네.
2: 딱 가서 제일 처음엔 잘 안 보여주죠. 기자라고 하니까.
1: 아무래도. 뭐
2: 잘 이야기해가지고
1: 예.
2: 갔더니 그 친구가 홀라우프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1: 제돌이가요.
2: 네. 그래서 홀라우프를 돌리고 이제

공연 시간이 끝나니까 수족관 안쪽에 있는 그 안방이 있는데 내실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아, 얘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와서 제돌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돌이라는 이름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0: 다시 고향에 돌려보낼 수 없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1: 네.
0: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해외 학자들이랑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2: 오, 그래요?
0: 아, 몇 년 동안 했던 애들도 적당한 훈련만 거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사를 썼죠. 이 제돌이를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한겨레 신문 1면에 제돌이의 운명이라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당신만 해도 신문 1면에 동물 사진을 크게 딱 박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예. 조금 이상했거든요.
1: 그렇죠.
0: 지금도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같이 일면에 경쟁을 하고 있던 기사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2: 야, 결이 너무 다르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신문사 이제 간부진이 야, 이거 지금 한가하게 돌고래 이야기 할 때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2: 인간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데 지금
0: 네, 네. 야, 그래 한가하게 이런 얘기 할 때냐라고 해서 막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고 결국에는 일면으로 이제 제돌이의 운명이라는 오. 제목으로 해서 제돌이를 네. 밖으로 보내자라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열흘 뒤에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는 곳이 서울시거든요.
2: 예.
0: 제돌이를 제주도로 돌려보내겠다라고
1: 방사하겠다
0: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돌이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돼요.
2: 또 그렇게 되는 일면에 실리더니 이제 정치권의 핵심 네, 이슈까지.
0: 왜냐하면 이제 당시 시장을 또 반대하던 또 이제 네. 쪽에서는 또 그거를 아 돌고래 가지고 포퓰리즘 정치한다 뭐 아,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2: 네.
0: 예산이 그렇게 많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다른 신문들도 이걸 가지고 다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한 신문 사설에서는 제돌이를 돌려보내서 죽으면 어떡할 텐가라는 게 사설 제목이었어요.
1: 아하, 네. 네.
0: 근데 이제 제가 과학자들에게 얻은 그 의견과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방 큰 돌고래는 해안가에서 2km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1: 네.
0: 일단 보내기만 하면 야생물이 자기 가족들을 만날 확률이 아주 높고 팠다고 볼 수가 있었던
1: 그렇군요.
0: 거죠.
2: 이렇게 먼 바다에서 사는 친구들은 아니었나 봐요.
0: 네,
2: 보군요.
0: 그리고 그 무리가 단 하나의 무리예요. 120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만 만나면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죠.
1: 그럼 제주도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제주 앞바다에 방사를 하면 결국엔 가족과 합할 것이다.
0: 네, 그렇게 본 거죠.
1: 그렇게 됐구나. 참 우리가 돌고래 쇼를 보면 정말 네. 뭐 공도 다르죠. 훌라후프도 치죠. 뭐 훌라후프도 돌리죠. 정말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길을 들이는가. 저도 이렇게 개를 쭉 길러보면 결국엔 모든 동물은 먹이로 훈련을 네. 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0: 네. 제가 이제 그 제돌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대학원에서 네. 이제 이 돌고래 쇼에 대한 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논문을 쓰면서 많은 그 조련사들을 만났거든요.
1: 그랬겠죠.
0: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개나 고양이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다에 사는 애를 데려와 가지고 점프도 시키고 홀라우프도 하고 노래까지 부르게 시키느냐
2: 예.
0: 그게 궁금했는데 그들이 알려준 거는 단 하나였어요.
2: 뭐예요?
0: 일단 야생 돌고래가 이제 수족관으로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수족관 입장에서는 먹이긴 해야 되잖아요.
2: 네.
0: 그런데 살아있는 생선을 줄 수는 없거든요.
2: 왜요?
0: 비싸잖아요.
2: 힘들죠. 비싸서.
0: 네.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노량진 네. 수산시장에 10만 원 주면은 한 대여섯 마리 주긴 하는데 그러다가는 이제 수족관이 망하죠.
2: 아, 네.
0: 그러니까 통조림을 주는 거죠. 통조림이나 죽은 생선, 싼 생선을 주는 건데 우리가 돌고래라고 생각해 보면 죽은 생선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2: 네.
0: 그 질감, 먹는 질감도 다르고 냄새나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죽은 생선을 주면 돌고래는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튿날에도 또 줍니다. 그러면 또 먹지를 못해요. 사흘째도 또 줍니다.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돌고래는 굶고 조련사는 죽은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2: 네.
0: 보통 열흘이나 보름 정도 되면 돌고래가 항복하는 순간이 옵니다.

0: 금을 못 이기는 거지.
1: 네, 그때 죽은 생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길들이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죽은 생선을 공짜로 주느냐?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돌고래 쇼를 배워야 죽은 생선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2: 아이고.
0: 그런 과정을 거쳤겠지. 네. 아, 그렇게, 너무 짠하다. 너무 슬프다. 네. 갑자기.
1: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한 반년에서 한 네. 1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돌고래 쇼에 나갈 수가 있는데
0: 예.
1: 우리가 이제 수족관에 가면 돌고래 쇼가 하루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돌고래 쇼이지만 돌고래한테는 식사 시간입니다.
2: 아~
1: 돌고래한테는 공짜 점심이 없어요. 절대 훈련을 하거나 쇼를 하는 외에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런 식으로 돌고래의 몸을 이제 수족관의 몸으로 야생의 몸을 수족관의 몸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0: 얘기 들으니까 진짜 참.
2: 그러면 또 거꾸로 제돌이가 야생으로 돌아가려면
0: 수족관의 뜻대를 벗어야 되는 거죠.
2: 네, 그렇죠.
1: 그렇죠.
2: 네,
1: 아주
2: 예.
1: 그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2: 예.
1: 수족관 돌고래를 야생으로 되돌려보려면 정반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줘요?
1: 그렇죠. 이제 그 죽어있는 생선을 줄이면서 활어를 주는 거죠. 활어를 주면서 얘가 쫓아가면서 잡아먹는 방법을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2: 사냥해서 먹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계속 접촉했잖아요. 인간과의 접촉 시간도 서서히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제 제돌이도 그렇게 서울시가 돌려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학자와 그다음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방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 최재천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네. 과학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훈련을 해서 내년에 내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제 1년 전에 첫째 날 이제 제돌이한테 처음으로 활어를 주는 날이었어요. 활어를 딱 주니까 제돌이가 첫날부터 잡아서 먹었습니다.
2: 오~
1: 그리고 1년 동안 놀다가 이제 1년 뒤에 나간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0: 1년간의 시간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었네. 첫날부터 바로 그냥 활어를.
2: 그렇군요.
1: 네네.
0: 그래, 그러니까 그동안 뭐 수족관에 길들여졌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2: 역시.
1: 야생의 본능이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0: 그러네요. 아우, 정말 제돌이 입장이 정말 잘 됐다.
1: 네.
0: 그러네요. 거기에 또 앞장서 주신 거고 우리 기자님이.
2: 근데 제돌이 하나뿐이었습니까?
1: 아, 그때 대법원에서 다른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 불법 포획한 수족관이 불법으로 잡았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 돌고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공소시효 안에 있던 돌고래들을 어떻게 하냐
0: 네.
1: 이런 것들 가지고
2: 법적으로
1: 예, 논란이 벌어진 거죠. 이제 왜냐하면 제돌이를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얘네들도 국가에서 몰수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을 했어요. 국가가 몰수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네 마리가 있었는데 공소시효 안에 있었던 추가적인 돌고래가 네 마리를 국가에서 몰수를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국가 소유로 이제 데려온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중에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가지를 못하고 삼파리하고 춘삼이만 제돌이랑 같이 보냈어요.
2: 아, 제주도로요? 같이 보냈어요.
1: 예, 예. 왜냐하면 제돌이 가는 김에 조금 더 같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 두 마리를 선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춘삼이 삼파리는 제돌이랑 나가가지고 이제 뭐 며칠 만에 바로 야생 무리에 저기 적응 합류해가지고
2: 야.
1: 성공을 한 거죠.
2: 참 놀랍네요.
0: 네. 자유를 얻었네.
2: 본향으로
0: 다시.
2: 돌아간 거죠. 본향으로.
1: 그렇죠. 근데 춘삼이하고 아니 저기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못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 네.
1: 이 친구들은 좀 그 떠들썩한 화려한 그 무대 뒷면에 조용히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가기관으로 간 거죠. 민간
0: 네.
1: 수족관에서. 근데 이제 얘네들은 계속 그 수족관 안에 있으니까. 왠지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뭐 얘네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2: 그렇죠. 그렇죠.
1: 예. 네, 나가질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복순이라는 아이는 이제 암컷인데 약간 우울증 성향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고래는 어떤 고래냐면은요. 야생에서 잡혀 와 가지고 냉동 생선, 죽은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돌

0: 돌고래쇼에 저항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1: 야.
0: 그 애들은 이제 인간에게는 우울증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무기력하고 활동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복순이는 돌고래쇼를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이 아니었고 주로 이제 수족관 안방에 있었던 아이였고요. 네. 그 옆에는 항상 태산이라는 수컷이 같이 있었어요.
2: 네.
0: 그래서 태산이 복순이가 서울대공원으로 결국은 옮겨졌고 다시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단체가 운동을 해가지고 3년 뒤에 얘네들도 보내자.
2: 오. 오, 네.
0: 라고 해서 드디어 보내게 됩니다.
2: 다시 야생으로.
0: 예, 보내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복순이가 나가기 한 일주일 전에
1: 네.
0: 멀리서 보니까 이 부리로 뭔가를 계속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바다죠. 바다에 야생 가두리, 야생 방사 가두리에다가 가둬놓고 이제 한 달 정도 적응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가두리에서 뭔가를 계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가봤더니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죽어 있었고 그 죽어 있는 새끼가 가라앉지 못하도록 계속 입으로
1: 아유,
0: 떠올리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뭐 여튼간에 일주일 뒤에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야생방사가 됐고 건강하게 야생 무리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2: 네.
0: 사진이 찍혔는데요. 복순이가 새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예,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거를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다시 자연으로 야생으로 돌아가서 또 달라는 가정을 예, 새끼 돌고래와 함께 꾸리게 됐군요.
1: 근데 이렇게 다행이다. 방사하고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나 봐요.
2: 그러게요.
1: 얘가 어떻게 지금 성공적으로 합류하고 잘 사나 이렇게.
0: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의 등지느러미를 보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1: 다르게 음푹, 생겼다면서요?
0: 예, 음푹 패인 자국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같은 것끼리 모으면은 똑같은 개체고 다른 거가 있으면 다른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하면서 1, 2, 3, 4번으로 개체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2: 등 지느러미를 모양을 보면서
0: 모양을, 음푹 패인 모양을 보면서
1: 그 네.
0: 보면서 이게 제돌이다, 춘삼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1: 그렇군요.
0: 제돌이 같은 경우에는 또 등지느러미에 1번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해안가에 네. 가시면 그
2: 종종 보여요.
0: 볼 수 있거든요.
2: 네.
0: 1번 찍힌 돌고래는 제돌입니다.
2: 제돌이다?
0: 네.
2: 오, 신기하네. 1번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0: 예, 1번으로
2: 숫자라고?
0: 이렇게 예, 예. 숫자로.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찍혀 있습니다.
1: 어머나.
2: 그렇구나.
1: 그렇구나.
2: 그건 당시에 이제 그 수족관에 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된 거겠죠?
0: 이제 야생 방사를 하기 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나중에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찍어 놓은 거죠.
2: 오, 네. 네. 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야생으로 돌아가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의 소식도 있지만 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죠.
0: 예, 사실은 그때까지 저희가 다섯 마리를 성공을 해서
1: 네.
0: 돌고래 야생 방사 선진국이었거든요. 사실은
2: 네.
0: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래 야생 방사를 그것도 과학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섯 마리가 성공했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1: 네.
0: 또 서울대공원에 금등이하고 대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1: 네.
0: 얘네들은 20년 전에 잡혀온 애들이에요.
1: 오래됐군요.
0: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적응을 아마 못할 것이다라고 감히 기대조차 못했는데 계속 성공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2: 네.
0: 지금까지 뭐 그 제돌이나 춘삼이 삼팔이 이런 애들은 5년 이내였거든요. 한 5, 6년 이 정도에 되는데 얘네는 20년이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약간 우려하는 시선이 있긴 했는데 모두 다 뭐 의견 일치해서 보냈는데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1: 그래요?
0: 네.
2: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생으로 방류를 했지만
0: 네.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비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얘는 진짜로 마지막 남은
1: 네.
0: 야생 남방 큰 돌고래였는데
1: 네.
0: 마침 그때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이 친구를 또 돌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친구도 돌려보낼 때 이번에는 찬반이 엇갈렸어요.
1: 네.
0: 과학자들도 환경단체도 전문가들도 돌려보내야 된다는 쪽은 야 그래도 수족관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단 하루라도 바다에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있었고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야 금등이 대포 실패했지 않느냐.

0: 이거는 과학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너무 크다. 이 개체를 봤을 때는 야생 방사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찬반이 있었는데 결국은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역시나 관찰이 되지 않고 아이고, 실패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2: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0: 돌고래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살 때는 길게 살 때는 한 40년.
2: 40년?
0: 예, 짧게 살면 한 20년까지 살고요. 수족관에서는 보통 한 20년 정도. 예,
2: 그래요?
0: 20년 넘게도 삽니다.
2: 그럼 아까 말씀 주신 뭐 금등이, 대포 이런 친구들은 거의 일평생을 그럼 수족관에서 20년
1: 그렇죠.
2: 정도를 지내는 거니까.
0: 돌고래들은 야생에서 잡힐 때 보통 특히 제주도는 청소년들이 많이 잡혀요. 대여섯 살. 왜 그러냐면 돌고래들도 다 다니는 길목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도 어디에 그물이 있고 어디에 배가 많이 다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희들 거기 다니지 마. 정치망이 많아 라고 하는데 꼭 대여섯 살짜리 청소년들이 우르르 갔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죠.
1: 말 안 듣고. 참 진짜.
2: 아이고 그렇구나.
1: 아이고.
0: 근데 금등이 대포 같은 경우는 거기서 20년 그렇게 잡혀 다섯 살 때 잡혀가지고 네. 수족관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아이고. 나가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1: 그러네요.
2: 그러네요. 네. 어우 이렇게 돌고래 또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듣다 보니 네. 벌써 수업 마치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1: 자 다음 시간에는 돌고래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동물권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돌이 이야기 가슴 뭉클하게 잘 들었어요. 남종영 쌤 정말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커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커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여성 살롱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시죠? 3, 4부엔 저희 명곡극장 이어진다는 거. 뉴스 듣고요. 저희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5: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열신 뉴스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지만 중소기업은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국가 통계 포털과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83.9로 작년 동월보다 4% 감소했습니다. 같은 달 대기업 생산지수도 1.8%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감소폭은 2배 이상으로 컸습니다. 수출에서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컸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중소기업 수출은 101억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0.4% 늘었는데 대기업은 771억 달러로 94.2% 증가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안성시 양성면

0: 45번 국도에서 용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5m 아래 비탈길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사고 발생 1시간여 전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위해 안성시 양성면의 한 카페에 들렀다가 다음 집결지인 용인시로 이동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해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 도박 사이트에 대해 물리적 파괴, 폐쇄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자 유도 최중량급의 차세대 간판 이현지가 생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르며 아시안게임 결승전 패배에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이현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여자 78kg 이상급 결승에서 프랑스의 로만 디코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내륙과 충북에서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로 예상됩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령층 고객은 많지만 젊은 세대가 찾아오지 않아서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기업들도 고민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전통시장과 대기업이 협력하고 있죠. 시장 안에 체인점을 열고 내부를 복고풍으로 꾸미는데요. 덕분에 기존 고객은 물론 호기심을 느낀 젊은 세대도 찾아옵니다. 서로의 접점을 찾아 상생하는 전략,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동안 피부, 저속노화 이런 거에 가장 좋은 생활습관 뭔지 아세요?
6: 몰라요.
7: 모르세요?
6: 물 많이 마시고 피부 보습도 좀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7: 아, 물론 피부에 도움되죠. 네.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의 노화를 저속으로 간다. 요거 필요하대요. 바로 호기심.
6: 아, 호기심.
7: 예. 뭐든 다 아는 사람처럼 그냥 시큰둥하면 사람이 생기 없고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6: 네.
7: 근데 뭐든 처음 보는 아이처럼 반짝반짝. 야, 그게 뭐야? 이거 재밌겠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사람. 그게 진정한

0: 동안 아니겠습니까?
1: 나이가 들어서 놀지 않는 게 아니라 놀지 않아서 늙는다. 하기사 그런 말도 있어요. 네.
0: 그러니까요. 게다가 오늘은 놀기 좋은 일요일 아침이니까 놀이터에 들어선 아이처럼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1: 그런 하루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인생 명곡도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릴게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 번호는 문자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창에 쓰시면 무료입니다.
0: 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구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구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구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3: 접어든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르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2: 여성시대
3: 명곡 극장.

0: 오늘 첫 번째 상영작은요. 반성문이네요.
1: 반성문이요?
0: 예, 문자로 0811님이 주셨어요.
1: 결혼한 지 19년 차 50대 초반 남성이에요. 살면서 부부싸움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지난 수요일은 진짜 사소한 톡 하나 때문에 아내가 많이 토라졌습니다. 며칠간 늦게까지 일한 아내가 회를 먹고 싶다고 톡을 했는데 제가 무심하게 나는 회 말고 딴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0: 아니, 요 며칠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하나 안 들어주냐?
1: 이러면서 토라진 후 지금까지 말을 안 합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대화를 한 건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연애할 때는 아내가 바라는 대로 뭐든 다 들어줬었는데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며 신청합니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0: 야, 그치. 아니 뭐 평상시 같았으면 그래 나는 뭐 그냥 딴 것도 먹고 싶은데라는 의견 정도 낼 수 있죠. 당연히.
1: 그렇죠. 뭐 그럼 두 가지 다 먹자 이래도 네. 되는데.
0: 네, 유독 좀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에
1: 맞아, 그래.
0: 아내분이 그래도 회가 딱 떠올랐는데 그거를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넘어가니.
1: 나는 회 말고 다른 거.

0: 이랬으니.
1: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군말 없이 이렇게 회 한 접시 이렇게 딱 해가지고
0: 그게.
1: 예, 집에 딱 들어가세요. 예, 여보, 내 수산시장에서 회 떠왔어. 예, 자기 먹고 싶은 거 떠왔어.
0: 네, 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1: 이렇게 한번 하세요.
0: 네.
1: 네. 네. 예, 큰 거. 아, 이렇게 막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지. 뭐 큰 걸 바래.
1: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숙이고 갈 땐 숙여야 또 이렇게 잘 또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0: 당연하죠.
1: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이 노래는 정말 초심을 찾으시려고.
0: 아, 그렇죠, 그렇지.
1: 신청하신 노래 같습니다.
0: 맞아.
1: 그나저나 요새 회는 또 뭐가 철이더래? 다 또 회도 철이 있는데.
0: 그렇죠, 회도 제철이 있어요.
1: 방어인가, 뭔가.
0: 방어는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네, 전어.
0: 게 아니요, 게와 전어.
1: 아, 이런 거. 예예,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노래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0: 네, 0811님 덕분에 듣게 된 노래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였는데 아마 이 사연과 노래를 우리 아내분도 함께 들으셨으면 그래도 화는 조금 풀리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 남편이 내 생각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1: 그럼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지? 당신은 뭐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0: 그 질문이 또 어려운데. 당신 먹고 싶은 걸로. 아유, 자기가 정해봐. 그래? 그러면 뭐 돈가스? 아, 뭐 제육볶음? 에헤이!
1: 나는 계속해서 회가 먹고 싶다고! 이러지. 이번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0: 대답 잘하세요.
1: 0811님.
0: 네. 네. 자, 이어지는 명곡 1458님이 주셨습니다. 한참 힘들었던 시기 라디오에서 무심코 들은 노래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찾아봤는데 특히 이젠 나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아느리 라는 대목이 깊이 와닿습니다.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준 노래 명곡 극장에서 듣고 싶어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1: 가사가 그렇구나. 네. 이젠 나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아느리.
0: 그러니까.
1: 네.
0: 자,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1458님의 마음을 위로해준 노래 이상은 씨의 삶은 여행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함께 하신 노래 이상은 씨의 삶은 여행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명곡 1129님이 주셨네요.
1: 네, 두 분은 단풍 구경 가시나요? 저는 10년 전 이맘때 설악산으로 단풍 산행을 간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나 붐비든지 일렬로 쭉 서서 앞사람 엉덩이만 보며 등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가을이 되니 또 가고 싶어집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신청합니다. 그러셨어. 진짜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쭉 맞아요. 늘어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뭐 길이 없어요.
0: 그 길로 다녀야 되니까.
1: 네네.
0: 앞사람. 엉덩이만 보며 등산했다.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둘러보면 예, 단풍진 나무들도 네. 보시는 거겠죠. 또 가고 싶으신다고 하시니까.
1: 네.
0: 그 가을의 정취는 그쵸. 직접 내 눈으로 또 봐야 느껴지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1: 동네도 낙엽이 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0: 맞아,
1: 동네도.
0: 곳곳에.
1: 네네.
0: 느껴집니다. 자, 신청하신 곡 악뮤의 시간과 낙엽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마치 9월 초순처럼 따뜻한 가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인데 부산은 벌써 기온이 26.5도까지 올랐고요. 전주 25도, 서울도 23도 안팎입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또 소나기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또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으로 곤지암 부근 모두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연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0: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산책하다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온 노래에 하던 일을 멈춰본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 코너에서 특히 더 VVIP로 모십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절을 함께 해준 노래들 사연과 함께 신청하시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에 상영해드려요.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0: 자, 4부 첫 곡은요. 4176님이 주셨는데요. 10년 전 가을, 그리움을 뒤로하고 헤어진 날 들었던 그 노래. 다시 듣고 싶네요.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이렇게만 보내주셨습니다.
1: 뭔가 사연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묻지 않겠습니다.
0: 그렇게 그리움을 뒤로한다. 헤어진 날 들었던 그 노래, 그 느낌 아니까.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듣겠습니다.

야, 이 노래를 잊고 있었네. 아, 이렇게 좋은 노래를. 예. 신승훈 씨 2집 앨범 3번 트랙 수록곡이었습니다. 가을빛 추억. 이게 정규 앨범으로 음악을 내면요, 트랙 번호도 있고 또 A면 B면도 있죠. 이렇게 나눠 있죠. 네.

0: 수도 있어요.
1: 자, 그러니까 꼭 1번이라고
0: 사람마다 다 달라요.
1: 네. 그렇구나. 야, 이게 3번 트랙 수록곡인데, 어우, 이거 가을에 듣기 정말 좋네요.
0: 그러네요.
1: 이 신승훈 씨의 이 집을 찾아보니까요. A면 보겠습니다. 1번이 보이지 않는 사랑.
0: 아, 야. 그랬구나.
1: 보이지 않는 사랑이 수록된 그 앨범이었군요.
0: 바로.
1: 예. 이에리 소비로리 아마벤 쿤타. 너를
0: 엉터리 사랑. 엉터리 독일어.
1: 그때 그렇게 따라 불렀어요 저희는요. 네,
0: 그렇게 들리는 대로 부르면 예. 되지 뭐. 예. 불어 전공, 불어 부전공인데 뭐.
1: 맞습니다. 그렇다고 맞아. 불어도 못하지. 자, 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수록돼 있고 1번에.
0: 네.
1: 그리고 3번이 가을빛 추억, 4번이 우연히. 가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면 1번은 오늘만은이라는 곡이네요.
0: 이때만 해도 너무 옛날 느낌이 난다. 디스크 자켓이, 음반 자켓이 그, 너무 올드하다.
1: 아니, 옆모습이 약간 요새 배우 그 박정민 씨 같은데.
0: 아, 그래요?
1: 느낌이?
0: 가을꽃을 꽂아놓은 화병 앞에 그죠? 이렇게 뭔가
1: 그
0: 우수에
1: 이렇게.
0: 잠겨있는 것 같은 남성의 네. 표정.
1: 오른손 딱 네. 이렇게 괴고 있고 한쪽을 응시하고 있는데.
0: 이게 너무나 옛날 느낌이 있어서 소중하다.
1: 오히려.
0: 예예. 시간을 느끼니까 우리가 보면서 네. 아하 이때는 이랬다 하는 거 있잖아요.
1: 아 좋다. 그때 그 추억으로 빨려 들어간다 진짜. 예. 아 덕분에 우리. 신청해 주신 분이
0: 네.
1: 4176님이죠.
0: 네.
1: 덕분에 가을빛 추억을 비롯해서
0: 그러게.
1: 신승훈 그러게. 씨의 모습까지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명곡은 3415님이 주셨어요. 최근 배우 김민 씨가 동두천 야산에서 기인처럼 지내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남홍산.
1: 네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집에 심은아 씨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봤는데 저도 심은아 씨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이라 오랜만에 이 영화도 다시 봤습니다. 미술관 옆 동물원 거기 나왔던 OST 사랑하는 날에 이 노래도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0: 이 영화 보셨어요? 미술관 옆 동물원?
1: 네네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왜냐면 심은아 씨를 얼마 전에 케이블에서 그 8월의 크리스마스로도 봐가지고
0: 그랬군요.
1: 한석규 씨와 함께한 게 그래서 좀 헷갈려요 지금 스토리가.
0: 미술관 옆 동물원 저도 봤어요. 예.
1: 아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네. 아니면 그 김민 씨가 진짜 기인처럼 저도 기사로만
0: 들었는데. 그 양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산대. 글쎄 그게 뭐 텔레비전에 보여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참 기인같이
1: 네.
0: 그렇게 산다는데.
1: 근데 진짜 한 켠에 저희도 지금 스틸 사진 한 컷을 보고 있는데 네. 벽면 한쪽에 심은하 씨 포스터가 있네.
0: 있네. 네.
1: 야, 근데 진짜 저 포스터도 언제쯤 영화인데, 그죠?
0: 그러게요.
1: 시간이 멈춘 듯. 자, 신청하신 곡 서영은 씨가 부른 노래죠. 미술관 옆 동물원. 거기서 심은하 씨가 맡았던 역할이 춘희.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으로 나왔는데요. 부스스한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정말 추리닝만 입고 나와도 너무나 청초했던 심은아 씨의 모습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자, 그 곡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0: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헤이의 주댐무였습니다.
1: 주댐무 이 곡은 6522님이 신청을 하셨군요. 네. 얼마 전 차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남편이 말없이 볼륨을 올리더라고요. 오. 연애할 때 제 컬러링이었거든요. 둘 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곡인데 오랜만에 같이 들으니 좋았어요. 남편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헤이의 You Damn.
0: 로맨틱한데요. 이 연애 시절 아내의 컬러링이었던 노래가 나오니까 네. 말없이 볼륨을 쓱 올리는 남편의 모습. 이거 마치 광고 속의 한 장면인데. 이 특히 컬러링이라는 건 내가 설정해놓지만 나는 못 듣고 나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 듣는 노래거든요.
1: 네, 그렇죠.
0: 특히 연애 시절일 테니 얼마나 자주 예, 남편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 노래를 이 주댐무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때 생각이 탁 떠오른 거지.
1: 그렇지.
0: 맞아. 예. 좋다. 멋지다.
1: 이걸 예.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뭐 어쨌든 기억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해서 딱 볼륨을 올려주는 그 섬세함.
0: 예. 그 연애 시절의 감정이 다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다음 신청곡에서도 헤이가 보입니다. 저는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1: 네.
0: 제 이름 해주. 랑 비슷하게 들려서
1: 그래서?
0: 괜히 저를 불러주는 것 같거든요.
1: 네.
0: Hey Jude. Hey Jude.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광고 후에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4: 완전 좋아요.
13: 연두링.

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 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마지막 곡 혜주님의 신청곡 비틀즈의 Hey Jude를 준비했습니다.
2: 아, 이거 들을수록 진짜 이름이랑 딱 떨어진다.
1: Hey 그렇죠?
2: Jude. 네. 좋겠다. 일중 들어간 노래 없는데.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일기로 쓰니 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일흔의 글을 배우고 여든의 시인이 된 황보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시도 한 편 읽어볼까요? 제목은 가짜 뒷다리입니다.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가짜 뒷다리도 모른다.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날 세종대왕릉 가서 글짓기 대회 내 평생 첫 으뜸상 받았네. 가슴이 우쭐했네.

0: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됐어요. 으뜸상을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으로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 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2007년생 태권도 국가대표 문진호가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문진호는 프랑스 르발루아 페레에서 열린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남자 68kg급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나즈미딘 코심호지예프를 라운드 점수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문진호는 지난달 무주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 그랑프리 정상에 오르며 이 체급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올림픽 랭킹 1위를 지켰습니다.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은 북한이 지난해와 달리 열병식 없이 경축 공연 등으로 차분한

0: 분위기에서 당 창건 일을 기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평양 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 공연을 진행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별도 연설이나 담화 등 입장은 내지 않고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경축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불거진 만큼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증일로는 오는 29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지만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혜가 남편 사망 이후에 유족연금 1,300만 원을 받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혜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 원씩 28개월 동안 약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동안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인 이은혜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내륙과 충북에서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서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6회 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0: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제도 국감 이야기 했는데 그 국감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하지 않은 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요 얘기 잠깐만 하고 시작하면요. 워낙 화제가 많이 돼서 어떤 부분이 특히 여러분은 좀 주목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3: 가볍게 말씀드리면 일단 패션이 그 누구도 소화하기 어려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박진영 위원장 정도 연배 되면 일단 이 복부가 조금 팽창되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확실히 뭐 연예인이어서 그런지 잘 관리가 돼가지고 안에 이렇게 좀 그 비치는 그런 걸 있는 걸 보면서 아 혹시 연예인은 좀 다르구나 좀 그런 걸
2: 우리가 사실 이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칭찬이라도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워낙 빛나는 외모였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례적인 패션이었어서 화제가 됐어요.
4: 박진영 씨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 친구의 친구라 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도. 보고 한번 인사도 한 적이 있고
2: 제가 지금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반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3: 동생인 줄 알았어요. 윤희석 대변인이.
2: 아 이건 또 뭡니까. 이 패밀리끼리 끈끈합니다. 예. 네,
4: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답변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유심히 봤는데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진실성 그걸 느끼게 했어요. 그걸 뭐 자기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본인이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하겠다고 하고 나왔고 그 자세도 보면 전혀 흥분하지 않고 뭔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역시 그래서 대중의 마음을 얻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답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2: 그러니까 증인으로 내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까지 했잖아요. 네.
5: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잠깐 부럽기도 하고 미심쩍기도 하는 거는 본인 월 200만 원 받는 걸 몰랐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출연료 받을 때도 PD나 작가님들한테 통장 계좌번호 주잖아요. 신분증도 주고 이러한 과정이 다 있었을 텐데 통장 주세요. 계좌번호 주세요 했을 때 왜 줘요? 돈 들어오나요?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질문이 좀 국감에서 생략된 것 같다 생각이도 들고 베스트 표정은 배현진 의원이 혹시 댓글 보셨냐?
2: 네.
5: 문학의 대장동판이다. 이 댓글 보셨냐 했을 때 그 박진영 위원장의 표정이 정말로 약간 한 컷이 잡혔어요. 아차 하는 그런 것도 있냐.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도 좀 놀랐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2: 아, 그 표정을 아차 하는 것으로 읽으셨어요?
6: 그건 아차가 아니라 대장동이 뭔지를 모르는 표정이야. 대장동이 몰라.
2: 에이, 설마요.
6: 아니 무슨 이슈인지를 모르세요.
2: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뭐 표정을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석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6: 그러니까 제가 흐름을 쭉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건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대통령이 민간인한테 수익을 그렇게 몰아줬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2: 네.
6: 범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범죄 의혹으로 지금 프레임 잡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한 이야기인데 근데 뒤에 나온 얘기를 보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시는 것 같고 한편 뭐 의상이야 뭐 이제 시스루라는 것이 또 이제 투명하게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6: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겠다.
2: 아, 또 그 패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6: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도 한번 파란색 시스루 한번 입고 국회 오셨다가 그 다음에 그 신문 기사에 청와대 의상 테러라고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분은 굴하지 않는 거죠. 그런 뭐 제도권의 비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진정성 드러내면 되는 거지. 선수 뭐 하면 되는 거지. 의문의 1패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2: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넘어가기에 앞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대장동 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들 좀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4: 저는 물론 표현이 박진영 씨가 이해를 확 하기 어려울 정도

0: 좀센 표현이라고 보긴 하는데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 JYP에서 그 특허 출원을 한 거 아니에요. 저 상표권 출원을. 아니 이걸 이 장관급 직을 맡으면서 본인 회사를 통해서 그걸 하게 되면 이익이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박진영 씨가 대답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도 그것이 뭔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다 할 일을 잘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1: 저는 배현진 의원이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대장동이라는 워딩으로 조금 기사를 좀 집중하려고 했던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0: 인정.
1: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박진영 씨가 하고 있는 일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진정성이 있었던 것만 저는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그 페노메논 관련해가지고 예. 50%의 지분은 문체부로 이관이 되어 있고 또 특수법인이 설립이 되면 나머지 50%도 이관이 되기로 되어 있고 또 이전에 박진영 씨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해외 진출하고 일을 해보니까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수월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발판을 닦아놓으면 뭐 우리 아들들 조카들까지 너무 좋은 일이다. 근데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5천억이고 연봉이 30억인데 업주비 200만 원 뭐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욕심 냈겠습니까? 뭐 사람만 모르지만 근데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딴지를 걸면 어떤 그 인사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정부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현진 의원도 뭐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아, 예, 예.
1: 야당 의원이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결과는 마무리는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3: 뭐 신호탄이 좋았고요.
2: 예.
3: 우리가 뭐 잼버리 행사나 뭐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년 국회가 뭐 상임위 질의든 혹은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배현진 의원의 질의는 좀 탁월했다, 괜찮았다. 이걸 만약에 내년 12월 행사잖아요. 내년 국정감사에 이거를 질의하려고 그러면 좀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적인 관심도를 이제 끌어올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 페노메논 행사가 잘 될지 이제 국민들이 같이 지켜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질의 시점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4: 저는 짧게만요.
2: 예.
4: 뭐 별로 그렇게 호평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 수준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소위 예술인, 속칭 딴따라 이런 사람도 우리 망신 줄 거야. 라는 의지가 저는 보입니다.
2: 예.
4: 이게 사실 조금만 공부해도 말이 안 되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투고 공부 뭐 경쟁사들 여럿이서 JYP한테 다 몰리면 누가 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닌데 저는 알면서도 뭐 어쨌든 한번 국회 불려 나와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모습 보이면 예술인 중에 아유 괜히 뭐 정부에서 뭐 도와달라 그래도 근처에 가면은 괜히 저렇게 험한 꼴 당해.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 아니었겠느냐. 저는
2: 예.
4: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감 가장 주목받았던 곳 중에 하나가 단연 법사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말이 참 많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감 내내 설전이 오가는데요. 일단 이 법사위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0: 법사위는 뭐 원래 많이 소란스러운 데처럼 인식이 되니까 참 보기가 좀 그랬어요.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반 증인 신청을 하고 또 대법원장을 방금 말씀하신 그 망신 주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삼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뭐 정파를 떠나서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질문 중에도 그 대법원장의 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낮은 그 급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당신이 제2의 윤석열처럼 보이는데
2: 네.
0: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동은 왜 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2: 네.
0: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법원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고 이런 법사위 풍경이 다시는 재현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상을 총체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1: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주변의 참모들이라든가 스태프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2: 예.
1: 그러니까 분명히 대법원의 구성원들 그리고 대법원장을 이제 보좌 하는 분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나와서 많은 말을 하지 않길 바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도 한 성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좀 답답한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작심하고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저는 결국 조이 대

0: 대법원장이 국회 나와서 입을 열어가지고 대법원장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법자재론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는구나.
1: 사법자재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법자재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헌법 교과서에도 있는 거지만 예. 이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입을 열어버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가 좀 떨어지면서 잘했니 못했니라고 이미 언론이라든가 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순간 이 권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결국에 이제 본질적인 사법 자제로는 이게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행정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립을 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 이명박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에서 드러난 관례인데 이것이 어쨌든 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1: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대통령들과 협의를 해왔던 그 관행도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위증 처벌 대상인 일반 증인이 나는 아니다. 네.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2: 뭐 그 국감법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고인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뭐 현행범인 아닙니까라는 얘기도 나왔고 다른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형사처벌 받을 대상, 피고인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증언 선서를 할 수가 없다, 증언도 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하는 거는 법률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그 말을 아껴야 된다고 이제 많은 다른 민주당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뭐 고기를 18인분 먹으면 그중에 6인분을 혼자 먹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딱 본인 앞에 모두 발언만 얘기했잖아요. 원래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만 얘기하고 돌아가는 게 이제까지 법사위의 국정감사의 관례였어요. 네. 근데 그걸 앉혀놓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더 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 씁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3: 든든합니다.
4: 그런데 저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제 국가의 3부 요인이라고 강조를 몇 번 하시던데 예, 예. 가령 시민들이요, 막 집 앞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골목길에 너나 없이 나와서 이제 눈을 치우잖아요. 눈 치우는데 갑자기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보통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같이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합심해가지고 치우면 되거든요. 그럼 다 조금 힘들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연재해법에 따르면은 눈이 왔을 때 이 재빙, 재설을 하는 책임은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안 할래요.
1: 아하.
4: 그럼 나도 하기 싫어. 뭐 당신도 하지 마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그럼 안 치우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법 만능주의라는 게.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 추천위원회 그거 따로라는 법 규정은 없는데요. 나 추천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협의요? 그 법이 없는데요? 대통령하고 협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서비스 해준 거예요, 이때까지. 아, 그럼 대통령도요. 법에 따르면 임명권 있어요. 임명 안 해도 할 말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법 대법관 없이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 사법부의 재청권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권력 다툼을 정리를 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이 사법 공백을 해소할 것인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 고수만 나오니까 참 답답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2: 이것도 뭐 역사에 유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유례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48년 7월 17일 재헌하고 나서 그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과 임명 문제로 다퉜어요. 그리고 나서 62년도 헌법에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헌법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72년도 유신헌법에 없어진 거예요. 80년도 헌법 들면서 그러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심하니까 국회로 동의서를 보내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대통령의 구체적 자기 의무는 국회로 동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사유에도 있고요. 탄핵심판에도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있고요. 어제 그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표현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썼는데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썼는데 예. 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판례에 있는데 뭐냐면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법관 추천위원회 나도 들어가겠다.

0: 왜냐하면 대법관은 내가 모시는 사람인데 우리 직원들도 추천위원회 넣어달라라고 헌법소원 제기했어요. 이때 헌법재판소가 판결낸 게 대법관의 재청 및 추천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다. 건들지 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앞 뒤에는 임명과 재청에 대해서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학 총장을 1순위, 2순위로 올렸을 때 박근혜 정부가 2순위를 선택했거든요. 그때 1순위 사람이 소송 걸었어요. 내가 왜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대법원은 판례가 뭐가 돼 있냐면 인사권에 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설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 흠결, 뭐 음주운전이 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 전혀 없고 법률적인 다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례도 있고 해결책도 있다. 해결책은 다시 대화를 해서 대통령이 이걸 국회로 보내면 돼요. 그럼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를 동의를 안 하면 그러면 다시 또 그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1: 네, 그 국회 인사청문회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건 국회 인사청문회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지 후보자의 정해지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하고 동의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잘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과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법 전문가들의 한계와 지금 2026년 한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에 다른 나라에 없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부여한 이유도 그때는 법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법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줬다는 건데 이것도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저희 민주당도 이거 빼자는 거 아니에요? 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대법원장의 그 권한만 따진다고 하면 대통령은 재청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넘긴다.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임명하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된 대통령은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전달만 하라는 건가요? 그건 또 법 취지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흉구 대법관 사례를 보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흉구 대법관의 후임도 협의 안 했어야죠. 근데 그건 또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좀 따지는 것보다도 저는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위를 꾸려가지고 다시 좀 재청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법률적으로 강 변호사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섞으셔가지고
3: 우리가 지금 근데 강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 하니까 다 지금 헷갈려요. 강 위원장님 당의 위원장이시니까 강 위원장님이라고
0: 구별해서 지금 3강 구도입니다.
2: 저도 강 변호사네요. 그럼
0: 3강 1륜 구도입니다. 예.
2: 강 위원장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이 동의서를 그 국회로 보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무 없습니다. 예. 법에서는 그런 의무 규정한 게 아니고 임명을 하려면 임명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임명안을 국회에 보내야 돼요. 대통령이 나 이 사람 임명할 건데 국회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라고 임명 동의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거는 지금 상당한 논란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덕수 사건 판결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 괴를 달리하잖아요. 그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국회 몫은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판례가 나온 거고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잖아요.
0: 그러면 해결책으로 청와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거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판결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 임명권이냐 재청권 문제에 대해서.
3: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헌법 104조잖아요. 이거 한 문장 두고 몇 주째 전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갑론을박을 하는 이 상황이 진짜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단 그렇죠. 말입니다.
4: 그게 입법의 불비인데 헌법 규정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고 후속 법률에도 규정된 게 없으니까 이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진짜 교착, 악요가 딱 붙어져 안 떨어진단 말이죠. 협의는 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손봉기 판사를 생각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기 판사를 생각한 거고 협의를 안 했으면 이게 안 나오죠.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보니 대법원에서 다시 재재청할 의사가 있는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원래 추천된 4명 중에서 다시 재청하라라는 건지 아니면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4명을 다시 원점으로 보고 이분들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몇 명을 추천받아서 다시 재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3: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 아닐까요?
4: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후자의 방법 다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김민기라는 사람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0: 이 사람이 새로 추천위원회를 열었을 때 또 추천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웬만하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싫으니까 지금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참 그거는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셔야 돼.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난 6월 5일까지는 내년 6월 5일까지는 대법관 한 명이 결혼이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어요.
1: 그래서 저도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게 청와대에서 좀 전향적으로 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시라. 기존 4명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예, 예. 처음부터 다시
2: 꾸려서
1: 예, 다시 그건 원래 보안 조치법에 따르면 그게 예.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헌법적 공백 사항을 빨리 해소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서 대법원장이 하는 언사나 언행이나 행동이 괘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뭐 지연을 한다든가. 아, 이거 빨리빨리 의사결정하면 될 거를 막 2주 동안 또 삭히다가 또 이게 공문이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을 떠나서 네. 기싸움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다고
1: 그러니까
2: 보세요.
1: 자존심 싸움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국회가 그럼 동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법관 없이 살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 그럼 다시 후보자 추천위에 꾸려서 다시 재청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예, 균형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일단 광고 듣고 오시죠.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아직 수원과 양재일대 이렇게 수도권만 짧게 지체인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부터 정안나들목 구간 이 충청권 8km가량 정체가 시작됐고요.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북충주부터 충주분기점 또 감곡부터 여주 구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도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면원부터 둔내터널 또 강천터널 부근이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당진 부근 1차로 사고 여파로 당진 분기점부터 5km 꽉 막혀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법사위 국감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추비 문제였는데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내부의 이제 구성원들의 소망이

0: 이 발언 이후에 내부적으로 엄청 반발이 이어졌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1: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0: 전 듣는데 잠깐 조금 민망하던데요.
2: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시려고 한 건데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어 선택은 아니었죠. 그리고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평소에 못 먹어본 거를 업추비로 먹으려고 기다렸다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좀
3: 근데
2: 이걸 정무적 감각으로 얘기하면 정무적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 정찰뿐 아니라고요.
3: 아 근데 저는 이거 성동격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지 않았냐? 왜냐면 보세요. 그 말은 곧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률신문 사장 같은 경우는 법원 구성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나름대로 사람 만나고 밖에 외부 인사 만날 때 그분들하고 밥 먹을 때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럴 때 인원수 부풀리게 하고 액수 뻥튀기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하고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아니 누구랑 먹었다는 거예요? 법원 직원들 누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시선을 좀 돌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4: 그 정도로 정무감각이 있으신 분은 아닐 겁니다. 그냥 하고 답변한 건데 다만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는 대응은 좀 미흡하시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질문은 모든 기관이 다 준비하는 답변입니다.
0: 그러면 이제
4: 그래서
0: 다 매뉴얼이 다 나와 있었겠네요.
4: 세세하게 다뭐 법인카드 큰 금액부터 해가지고 정리해서 모든 기관이 준비하는데 뭐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다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그래도 이거를 좀그 해석을 해보면 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저도 저희 사무실 회식할 때 메뉴 제가 안 정하고 저희 직원들이 정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오마카세로 5만 원짜리를 왜 먹었냐, 뭐 소고기를 왜 먹었냐 했을 때, 아, 그 메뉴는 내가 정한 게 아니다. 그 메뉴는 직원들이 정했다. 혹은 아니면 뭐 외부 인사가 왔을 때그 적당히 총무과나 담당 부서에서 정한 거지, 이걸 내가 식당을 내가 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1: 이게
4: 생각됩니다.
1: 본질은 뭐 비싼 거 먹었다고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고 한 명당 얼마를 식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속임수로 사람을 늘리는 방법으로 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싼 거 먹은 거 열받는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뭐 업추비 그 용돈 뭐 매달 뭐 용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대법관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됐다. 이것도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지방의회에서 그 주어진 업추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장단들이 업추비 그걸 이용해서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용처나 이런 거 영수증 이런 것도 안 남긴 채로 현금을 뽑아갖고 의원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다 형사처벌됐어요. 아니 법원은 그거 처벌한다고요. 근데 똑같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게 구조가. 용처가 어딨어요. 현금 뽑아서 대법관한테 나눠주면서. 법원이 처벌을 하는 주체인데 그걸 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치 아유 업추비 문제는 뭐 우리나라 모든 기관들의 병폐고 뭐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0: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범죄라서 현행범에 해당한다.
1: 그렇죠.
0: 뭐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
3: 우리
0: 같아요.
3: 사회에서 이거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이 검찰총장의 특활비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특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거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각 지청장들한테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예산 준칙에 보면 절대로 현금으로 줘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월급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조직을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 검사들 그런 비판하고 결국에 유죄 선고는 누가 했습니까? 판사가 했어요. 그러면 그 판사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더각 아닌 건 뭐냐면 본인이 몰랐다잖아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은 결재를 받았다잖아요. 그럼 이거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권위가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외치고 있으니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2: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 뭐저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설명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으신 것에 대해서는 전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공격해서 원하는 걸 얻으시겠다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뭐 헌법 법률 위배하면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가. 뭐 거기까지 갈 거냐. 탄핵 얘기하시면 못하시잖아요. 권한쟁의 심판도 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4: 저는 박지원 의원의 현행법이 바로 현행범인이라는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법사.

이잖아요. 네. 법을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형사소송법 212조에 현행법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체포할 의무가 있어요. 그 앞서 211조에 보면 현행법인의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의복에 뭐 피가 묻어있던가 뭐 범죄 현장에 있는 자 혹은 범인을 불렀을 때 도망가는 자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 등등인데 그러한 요건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정치적 정무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면박을 주기 위해서

0: 수장이자 국가 원수로 되어 있고 행정 그 국무총리는 그런 수장을 보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법사 이분들은 법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김민석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재재청 문제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당은 뭘 해야 됩니까?
2: 여당은 이제 청와대를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설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를 설득한 게 좀 빠른 상황이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본인 스태프들,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참모들 말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설득에 좀 넘어갈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 공백이 생기고 뭐 이거 입법 공백 길어지면 김건희 씨도 지금 뭐 풀려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위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법사위에서 뭔가 좀 정리가 돼서 정제된 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사위도 사실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당대표로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은 본인께서 조금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대법관제청 관련해서 법사위가 할 일은 없죠. 그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의 일부인 법사위에서 나를 불러다가 그런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판사라는 분을 선호하는 이유까지야 가지는 것이 뭐 자유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활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먼저지 지금 대법원장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저분은 내년 6월 5일까지가 임기라 모르겠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하는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 안을 철회하고 다시 추천받아서 재청을 받는 방법,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형식으로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절차상의 흠결을 얘기했을 때 그 흠결은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 4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퇴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혀야지 그다음 그걸 물꼬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걸 물꼬로 해서 어쨌든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법사위 국감에서 또 유독 두 이름이 거론이 자주 됐는데 여당은 한동훈 의원,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였습니다. 자, 전자부터 좀 보죠.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재점화된 건데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반 뒤에 경찰 수사 결론이 혐의 없음으로 났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일부 수사가 검찰에 가로막혀서 이게 뭐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자료가 뒤늦게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권 남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찰이 그 검찰을 통해 가지고 국제수사 공조를 했고 그러면 검찰은 그 법무부 통해 가지고 외무부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사하던 그 검사 그분이 이거 할 거리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인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당시의 검사도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무마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직 밝혀질 수는 없는 거지만 당시에 인사청문회 때 한동훈 의원은 본인 딸이 수학 문제를 전자책으로 발간함에 있어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한 시민이 원작자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원작자가 그걸 인지를 하고 한동훈 의원의 딸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고 그 이후에 이게 무마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의원이 했던 발언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쉽게 말해서 팩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 어쨌든 이 뭐 책을 발간했던 이 실적이 대학 입시에 활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 사실 그게 문제인데 사실 지금 와서 그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확인할 길이 없다. 그걸 제기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국제사법 공조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검찰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 과정을 밝혀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3: 거기에 대해서

0: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가액이 $0.99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 책과 환율, 관련해서
0: 예, 예. 그 $0.99면 그냥 환율 높을 때 계산은 대충 한 1,500원짜리인데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건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거의 대놓고 써 있잖아요. 미국의 하도 많은 나라에서 사법 공조를 요청하니 어느 정도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겠다라고 돼 있고 그동안 미국과 많은 형사사법 공조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이거 넘겨봤자 되지도 않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너무 가액이 낮아서 안 했다. 이게 실무를 맡았던 검사의 설명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한동훈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딸이니까 이거는 우리 하지 말자. 여기 해당되냐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저작권 관련한 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 원작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동훈 의원의 딸에게 뭔가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했던 게 아니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다 좋은데 도덕적으로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가액이 작아도. 그렇지만 이것을 장관 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막았다든지 법무부에서 막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 본질을 벗어난 거다. 이 정도로 국회가 한가하냐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2: 2022년 5월 달에 인사청문회 때 이미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2023년, 4년, 5년, 지금 2026년이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2025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럼 1년 동안 또 안 보냈다는 건 다시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아래에 있는 수사기관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왜 다 지난 일을 꺼내낸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수년 동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사위를 담당했던 분들의 무능이라는 거죠.
3: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우리 정치권에서 옛날 일이니까 그만하자. 이 문법은 깨졌다. 그리고 저는 박균태 의원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최근 10년간 네.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 요청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법무부나 외무부가 몇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건을 반려했는지 그걸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워낙 SNS를 지금 폭풍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또 그것도 의아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0: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인데 더 세밀하게 공격하시면 아마도 한 대표도 한동훈 의원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봉사 시간 2만 시간이 말이 되느냐 뭐 그 얘기가 지금 진실처럼 회자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같이 봉사활동했던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봉사활동을 합치니까 2만 시간이다라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질문만 남아요. 야 한동훈 딸이 봉사 시간을 2만 시간 했다고 해서 서류 작성해서 대학 붙었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무부의 뭐 진상 확인 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또 거론하는 이가 있는데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동훈 전담팀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팀, 뭐 디지털팀, 현대고팀 뭐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거 김영진 의원은 요거 특보 개인 생각이다. 당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선 긋던데 이거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3: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어디 당의 뭐 공식적인 행사에 간 게 아니라 뭐 그 유명한 그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과거에 이제 낙검수 멤버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저는 나왔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명박 때 뭐 BBK 팀, 뭐 가족 팀 뭐 해서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만약 그게 진심이었다고 하면 정봉주원도 뭐 이렇게 공개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용히 해가지고 성과가 나면 그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하여튼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과 관련 그리고 가족과 관련돼가지고는 예. 사실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건들 때 특히 가족 문제를 건들 때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입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활동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박용진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좀 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거 한동훈 의원 존재감만 키워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4: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방송 보고 아차 싶었는데 예. 그 BBK 때 그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당 내입니다. 무슨 뭐 수사기관 꾸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 내에서 대통령 앞 민주신당 그 시절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BBK 의혹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죠.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그때 했던

0: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실형 선고받고 감옥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처벌을 받으면서 다스 관련해가지고 예. 재평가되기도 했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다시 대중들 앞에 지금 오랜만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과거에 그 서사를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번에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다. 지난번에 팀 만들어서 내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 내가 옳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서사를 상기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이나 이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이나 이걸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길이 당연히 아니죠. 하려면 몰래 음습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BBK 그 팀은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거였잖아요. 예. 뭐 한동훈 의원도 동시에 이제 그 정도 급이 되는 대선 주자로 아, 확 올려주는 그렇죠.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대응은 특히 유튜브 방송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제해
1: 더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여당의 특보잖아요. 이분이. 예. 여당에서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분이 야당에 그것도 무소속의 한 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야당 의원일 때 이명박 당시 후보나 대통령을 상대로 뭔가 문제를 제기한 건 전혀 다르죠. 여당에서 야당 의원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막 눌러버리려고 하고 뭐 사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당이 됐는데도 계속 야당인 줄 알아요. 여당 DNA가 보이지가 않아.
2: 진보 정부가 너무 야당으로
1: 오래 있어서. 국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대법관 비어있는 것도 그냥 계속 명분론 대법원 조의대 잘못했다 이 얘기만 하고 그 야당이 할 얘기예요. 야당이. 아,
2: 알겠습니다.
1: 그런 거 아닙니까?
3: 기획특보는 민생을 기획하시라 라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 그 야당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서 화가 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저의 진위와 다르다 자필로 쓴 옥중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변호인들끼리 말이 다른 건가 입장이 왜 다르게 나오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저는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석방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뭐 감옥 밖을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2: 네.
4: 근데 잘 아시는 분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2: 가석방 요건을 지금 채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4: 그 또 예. 추가적으로 그조차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2: 대통령 사면만 할 수 있죠.
4: 그러니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든 혐의가 확정이 됐다고 하면 뭐 사면 복권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그 유명한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사건 알잖아요. 그 업무상 비밀 그 누설로 해가지고 상실된 사람 바로 사면 복권 해가지고 또 출마시켜가지고 역풍 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준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분이 그랬을까?
2: 예.
4: 이분 보니까 정치인이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광역 의원도 하셨고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도 하셨습니다.
2: 김광민 변호사.
4: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인이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그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 편지로 증명해 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근데 야권에서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1: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직접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한 거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해석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화영 부지사 본인 말대로 아, 우리 변호인이 좀 제 변호를 맡다 보니까 흥분한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그동안의 서사가 길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할 거 다 해줬는데 왜 나만 감옥에 4년 넘게 있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불만이 터진 거를 알고 있고 꼭 김광민 변호사 이번 말 말고도 여러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화영 부지사 막 그 찾아가서 얘기 듣는 얘기들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 구조가 이 대통령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서사의 저 정파의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쪽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저희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김광민 변호사든 누구든 뭐 변호하신 분들 많고 여러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뭐 정리

0: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그냥 안고 가셔야 돼요. 저희가 의문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 가석방 요건이 안 된다는 거는 분석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요건이 안 되는 것을 대통령에게 여러 경로로 요구를 했고 근데 그게 거절당해서 화가 났다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근데 법무부에서 얘기하기를 가석방 심사를 하는 법무부는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김강민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와 뭐 여러 이제 전당대회 형국을 거치면서 계속 유시민 작가의 글에 이제 동의하고 그쪽 팀 김어준의 주장에 강하게 동조해 왔어요. 저도 뭐 비판하는 글을 쓰셨더라고 페이스북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분이에요. 그걸 전제로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현상은. 그러지 않고서 이호영 부지사가 바로 저렇게 반박하는 의견을 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자신의 정치에 대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호영 부지사가 곧 어떤 액션을 취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대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예.
2: 지금 조작기소특검법이 네. 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네.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그것도 궁금하고
3: 네,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변호사들이 교도소에 가면 써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하는 말, 교도소장께서 하는 말 해가지고 가석방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써 있어요. 변호사들이 가석방에 아, 브로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건 예. 교도소장과 가석방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변호사들이 자꾸 내가 가석방 도와줄게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아예 교도소의 접견실에 써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화영 씨의 옥중 편지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네 글자를 봤죠. 법원 개혁. 제목이 그거예요. 검찰개혁 다음 수순은 법원개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법원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지 그럼 검찰 없앤 것처럼 뭐 법원도 없애겠다는 건가 뭐 중수청을 행안부에 아래 둔 것처럼 법원도 뭐 어디 다른 사람 아래 둔다는 건가 저는 이 편지의 첫 제목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협박인지 아닌지는 성탄절 특사 아하. 뭐 신년 특사 이런 게 있을지 이런 거 나올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되고요. 조작기소특검법은 이 이화영 씨와 별개로 대통령 고유의 재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쭉쭉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2: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육해상계통계의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대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강수영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0: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은희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비필리아 필라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한 미국을 규탄했다고 BBC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필라이는 이날 오슬로 노벨평화센터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국제재판소 ICC의 존속 여부를 두고 엄청난 긴장과 불안이 조성됐다며 한 국가가 판사가 내리는 사법명령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미국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의 한미 관계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행을 준비한 외통위원 7명 가운데 비자가 보류된 사람은 정 의원 1명뿐이라며 집권 여당 전 대표, 사선 현역 의원의 입국 불발은 공개 망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정 의원은 1989년 미 대사관저에 난입해 점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2012년과 2014년에는 방미 이력이 있다. 이 정부 들어 한미 관계의 온도차가 명확히 달라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대법원장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장 대표가 대통령을 무시하는 대법원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제재청을 거부한 것,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법을 비틀어가며 거부한 것은

0: 보이지 않느냐며 모욕받은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청 전 사전협의는 역대 정부에서 확립된 관행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아무 문제 없이 지켜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원심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이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고 1심이 녹음 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경상 내륙에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예보됐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작은 사탄, 테러리스트의 후원자,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600km, 국경을 맞대지도 않은 먼 거리지만 서로를 향한 적대는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죠. 대리 세력을 통해서 그림자 전쟁을 펼치고 때로는 먼 거리를 날아서 직접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두 나라를 맞서게 하는 역사적 동력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의 색을 입히는 사색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두 나라가 어떻게 우방에서 원수 사이로 바뀌었는지 역사 속의 격변의 순간을 따라가 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중동 역사 파트너 박현도 성일관 교수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0: 영역 손해보험.
1: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예, 어제의 역사를 알면 오늘의 세계가 선명해지죠. 매주 일요일 이 시간은 평일을 위한 기초 체력 따지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시선, 역사 사자를 쓴 사색.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색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문가 두 분을 다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예.
2: 두 번의 방송이 나간 이후에 특히 첫 번째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반응이 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예예. 그 다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2: 예예. 오늘 중동 얘기 중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고급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는 사적 정보로 하겠습니다. 아, 개인 경험담을 담아서.
2: 아, 예,
4: 고급
2: 예.
4: 정보와 사적 정보. 네.
2: 고급과 사적 정보의 네. 어우러짐. 오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로 청취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란 노래까지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고급 방송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야심차게 선곡까지 해오셨는데 어떤 노래들을 해오셨는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엔 두 분과 그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일광 교수께서는 둘의 관계를 불구대천의 원수다 하셨습니다.
4: 그렇죠.
2: 예.
4: 뭐 그것 말고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2: 예.
4: 불구대천지 원수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2: 예.
4: 써보기는 많이 써봤지만 이게 사실 어디서 나왔느냐 모르거든요.
2: 예.
4: 얘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얘기에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 죽인 사람은 이제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원수고요.
2: 예예.
4: 그 다음에 또 형제, 그 다음에 친구.
2: 그렇죠.
4: 이 세 개가 다 포함돼서 이런 사람들은 뭐 결국 같은 하늘에 머리에 이 지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거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2: 예,
4: 알리
2: 예.
4: 하미네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4: 아버지가 죽었죠. 친구, 뭐 당연히 형제 다 죽었습니다.
2: 예, 예.
4: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 불구대천지 원수 관계다. 네, 맞지 않나?
2: 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생각합니까?
4: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2: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4: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란과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2: 예.
4: 그러니까 뭐 좀
2: 이른바 온건파.
4: 그렇죠.
2: 예, 예.
4: 거기다가 이란의 핵 문제를 너무 이스라엘이 좀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란의 핵 관련해서 농축 같은 것을 인정해 주고 합의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 농축은 하되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봐주자.
4: 그 정도까지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2: 예, 예.
4: 에, 이게 다수는 아닙니다만.
2: 예.
4: 어쨌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2: 예, 예.
4: 네.
2: 그러면 이란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3: 이란은 좀 이렇게 분리해서 봅니다.
2: 예.
3: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2: 예.
3: 이스라엘의 잘못된 시온주의 정권을 반대한다.
2: 아, 예.
3: 그래서 자꾸만 이 정권과

0: 국민들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조금 이렇게 예. 온도 차들이 다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뭐 아까 표현하신 대로 불구대천의 원수긴 하지만 그런데 중동 역사를 보면 오히려 또 아주 가까웠던 친구처럼 가까웠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2: 그렇죠.
1: 예, 지금부터 그 변화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관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성립됐는가.
2: 네.
1: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거 간단하게 좀 풀어볼까요?
2: 간단하게는 일단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
1: 예.
2: 반유대주의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 예, 예.
2: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오니즘이죠.
1: 그렇죠.
2: 네. 그러면서 19세기입니다. 1882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영국이 이거를 또 조금씩 봐주게 되죠.
1: 예, 예.
2: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처음부터 막았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이주하기 힘들었을 텐데.
1: 그랬겠죠.
2: 영국이 이것을 그냥 사실상 눈감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도 사실 유대인의 돈에 많이 넘어가고
1: 예, 예.
2: 네, 로비에 많이 넘어가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고 영국에 있는 외무장관 발포가
1: 예, 예.
2: 또 발포 선언을 하고 아 유대인의 어떤 고향을 만들 수 있는데 영국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다
1: 예, 예.
2: 이런 걸 처명하게 돼서 유대인들이 더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1948년에 결국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국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1: 아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2: 네.
1: 그때?
2: 네.
1: 아,
0: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조금 일방적이긴 한데 거기에 좀 뒷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0: 그 전에 영국이 이쪽을 지배를 1917년부터 지배를 하거든요. 1917년 12월부터 영국이 오스만 제국부터 이 땅을 뺏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시온주의에 굉장히 좀 이렇게 유한 정권, 유한 태도를 보였고요.
1: 예. 예.
0: 기본적으로 발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저 70만 명의 아랍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1: 예.
0: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그런데 영국이 결국에는 이 땅 문제를 해결 못하고요. 미국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1: 예.
0: 영국이 말 그대로 그냥 유엔한테 아, 니네들이 좀 해달라. 그래서 유엔에서 이거를 분할안을 만들거든요.
1: 예, 예.
0: 1947년에 분할안을 만들고 분할안을 유엔 총회에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으면 되는데 아랍인들은 무시를 하고 신경을 안 썼고요. 그런데
1: 예.
0: 이게 통과가 돼버립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선언하는.
0: 그렇죠. 1947년 11월 달에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땅이 돼버린 거죠.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국경만 선언하면 끝인데
1: 예, 예.
0: 영국이 48년 5월 14일에 이제 철수를 하거든요.
1: 예.
0: 그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죠.
1: 예. 이란은 애초에 독립에는 그 반대를 했죠.
0: 예, 이란은 다 반대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은 뭐
1: 다른
0: 어떤 나라도 다 반대했고요.
1: 예, 예. 그 1948년 5월 14일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국을 선포한 것이. 그런데 보면 이란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그걸 인정을 했던데요. 불과 2년 만에.
0: 이란도 하고 싶었는데 이란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국가는 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1: 아, 예. 그럼 하고 싶었던 거는 왜 그랬을까요?
0: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일단 49년에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튀르키예는 인정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는데
1: 예.
0: 튀르키예도 미국 서방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란도 비슷합니다. 이란도
1: 예.
0: 위에서 있는 소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1: 예,
0: 미국과
1: 예.
0: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쪽에 예전에 이란 사람들이 좀 살았어요. 한
1: 예,
0: 280명,
1: 예.
0: 300명 정도가 살았는데
1: 많진 않았군요.
0: 예. 이제 근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1: 예.
0: 다시 원래 살던 곳에 돌아가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사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1: 예.
0: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그걸
1: 예.
0: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조용히 조용히 낮은 급에서 비밀로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1: 아, 예. 네. 그게 비밀로 될 일인가요?
2: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건 좀 부담이 있었을 거고
1: 예.
2: 이란 쪽에서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이란은 그 당시 아랍 국가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1: 예, 예.
2: 그렇다면 아랍이 아닌 다른 동맹이 필요했다.
3: 이

0: 이란이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혹은 뭐 종교적
1: 그렇죠.
0: 예, 그런
1: 거기에다가 또
0: 배경.
1: 팔레비가 또 친미국까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또 거기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런 측면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차라리 친미국가인 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예. 생각을 했겠죠.
0: 예. 아무튼 그 배경에는 네. 팔레비 왕조가 있었던 건 뭐
1: 그렇죠.
0: 네.
2: 틀림없군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니까 이게 무슬림들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란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0: 예.
2: 괜히 그거 시끄럽게 떠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조용조용했던 겁니다.
0: 예. 기본적으로 팔레비 왕조는 친미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뭐 미사일 쏘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냥 평화롭게 비행기만 오갔던 시절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텔라비브하고 이란의 테헤란을 잇는 항로까지 있었다면서요?
1: 네.
0: 예.
1: 그럼 이제 당시에는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나 이란의 용공을 통해서 이제
0: 예.
1: 즉 이스라엘 국적기죠. LRG가 다닐 수 있도록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랍 국가들은 다 못하지만 어쨌든 튀르키예와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항공 라인을 만들 수 있는
0: 예, 예.
1: 그런 기회가 됐겠죠.
0: 예. 예. 그리고 이것까지는 참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팔레비 왕조 때는 그렇게 이란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도 했다고요?
2: 그렇죠. 원래 네. 이란에 유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0: 원래?
2: 네, 원래. 예, 예.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 바빌론 유배 생활할 때 이거를 해방시켜준 왕도 이란의 선조가 될 수 있는 키루스 왕이었고요.
0: 예.
2: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의 성서의 배경에 페르시아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0: 예.
2: 뭐 에서다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많이 연관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에는 구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유적들이 있을 정도로
0: 예, 예.
2: 이란이 굉장히 구약 성서에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0: 그럴 수밖에 없군요.
2: 네.
0: 그 팔레비 때는 뭐 한 10만 명 정도나 살았다고.
2: 네, 10만 명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0: 굉장한
2: 네.
0: 숫자죠, 그 정도는.
2: 지금은 한 15,000 정도 있습니다.
0: 아, 아직도 15,000명인데
2: 네,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0: 그 안전에 뭐 뭐랄까 위험한
2: 전혀 없습니다.
0: 전혀 없습니다.
2: 심지어는 이란에는 유대인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유대인 국회의원의 의석이 한 석이 꼭 돌아갑니다.
0: 아, 그래요?
2: 예.
0: 예.
2: 유대인 공동체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의회로 보냅니다.
0: 예.
2: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유대인입니다.
0: 예.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전쟁 중인데도
1: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란 국가 시온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페르시아 국가 내에 살고 있는 작은 소수민족이다.
0: 아, 그렇게
1: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0: 예.
1: 때문에 유대인에게 그런 차별을 하지 않는 거죠.
0: 예예. 예. 예. 대개 근데 유대인들은 뭐 교육열도 높고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장사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이란 내에서도 어떤 그 사회계급 쪽으로는 좀 산층부로 예. 올라갔을 가능성도 많은 거고
1: 네네.
0: 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2: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조금 운신의 폭은 좁아드는 건 맞죠.
0: 그러겠죠.
2: 예, 아무래도 이란 국민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0: 예.
2: 아 얘네들 혹시 이스라엘과 뭔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한 번은 더 돌아보게 되는 거는 인지상정이니까
0: 예, 예.
2: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아까 얘기 잠깐 좀 돌려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두 나라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역시 이란의 혁명.
1: 그렇죠.
0: 네. 예.
1: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죠.
0: 예, 예.
1: 네.
0: 그 저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선가요? 뭐 다뤘지만 그 이슬람 혁명이 끼친 국제 관계에서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 미국을 포함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서 결국 같이 미사일 개발도 했고.
0: 예.
1: 플라워 프로젝트죠.
0: 네, 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1: 미사일 개발도 공동 개발도 했었고요.
0: 예예. 예.
1: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도 수입을 했었습니다.
0: 예.
1: 그것도 송유관을 통해서 에일랏 아시켈론 송유관을 통해서.
0: 예.
1: 그래서 양 국가가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많이 했었어요.
0: 예.
1: 상당히 친한 관계였죠. 거기다가 이란 내에 있는 정보부 시스템 이런 것도 이스라엘 가서 많이 도와줬어요.
0: 아, 이란의 정보부를 예. 이스라엘이 도와줬다.
1: 그렇죠. 이란의 정보부 이름이 사박인데.
2: 사박. 예.
1: 이름도 비슷해요, 사실.
0: 모사드잖아요, 조금.
1: 모사드인데 이스라엘도 외부 정보부는 모사드인데요. 이스라엘의
0: 예.
1: 국내 정보부 이름이 또 샤박이라고 있습니다. 샤박.
0: 아, 샤박.
1: 샤박과 사박 비슷하지 않습니까?
0: 네. 스펠링은 다릅니까?
1: 다르죠.
0: 예.
1: 예. 그래서 어쨌든

0: 이스라엘이 그런 것까지 도와줄 정도로.
1: 아,
0: 왜 팔레비 예.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1: 예.
0: 정보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도와줬습니다.
2: 다 이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예, 했겠죠. 예, 예. 아, 정보부까지 협력할 정도로.
3: 양쪽의 고위관리들이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1: 예.
3: 그렇게 친했습니다.
2: 그 하여간 그 요즘의 상황을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0: 안 되죠.
2: 근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근데 아무튼 그 정보부까지 서로 교환해 가면서 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3: 네, 정보부만 교환한 게 아니고요. 아예 이란의 그 정보부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어 준 겁니다.
2: 아, 예.
3: 네.
2: 그 얘기까지는 네. 아, 잠시 후에.
3: 네.
2: 예. 여기 언제 끊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 얘기까지는 잠시 후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웠던 두 나라가 결국은 어떤 이유로 해서 아까 이제 이슬람 혁명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구대천의 원수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느냐 하는 부분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이제 좀 시작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두 분의 그 추천곡을 들었더니 정말 여기서 중동의 노래를 듣다니 하고 감동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3: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방송국에서
2: 예.
3: 이란 노래 틀은 건 처음 아닌가 생각돼요.
2: 뭐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3: 네.
2: 아무튼 그랬다면 또 더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박현도 교수님의 추천곡부터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으로 할까요?
3: 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하테라테 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 하테라테 토.
2: 하테라테 토.
3: 예, 하테라테가 이제 메모리고요. 토가 이제 당신이거든요.
2: 아, 예.
3: 당신을 기억한다 이런 뜻인데.
2: 아, 영어로 하면 Memories of You가
3: 네, 네. 그러니까 예. 이란의 82년생 젊은 가수인데요. 시르반 호스라비라는 사람이 부른 건데
2: 예.
3: 워낙 노래가 좋아요. 가사를 몰라도 음악 자체로만 좋은데
2: 예.
3: 가사는 슬픈 노래입니다. 떠나버린 연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2: 아,
3: 이 가을이 왔는데 당신이 내 옆에 없구나. 뭐 이런 슬픈.
2: 대부분 노래들이 그런 노래들이니까.
3: 네, 네.
2: 그 이쪽에 이란이죠.
3: 네, 이란입니다. 네,
2: 이란 네. 노래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3: 네, 거예요. 네, 테헤란 출신이고요.
2: 예, 예.
3: 수도 테헤란 출신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 일단 뭐 가을에 맞는 노래고.
2: 예, 예.
3: 네, 그리고 지금 평화가 사라져 버린 거니까
2: 예.
3: 그대라는 거를 그냥 평화라고 생각하면
2: 아, 예. 네,
3: 평화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예. 의미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평소에도 그 손석희 12시를 자주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3: 네.
2: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3: 아, 그럼요.
2: 예, 네. 제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3: 네. 고급 정보를 주는 프로니까 열심히 들어야죠.
0: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평화를.
3: 꼭 이스라엘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래요. 거기서 이란 얘기만 네. 하면.
2: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말씀은 그 저도 억지로 한다는
0: 아,
2: 말씀.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2: 예. 그건 아니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3: 하테라테토. 네.
2: 실반
3: 호스라비
2: 네. 의 노래 당신에 대한 추억을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목포 등 남해안 일부 지방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그 밖에 내륙 지방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오는 곳이 꽤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고 이후 수요일부터는 선선한 10월 중순 이맘때의 가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사고 난 곳이 좀 많은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한나들목 1차로에 승용차 사고 확인되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동서천 분기점 부근도 사고 처리로 주변이 혼잡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6: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9: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자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러분은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뉴스가 뜨고 있나요? 서로가 보는 뉴스가 점점 달라지는 알고리즘 시대. MBC 라디오가 라디오 시사의 미래를 묻습니다. 김종배, 조승원, 성지영 등 이 시대 최고의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통찰. 2016 MBC 라디오 시사 포럼. 10월 28일 수요일 낮 12시.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세요.
4: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5: 시 주석은 투끼리 데스의 함정을
6: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3: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7: 예,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선 이란 출신의 가수 실반 호스라비의 하테라테토 당신에 대한 추억. 을 들었습니다. 노래 좋았습니다.
8: 아, 발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9: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8: 그새 오셨어요.
9: 이산품 같습니다.
7: 네. 예. 아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다음에 또 어려운 또 노래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뭐 이런 음악을 그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유 노래 좋은데 하고 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내내 불구대천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을 때도 있었다. 심지어는 정보부끼리 양국의 정보부끼리 교환 활동을 했을 정도로 샤박과 사박
9: 네.
7: 두 나라의 정보기관 예. 어떤 식으로 협력을 했습니까?
9: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측에서 이란 내부에서 팔레비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냐?
7: 아 예.
9: 예 그런 방법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아낼지 어떻게 고문을 할지
7: 예.
9: 이런 것들에 대한 테크닉과 기술을 전수를 해줬겠죠.
7: 이스라엘이.
9: 이스라엘과 CIA가 해줬겠죠. 같이.
7: 아, 미국까지. 네. 네. 아까 미국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아 그러면 사실 뭐 나쁜 일도 많이 했겠군요.
8: 아 그럼요.
7: 예. 네. 그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물론 많았을 테고.
8: 그러니까 이란에 가면 지금 그 고문하는 거 이런 걸 다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7: 아 그때 그거를
8: 네네
7: 예예
8: 밀랍 인형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아우 생생합니다.
7: 아 직접 가보셨겠죠 물론
8: 네네
7: 예 어 근데 하여간 또 여기서 이제 미국은 등장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어떻게 미국 얘기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또 끼어들게 되는데 CIA도 아무튼 거기에 이제 깊숙이 관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욱 더 그런 거고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을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를 아까 잠깐 우리 저 성 교수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 플라워.
9: 네.
7: 이름은 아주 좋은데요.
9: 네, 이름은 좋은데.
7: 예.
9: 아름답죠, 이름은 플라워.
7: 예. 네.
9: 근데 이게 미사일 개발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7: 아, 예.
9: 그래서 어쨌든 당시 이란은 이라크와의 뭐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라크의 잠정적인 어떤
7: 예.
9: 적이었었고. 쉽게 말해서 이란은 돈이 많기 때문에
7: 5일 달러
9: 네,
7: 예.
9: 그것을 이스라엘과 기술과 결합해서 같이 탄도 미사일 개발하자, 미사일을 개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7: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8: 네, 그때 환경이 74년에 이미 인도가 핵실험 성공하잖아요.
7: 예예. 예.
8: 그리고 파키스탄도 막 공격을 막
7: 그렇죠.
8: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란 근처에 있는 국가니까
7: 예.
8: 팔레비가 굉장히 불안했고
7: 아.
8: 뭔가를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미사일을 만들고 싶은데 능력은 없고.
7: 예.
8: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었고
7: 예, 예.
8: 더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미국이 계속 막았어요.
7: 아.
8: 미국이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한테 무기를 사지 니네들 만들지 못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만들고 싶어 했고
7: 예.
8: 그러니까 이란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7: 아.
8: 그러니까 돈과 무기를. 네.
7: 이란이 아무리 그 친미 정권이 있었다 한들
8: 네.
7: 미국한테 미사일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군요.
8: 당연히 안 해주죠. 미국이. 네,
7: 그 대신 택한 것이 이스라엘.
8: 이스라엘과 서로 맞은 거죠. 이스라엘은 미국의 눈을 피하고 싶었고
7: 예, 예.
8: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란이 돈을 대고 이스라엘이 기술을 대는
7: 예. 네,
8: 그런 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7: 그거를

0: 정보기관도 셋이서 그렇게 합작을 했을 정도인데 네. CIA가 알았을 텐데.
1: 알았겠죠.
0: 예.
1: 알았지만 어쨌든 그걸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줬겠죠.
0: 예. 네. 그러니까 뭐 가능하기도 했겠죠.
2: 네. 네.
0: 예.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그 탄도미사일은 개발에 상당 부분 성공을 했습니까?
2: 아니요. 근데 혁명이 나는 바람에 끝났습니다.
0: 아, 79년도 이슬람 혁명 때문에.
2: 네.
0: 아, 정말 곳곳에서 이슬람 혁명.

0: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예, 워낙 많은 일들이 여기 엮여 있기 때문에요.
1: 예.
0: 그러니까 현대 중동을 이해할 때 1979년 이란 혁명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현대 중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뭐 당장 79년이면 그때 발생했던 그 오일쇼크.
2: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2: 아, 쇼크인데요.
1: 네. 미안합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주. 네. 이란과 이스라엘은 경제 분야의 협력도 아니 이렇게 미사일 같이 개발하는데
2: 네.
1: 경제 분야는 더 협력의 강도가 강했을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건 가장 큰 무기는 석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건 첨단 기술. 이란이 못 갖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석유도 팔아요. 예를 들면 이란에서 석유를 싣고
1: 예.
0: 유럽으로 판매하려면은 수에즈 운하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스라엘에서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서

0: 제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항구에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예. 북부까지 가면.
1: 그 꽤 먼 거리인데.
0: 예, 근데 예.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유럽으로 가는 거.
1: 그렇겠죠.
0: 예, 예. 이스라엘에도 좋고 이란도 좋고.
1: 예.
0: 예, 그 프로젝트도 했던 겁니다. 파이프 프로젝트를요.
1: 예.
2: 한 254km라고 나오네요.
1: 예,
2: 네,
1: 예. 네, 그러니까 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0: 네. 네.
1: 서울과 부산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 예. 석유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깔았다는 게 그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0: 그렇죠.
2: 네, 네, 네.
0: 그러니까 에일라트 남부의 에일라트 항구에서 북부의 아시켈론이죠?
2: 네.
1: 예.
0: 아시켈론까지.
1: 예. 아, 그거는 그래서 언제까지 유지가 됐습니까? 그것도 이슬람
2: 혁명 전까지 다 유지가 되죠.
0: 혁명으로 끝납니다.
2: 네.
1: 모든 것은 이슬람 혁명으로 네. 수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까웠던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바뀝니다. 절교했다는 것은 이슬람 혁명 때문인데.
2: 그렇죠.
1: 정말 모든 걸 한꺼번에 끊었습니까?
0: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고급 정보를 하나 드립니다.
2: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아, 예. 드디어. 네.
1: 사적 정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고야.
0: 이 파이프 라인으로 가면 그게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줘야 될 돈이 있거든요. 혁명이 예. 나면서 끝났으니까요.
1: 예.
0: 그러면 이란이 정상적이라면 이스라엘한테 야 돈 내놔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0: 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1: 이란이 안 했다고요?
0: 네.
1: 그걸 저한테 네. 물어보시면.
0: 네. 왜 안 했냐면요.
1: 예.
0: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한테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정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1: 아. 예.
0: 네, 그래서 혁명 정부가 이스라엘 이놈들은 정부가 아니니까.
1: 예.
0: 아예 얘기를 안 한 겁니다.
1: 아, 그리고 그 정도 돈을 안 받아도 우리는 뭐 견딜 수 있습니다.
0: 아니, 돈은 받아야 되는데
1: 예.
0: 돈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1: 예, 예.
0: 우리는 인정 안 해, 니네들.
1: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서요?
0: 예,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할 건데 예, 안 했습니다. 예. 한동안 안 한 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1: 아, 예. 고급 정보입니다.
2: 근데 최근에는 하자 스위스 네, 지금, 연방법원에
1: 예.
2: 2000년도 들어와서 결국은 제소를 합니다. 돈을 달라고.
1: 한참 뒤에.
0: 예, 한참 뒤죠.
2: 원유 대금을 안 준 거죠?
1: 예.
2: 예. 예
1: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게?
0: 상당히 많습니다.
2: 상당히
0: 많습니다.
2: 예. 얼마죠? 한 11억 달러?
0: 막 그럴 거예요.
2: 네.
1: 예, 맞습니다. 꽤 많은 돈이네요.
2: 예.
1: 예. 그런 또 고급 정보가. 아까 그 모사드하고 아까 샤바크와 사바크 얘기를 했는데.
2: 네, 네.
1: 예. 샤바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뭐 예하 기관입니까?
2: 아니죠. 대내 정보부고요.
1: 아, 대내.
2: 쉽게 FBI죠.
1: 아, 그렇군요.
2: 이스라엘 FBI.
1: 예. 예. 예.
2: CIA는 모사드고요.
1: 예, 예. 예.
2: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1: 예. 그리고 이제 샤바크와 사바크.
2: 예.
1: 이건 이란의 대외 정보기관.
2: 예, 예. 이란의 예, 예. 정보기관.
1: 그렇군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샤바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이란의 사바크가
2: 네.
1: 이슬람 혁명을 촉발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는 어떤 겁니까?
0: 왜냐하면 사박이 왕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고문하고 살해를 했기 때문에
1: 예, 예.
0: 여기에 대한 국민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은 팔레비 왕정에서 사박을 너무나 충실한 사냥개로 키웠어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냥개가 아무나 물어버리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있었던 거죠.
1: 아, 그래서 돌아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0: 아니죠. 전체적으로 실정도 있고요.
1: 예.
0: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당시 이란이 유가를 올리지 못해서
1: 예.
0: 국고가 빈 게 가장 컸습니다.
1: 아.
0: 국고가 비니까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국고가
1: 예.
0: 비었는데 경제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상당히 200달러였던 국민소득이 2000달러가 됐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1: 예, 예.
0: 2000달러가 되면 사람들이 빈부차가 생기고 정부에다가 자유도 요구를 하게 되고
1: 뭐 여러 가지.
0: 예, 정치적 자유를 줘야 되는데 정치적 자유주는 주지 않고 사박이라는 충실한 사냥견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물어버리니까
1: 예, 예.
0: 국민들의 이제 폭발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그것이 이제 이슬람 혁명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히 결별을 했지만
2: 네.
1: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뭐 협력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2: 그거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가셔야 되죠.
1: 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예, 예. 그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갔습니까?
2: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라크 편을 들었지만 예. 이후에는 다시 이라크

0: 그가 사담 후세인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히려 이단에게 무기를 대주자.
1: 예.
0: 그래서 미국과 같이 이란 콘트라 사건.
1: 예.
0: 그래서 이란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 대금으로 남미에 있는 친미 정권을
1: 맞아요.
0: 세우겠다고 했던 그런 사건이
1: 예.
0: 또
1: 레이건 때였습니다.
0: 일어나면서 이란을 도와줬고, 사실상 초반에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 무기로 상당히 이라크와 많이 전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 당시에 이라크가 원전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1: 이라크가.
2: 예, 이라크가. 그걸 이스라엘이 결국에 폭발을 하는데 폭발할 때 결정적인 정보를 준 나라가 이란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네, 왜냐하면 둘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나라가 이라크였기 때문에.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라크가 원전을 가지면 핵무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정보들을 이스라엘에 주고 이스라엘이 공군기가 그걸 결정적으로 성공합니다.
0: 1981년이죠?
2: 네, 81년.
0: 오페라 작전?
2: 오페라 작전.
0: 오페라 작전.
1: 그래서 그때 이란이 전쟁 초기에 구입한 무기의 한 80%,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그게 이제 그
0: 이스라엘 쪽이죠.
1: 이스라엘에서 왔다. 이건 뭐 거의 이스라엘의 대리전쟁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리는.
0: 그렇죠. 그것은 이제 79년 혁명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미 무기 교류가 많이 있었고, 이미 그때 아마 전쟁 전에도 이란이 아마 이스라엘지 무기를 많이 구입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지 무기가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1: 그런 걸 보면 중동의 여러 가지 뭐 전쟁도 그렇고 또그 밖에 다른 모든 갈등이라는 것이 일관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오늘 또 뭔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만 세 번째까지 얘기를 나눈 바로는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너무 많고 이익에 따라서 거기엔 또 미국이 개입하고 이스라엘도 또 개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쭉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우리 민환 제작진이 찾아봤습니다. 오페라 작전은 왜 이렇게 이름이 됐는가? 최초의 작전명은 이스라엘군은 처음에 이라크 원자로 기습 공습 작전의 코드명을 애뮤니션 힐로 정했는데 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 그 6.1 전쟁이죠. 그 유명한.
0: 그렇죠.
1: 그렇죠. 당시 동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치열한 격전지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꿨냐면 작전 승인 과정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정세하고 정치적 대립이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 아무튼 작전명이 반대파나 외부에 노출돼서 정보가 새일 것을 우려해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컴퓨터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서
0: 그 쉽게 말해서 AI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으로 치면.
1: 요즘으로 치면 그러네요.
2: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1: 그러네요.
0: 바빌론 작전이 오히려 훨씬 맞습니다.
2: 맞아요. 바빌론 작전
0: 바빌론 작전이
1: 뭐 그렇게
0: 맞았죠.
1: 불리기도 합니다.
0: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네요.
1: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은 오페라 작전이라고 작전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도 정해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 부분을 마저 끝내긴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출연하신 분의 추천곡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성 교수님 추천곡을 듣도록 할 텐데 뭘로 할까요? 예?
0: 메탈리카라는 그룹에
1: 아, 메탈리카 아는데 제가 다시 되묻은 이유는 이 상황에서 메탈리카가 맞나 싶어서.
0: 이 곡은 시끄럽지만 초반에는 아주 잔잔한 기타 음으로 전체적으로는 시끄럽지만 핵심은 반전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전쟁에 참전한 아들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1: 원 아닙니까? 혹시 제목이 원?
0: 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전쟁의 참혹함,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에 갔다가 부상당한 아들이 돌아왔자면 계속 꿈속에서 전쟁의 그 참상을 계속 꿈을 꾸게 되고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2: 너무 기네요.
1: 이 곡이 7분 반짜리 곡인데 저는 사실 뭐이 프로그램에서 14분짜리를 튼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좀 못마땅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곡은 7분 30초인데 시간이 되는 한 끝까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저첫 방송에서 One More Chance 들으셨잖아요.
1: One More Try.
2: One More Try. 저 그렇게 긴 음악을 방송에서 나온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1: 그렇습니까?
2: 보통 끊어버리잖아요.
1: 예.
2: 네, 보통 이렇게 하면 조용히 페이드아웃 돼가지고 조용히 끝나는데 예. 오우,
1: 그걸 기억해 주시다니
2: 끝까지 다 들으시더라고요.

0: 예, 그건 조지 마이클의
1: 네, 조지 마이클, 네.
0: 예, 6분이 넘는 곡이었는데 그거는 제 방송이 이제 처음으로 6월 29일에 시작하면서 One More Try라는 네. 제목도 뭐 좀 의미가 좀 있고 또 내용도 좀 그래서 아무튼 무리해서 좀 네. 오프닝 멘트도 없이 틀어서
1: 근데 그 노래는 참 좋아서 끝까지 들었는데요.
0: 예,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2: 개인적으로 왜 메탈리카를 하셨는 한 했는지 물어보셔가지고
0: 예.
2: 제가 대학 시절 때 동아리가 밴드 동아리였습니다.
0: 아 그러십니까?
2: 네, 예, 저희가 예. 주로 연주했던 곡들이 다.
0: 아 그러세요?
2: 메탈리카의 곡들.
0: 어 수준이 높은.
2: 이
0: 밴드군요.
2: 곡은 절대 못하죠. 이 곡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네, 이런 곡 말고 좀 쉬운
0: 아,
2: 곡들.
0: 이 곡은 이제 네. 로망이었군요.
2: 네, 로망이요. 해보고 싶었던 곡.
0: 알겠습니다. 네. 반전을 노래한 곡 메탈리카의 원을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선선한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숯이나 화로, 가스난로 등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0: 텐트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용기는 열원 가까이에 두지 말고 전기 제품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캠핑의 시작과 끝은 안전입니다. 불은 밖에서, 환기는 충분히, 불씨는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핵심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유시설 공격에 미국 정보를 활용해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파묘하면 추지사나 저나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 훌륭하셨던 법사위원장 시절로 돌아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 세력이 부활 집권한다며 지금은 너무 성급하고 빠르다.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추 지사의 미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신의 SNS 댓글 읽기를 어려워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저는 폭언과 욕설, 비아냥,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계정은 보는 대로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신고까지 한다고 박 시장님께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며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지난해 8월 남성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는 않았고 남성은 항소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청구 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경상 내륙에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예

0: 내부됐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well,
7: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국민인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이제 3부 손석희 12시 사색의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사 속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보면서 뭐랄까 세계사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 저도 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변화인데요. 박현도 서강대 정원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그 친구처럼 가까웠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진 건 근데 저항의 축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악의 축도 아니고 저항의 축은 뭘 말하는 걸까요?
2: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항의 축이 시작된 거는 그러니까 이란의 도움으로 헤즈볼라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1: 예, 예.
2: 근데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이유가 좀 있습니다.

0: 1982년에 영국 주재 이스라엘 외교관인 아르고비라는 사람이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82년에. 그런데 예. 뭐 그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PLO의 세력이 레바논에서 커지니까
1: 예.
0: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1: PLO
0: 예, 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1: 예.
0: 여기에서 레바논 남부 쪽이 시아파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1: 예.
0: 시아파들의 자생적인 조직이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란이 이들을 도와서
1: 예.
0: 본격적으로 1985년에 알라의 당, 헤즈비 이제 당이라는 뜻이고 알라거든요. 헤즈볼라 붙여서 예. 헤즈볼라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신의 당이 만들어진 거죠.
1: 아, 이란의 지원으로.
0: 이란의 지원으로. 예. 이란의 지원 없었으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네. 그 헤즈볼라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매일 네. 대립하고 있는
0: 네.
1: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예. Axis of Resistance. 레바논의 헤즈볼라,
2: 네.
1: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2: 네.
1: 이슬람의 지하드,
2: 네.
1: 예멘의 안사룰라,
2: 네.
1: 이라크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2: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1: 예.
2: 네, 다양하게 많고요.
1: 이게 다 어떻게.
0: 그러니까 이들의 그룹이 예를 들면 하마스는 이란이 만든 조직은 아니고요.
1: 예, 예.
0: 이거는 순니파 조직인데 이란이. 순니파를 지원하는 이유 중은 종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종파와 상관없이요.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 예.
0: 이거는 팔레스타인 해방입니다.
1: 아.
0: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대의를 공유하기 때문에
1: 예.
0: 이란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곳곳에서 이란의 도움을 받으면서
1: 예.
0: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거죠.
1: 아.
0: 저항의 축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란이 이 지역에서 외부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저항의 축이에요.
1: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저항의 축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이슬람 혁명 이후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슬람 혁명의 대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예. 혁명의 대의가 우리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억압받는 자를 해방한다.
1: 아.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억압받는 국민들을 해방을 시켰는데
1: 예, 예.
0: 이제 밖에서 억압받는 게 누구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이들을 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란이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저항의 축을 만든 게 시작한 거죠.
1: 예, 예. 그 헤즈볼라 요즘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인데 서로 그러면 이건 어떤 악연이 있습니까?
2: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미
1: 뭐
2: 이스라엘의 괴멸을 목표로 하고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1: 아, 예, 예. 예,
2: 이게 무슨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레바논의 어떤 시아파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
1: 예, 예.
2: 그게 하나의 또 슬로건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이스라엘의 괴멸 그리고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괴멸시켜야 되고
1: 예.
2: 두 번째 목적은 이란이 원했던 거는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테라비브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1: 아.
2: 하나의 억지력을 만들 수 있는
1: 예.
2: 그런 조직으로 헤즈볼라를 키웠죠.
1: 지역적으로 또 가깝기 때문에
2: 네네.
1: 이스라엘하고는.
2: 네네네.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이 만든 저항의 축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만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방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1: 예.
0: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육로로 오는 걸 막는 중요한 중간에 장애물 역할도 같이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란에 대한 공격은 밖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이란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만들어놓은 것도
1: 예.
0: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죠.
1: 예. 그런데 그 헤즈볼라의 위력이나 세력이라는 것이
2: 네.
1: 그 정도가 됩니까?
2: 그게 이제 2006년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2차 레바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 예, 예.
2: 그때 이제 헤즈볼라가 상당히 성과를 세웠죠.
1: 예, 예.
2: 그 전에는 2000년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합니다.
1: 예.
2: 1982년에 레바논을 침공했다가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일종의 버퍼존을 만들었죠.
1: 예, 예.
2: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버퍼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결국 2000년도에 완전히 철수를 하면서 헤즈볼라는 우리가 이겼다. 네. 결국 이스라엘이 물러갔다
1: 예.
2: 우리 땅에서 그러면서 아주 헤즈볼라가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1: 예.
2: 2006년에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고 자기들 내러티브로는요
1: 예.
2: 그렇게 되면서 헤즈볼라가 상당히 이스라엘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었죠.
1: 근데 저는 하여간 그 중동의 여러 가지 세력들을 이렇게 뉴스 접할 때마다 좀 궁금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 세력이 물론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그 국가는

0: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하나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단체인데,
1: 네.
0: 그죠? 그 단체가 국가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굴러가는가,
1: 네.
0: 지휘 체계라든가 아니면 수급 체계라든가,
1: 네.
0: 그죠? 그리고 그 자금은 또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인가?
1: 네.
0: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2: 그게
0: 됩니까?
2: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0: 예.
2: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3등분으로 한다면 가장 북쪽에 크리스찬들이 주로 살고요.
0: 예.
2: 중간 지역 정도의 순니파들이 살고 남부 쪽에 시아파들이 살거든요.
0: 예.
2: 거의 사는 데가 좀 비슷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있고요. 이 나라 자체는 나라를 만들 때 이미 권력을 나누기로 나눈 국가예요.
0: 예.
2: 그러니까 크리스찬들과 무슬림이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0: 예.
2: 어느 하나 나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고,
0: 예.
2: 여기에서 헤즈볼라는 가장 가난한, 시아파들은 가장 가난한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란이 많은 지원 장비를 하는 거죠.
0: 예.
2: 그러면서 이들이 국가 안에 국가로 작동을 하고요. 우리로 치면 조금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이 있잖아요. 이
0: 예.
2: 당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병이
0: 예.
2: 우리 국군보다 더 세다 그러면,
0: 예.
2: 그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0: 그렇죠.
2: 그게 이 레바논입니다. 예, 헤즈볼라가 군사 조직일 뿐만 아니라 정당이기도 해요.
0: 예.
2: 정당도 있어요.
0: 아, 헤즈볼라 당?
2: 네.
1: 네.
0: 예.
2: 예. 그러니까 정당이면서 정당이 이런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 조직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정당으로 진출했지만
0: 예.
2: 결국은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게
0: 예.
2: 레바논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헤즈볼라가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0: 참 희한하네요. 예. 근데 헤즈볼라가 그렇게 잘 정비가 돼 있고 조직이
1: 네.
0: 또 세력이 크다면 그 거의 군대 조직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럼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데
1: 네.
0: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가 붙으면
1: 네.
0: 이거 약간 좀 속세적인 의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깁니까?
1: 이스라엘이 이기죠.
0: 이스라엘이.
1: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0: 예.
1: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레바논 베이루트까지 들어가면
0: 예.
1: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거는 할수 있죠.
0: 예.
1: 제거는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베이루트까지 투입하게 되면
0: 예.
1: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0: 그러겠죠.
1: 예,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이스라엘도 그냥 공중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헤즈볼라는
0: 그래서
1: 완전
0: 그런
1: 제거하는
0: 거군요.
1: 것은 불가능하죠.
0: 아, 예.
1: 네.
0: 그럼 일부에서는 또 헤즈볼라군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과 이렇게 전쟁을 벌여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있길래.
1: 네.
2: 아, 근데 그게
0: 예.
2: 헤즈볼라는 공군이 없지 않습니까?
0: 아, 문제는 거기 있군요.
2: 네.
0: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관계 악화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테러도 좀 있습니다.
1: 네.
0: 예. 꽤몇 차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1: 네, 헤즈볼라가 사실 테러를 많이 했죠.
0: 예.
1: 특히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테러를 92년이고요.
0: 예.
1: 그게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문화원 건물인데
0: 예.
1: 여기를 또 테러해서 또 94년입니다. 또 많은 사망자가
0: 아,
1: 발생하게 됩니다.
0: 예.
1: 근데 헤즈볼라와 이란은 우리는 배후에 없다.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0: 대부분 그렇게 테러하면 또 자기들이
1: 네.
0: 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1: 네.
0: 단지 그런 의심만 간다. 아무튼 그것이 그 당시에 양국 간의 굉장히 악화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이스라엘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림자 전쟁이란 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1: 네.
0: 서로 공개적으로 전면적인 충돌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대신 뒤에서 계속 싸운다. 왜 그랬을까요?
2: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싸우면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괴롭히는 선에서 끝낸 거죠.
0: 예.
2: 그러니까 이란은 헤즈볼라나 이런 저항의 축세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국경 붙어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든지
0: 예.
2: 이쪽에 세력을 지원하면서 반군을 지원하죠.
0: 예.
2: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0: 예.
2: 양쪽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뒤에서 뒷짐지고, 아, 우리는 안 하는데요 하면서도 사주하면서 싸움을 했던 거죠.
0: 예. 2000년대 들어서서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시작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이 이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달의 하나의 시초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핵 개발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0: 이런 관계가 뭐 점점 더 악화된 그쵸. 것 같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은 그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까?
1: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자기만 핵을 가지고 싶어하죠.
0: 예.
1: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가진다면 중동 전체의 어떤 헤게모니 질서가
0: 예.
1: 완전히 바뀌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0: 예, 예.
1: 공격을 못하죠. 전투기가 지금처럼 막 몇백 대가 날아가서 대란을 공습하는 것은
0: 예.
1: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 개발하는 것 자체부터를 일단 막아야 된다.
0: 예.
1: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칙이었죠.
0: 그래서 뭐 폭격도 하고.
1: 네.
0: 예. 근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그걸 포기한 바도 없고.
1: 네.
0: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미국 이란 전쟁까지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2: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핵 개발이 드러나게 된 것도
0: 예.
2: 형식상으로 겉보기에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가 이란이 핵을 몰래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0: 예, 예.
2: 그거를 다 미리 탐구한 것도 이스라엘 쪽이었어요.
0: 아, 예.
2: 그러니까 발표를 반정부 쪽에서 한 것 같고요.
0: 예.
2: 많은 정보들은 이미 모사드나 연에서 채집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0: 예.
2: 뭐 이스라엘이 얘기하면 전 세계가 안 들어줄 거 아닙니까?
0: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반정부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0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평화적인 핵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왜 중수공장이 필요하냐. 특히 아락이라는 지역에 중수공장이 있는데
0: 예.
2: 중수공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평화적인
0: 그렇죠.
2: 핵 개발하는데 예.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당시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1: 네.
0: 이 발언에서 파장이 좀 크게 일어나게
2: 근데 됐습니다. 그거 조금 고급 정보. 그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한 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2: 예, 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요. 아야톨라 호메인이라고
0: 예.
2: 호메인이 용이 그 전에
0: 호메인이는 하도 많아서요.
2: 네, 예, 호메인이 홍이 예.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 이스라엘의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뭐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0: 예.
2: 지워버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페르시아가 이상하게 의역이 되면서
0: 예.
2: 지도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로 잘못 오해가 된 겁니다. 사실.
0: 아니 근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했다고요?
2: 역사에서 한 페이지에서
0: 예.
2: 이러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0: 예, 예.
2: 엄밀한 뜻은 뭐냐면 지도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정확한 문구는 아니었어요.
0: 예.
2: 근데 이제 그게 충격이 굉장히 컸죠.
0: 예. 예. 그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건 사실 뭐
2: 그럼요, 그럼요.
0: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건 나라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건 이건 뭐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나라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2: 끔찍한 거죠. 네.
0: 예, 예. 지금 뭐 트럼프가 이란 상대로
1: 네. 매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 뭐 없애겠다. 네.
0: 싹쓸이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트럼프에게는 사람들이 근데 별로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얘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2: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
0: 예. 예. 그때가 한창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2: 네,
0: 2005년이면.
2: 그렇죠. 네, 아메데네즈가 강경파 대통령이고요.
0: 예, 예.
2: 그래서 뭐 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라고들 생각을 하니까
0: 예,
2: 이 사람 말을 쉽게 볼 말은 아니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1: 여기서 사적 정보 하나 드디어.
0: 드디어 나오네.
1: 네, 이 강경파 대통령을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면
0: 예.
1: 그 차기 지도자로 이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0: 아, 이 사람을요?
1: 네.
0: 예.
1: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을.
0: 예예. 예. 강경파군요.
1: 네.
0: 예.
1: 뭐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2: 그러니까요. 혁명수비대 네. 출신이고요. 2005년에서 2013년까지 8년 동안 이란 대통령 한 사람이고
0: 예, 예.
2: 이 사람이 이란에서도 지금 대놓고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0: 예, 예.
2: 너무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그러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없는데
0: 예.
2: 그리고 초강경 반미 반이스라엘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0: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2: 허를 찌른 거 아닐까요?
1: 이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직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란의 어떤 신정 정치나 이란 내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예, 예.
1: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예. 정권이 반대하는 사람

0: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1: 이용할 가치가 있지 않겠냐.
0: 그런데 이 사람 혼자만을 아니고 다른 또 다른 사람도 생각해 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봤던 대자자 됐다.
1: 그 참 그 진짜 뭐 어제의 적 어제 뭐 오늘의 친구 뭐 이런 게 또 떠오르기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0: 네.
1: 그 예를 들면 뭐 2010년에 이란의 핵 시설을
0: 네.
1: 그 악성 바이러스로
0: 네,
1: 사이버
0: 네.
1: 공격을 한 거죠.
0: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이거 사건은 물론 이전에도 바이러스를 또 사이버 공격을 했지만
1: 예.
0: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는 거의 이게 첫 번째 사례일 겁니다.
1: 예.
0: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작전인데
1: 예.
0: 4부에 하면 좋다는 지금 글자가 예. 올라와 있습니다. 4부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진행자는 접니다.
0: 아, 죄송합니다.
1: 네. 예, 가만히 있어. 음악을 또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박 교수님 추천곡 네. 뭐 들을까요?
2: 예, 라라 파비앙이라고요. 벨기에 출신의 이제 캐나다 뭐 몬트리올에 있는 게 퀘벡 가수인데요.
1: 예,
2: 뛰덩버. 그러니까 당신이 떠난다.
1: 예예.
2: 예.
1: 굳이 이 곡을 가져오신 이유는?
2: 아, 뭐 가을이니까 슬프기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유학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1: 합니다. 아, 예.
2: 네, 제가 캐나다 유학할 때 가장 많이 들었고요.
1: 아, 그러시군요. 예.
2: 이게 슬프잖아요. 떠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평화도 떠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1: 예. 네,
2: 그렇게 의역을 해왔습니다.
1: 예. 이건 약간 억지 같긴 한데.
2: 네, 억지 같긴 하죠.
1: 라라 파비앙의 뚜덴바.
2: 네, 뚜덩바.
1: 뚜덩바. 네. 예, 듣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

0: 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고속도로 귀경하는 차량들 도심과 서울 방향으로 점차 몰리고 있고요. 정체 실시간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설악부터 화도까지 여기서만 20km가 꽉 막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면원과 새말, 또 여주부처 이천, 광교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당진부터 포승분기점, 발안과 화성휴게소, 또 일찍부터 금천까지 총 30여 킬로미터가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옥산 하이피스부터 청주 휴게소, 양재부터 반포까지 20km 이상 충청권과 서울 남부권 밀리고 있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5: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단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예, 이제 4부 마지막 부가 됐습니다. 어유, 두 분과 얘기 나누다 보면 뭐 너무 재밌어서 시간도 빨리 가버리고 음악도 참 가져오신 음악들이 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아까 뚜땡바.
3: 네, 뚜땡바.
2: 뚜땡바.
3: 네,
2: 예. 라라 파비앙의 굉장히 감상적이신 분 같아요.
3: 아, 저 제 마음이 굉장히 착합니다. 좀 메탈리카 좋아하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2: 하여간 뭐 말을 시켜드리지 말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핵 시설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뭐 사이버 공격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걸 네. 이제 4부로 넘기시겠다고 성 교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4: 네.
2: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4: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
2: 예.
4: 부시 대통령, 그다음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죠. 근데 나타나고 총리는 계속해서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2: 예, 예.
4: 망가뜨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내놨던 대안이 야 머리를 써라. 꼭 그거 전투기가 날아가서 그거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2: 예.
4: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 거죠.
2: 예.
4: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이제 이 원바이러스 중에 이름이 스톡스넷입니다.
2: 스톡스넷.
4: 네.
2: 예.
4: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나탄즈에 있는 이란 핵시설에 들어가서 USB에 넣어서 거기에 있는 하나의 컴퓨터에다 놓겠죠.
2: 예.
4: 그러면 이 악성 바이러스가 그 전체 컴퓨터에 다 퍼지게 돼.
2: 예.
4: 그리고

0: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심 분리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1: 예.
0: 그 악성 바이러스가 그것을 성공을 시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나탄즈에 있는 지멘즈 핵시설만 딱 꼬집어서 다른 핵시설 아니고 지멘즈에서 만든 핵시설만 원심 분리기가 들어가서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1: 아.
0: 결국 그래서 나탄즈 핵시설이 원심 분리기가 상당히 폭파가 많이 됐어요.
1: 예.
0: 이 시설로. 그러면서 나탄즈 핵시설이 무력화됐죠.
1: 예.
0: 그래서 거기에 감염된 컴퓨터 수가 뭐 10만 대.
1: 어우, 굉장하군요.
0: 네. 그다음에 그
1: 제가 알기로는
0: 네.
1: 그 프로그램은
0: 네.
1: 인터넷 네트는
0: 네.
1: 그 네트워크는
0: 네.
1: 보안 때문에 이란 쪽에서 따로 운영했다고 들었거든요.
0: 그래서 그러니까 인트라넷이죠. 인터넷이
1: 예, 예.
0: 아니고 인트라넷.
1: 그렇죠. 인트라넷.
0: 네, 네.
1: 그건 따로 분리돼서 돌아갔기 때문에
0: 그렇죠.
1: 거기를 해킹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애초에
0: 해킹이 아니고 불가능하죠, 해킹은.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요원이 직접 나탄즈에 들어가서
1: 예.
0: 유습을 꽂은 거죠.
1: 아.
0: 예. 네. 아직 테란이라는 이스라엘 드라마를 아직 안 보셨나 봐요.
1: 예, 전 아직 안 봤습니다.
0: 보셔야 됩니다, 이제.
1: 무슨 혼나는 분위기인데?
0: 예. 네, 이게 보셔야 될 때가 왔어요.
2: 예. 근데 네. 또 다른 설은 그 근무자가
1: 예.
2: 근무자의 집에서 이게 옮겨와 가지고
1: 예.
2: 부주의하게 꽂아 가지고 됐다라는 설도
1: 있어요. 실수로.
2: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이미 그 근무자의 집에서 이 사람의 근무자에서 이거를 감염을 시켜 놓고
1: 예.
2: 그러니까 부주의죠. 이 사람이 갔다 자기 근무지에서
1: 아.
2: 꽂으면서
1: 어, 네. 그거는 뭐 운이네요, 운. 작전이라기보다는.
2: 근데 아니죠. 그 근무자를 미리 지정을 한 거죠.
0: 그렇죠.
1: 아, 예.
0: 네.
2: 누가 뭐를 하는지를 다 알고.
1: 네. 아, 예, 예. 아, 그렇게 했고 또 다른 그 공격도 있었습니까?
0: 아, 핵과학자들을
1: 예.
0: 많이 죽였죠.
2: 다섯 명을 죽였습니다.
0: 네.
1: 이란 핵과학자들.
2: 예, 예. 그것도 이제 참 이게 이란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데요.
1: 예.
2: 그 IAEA에서 이 우리가 다른 건 안 할 테니까 여기 더 물어볼 게 있으니까 니네 이거 과연 관련된 학자들 이름을 달라고 그랬는데
1: 예.
2: 이란이 안 줬죠. 그러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줬는데 그 사람들 다 준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봐라 뒤에 이게 전부 다들
1: 예.
2: 국제 기구라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못 믿겠지 당연히.
2: 네,
1: 예, 예.
2: 네.
1: 아. 다섯 명씩이나.
2: 네, 다섯 명 죽었습니다.
0: 예, 예.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 예, 예.
0: 핵과학자들이 테란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테란이 또 도시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히겠죠. 그러면 신호 대기상에 서 있으면 오토바이 한 대가 슥 지나갑니다.
1: 예.
0: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그 차 뒤에다가 컴포지션 포 딱 붙이고 지나갑니다.
1: 예, 예.
0: 오토바이는 유인이 있더라고 차는
1: 폭발하고.
0: 이런 방식이에요.
2: 예, 예. 예.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된 차에 타는 순간 폭발하고.
1: 예.
2: 예.
1: 그럼 뭐 진짜 영화의 한 장면
0: 네.
1: 느낌이에요.
0: 네.
1: 예. 그거 다 그 모사드가 한 겁니까 그러면?
0: 그렇죠.
2: 그렇다고 봐야죠.
1: 실행은.
0: 네.
2: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붙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돈 받고 한 이란 사람들이 있고요.
1: 뭐 그럴 수 있겠죠.
2: 네. 예.
1: 이란의 창고에서 핵무기 문서를 탈취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사드라는.
0: 네.
1: 조직.
0: 네.
1: 예.
0: 이게
1: 네타냐후가 이건 그냥 직접 공개를 했던 것은
2: 네,
1: 아닌데.
2: 네.
0: 그렇죠.
1: 예.
0: 이거를 공개했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 예.
0: 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란이라는 국가가 아무리 허술하지만
1: 예.
0: 핵 관련해서 그 중요한 문서들을 한 장소에다 그렇게 많은 양을 보관했다고는
1: 아.
0: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1: 예.
0: 분산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모사드가 테헤란의 한 큰 창고에 이란이 과거에 핵 관련된 모든 문서, 특히 핵무기
1: 예.
0: 관련된 그거를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서, 다큐멘트를
1: 예.
0: 찾아냅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복사본이 아니고요.
1: 진본을.
0: 진본을 예루살렘까지 가져옵니다.
1: 예.

0: 우리가 많은 스파이들을 대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재료 가져왔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또 믿지도 않을 거고, 아니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탄야 총리 이거는 직접 공개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 본인이 직접 언론과 브리핑을 합니다.
1: 이란도 나름이요. 이런 중요한 문서를 저런 곳에 숨겨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허술한 곳에.
2: 그것도 일종의 작전이었습니까?
1: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간파당한 거죠.
2: 그한 집요하게 이란 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암살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중요한 인물이 또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사드의 소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목샘 파크리자데라고요. 그 사람의 사실은 이란의 그핵 개발의 완전 브레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원래는 외출하면 안 되는데 외출을 하면서 모든 동선에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격을 당한 겁니다.
2: 그건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1: 그렇죠.
2: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어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테고. 특히나 모사드가.
0: 저는 뭐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2: 근데 그저 아까 말씀하신 파크리자 되니까 이란 핵 개발의
0: 아버지.
2: 암살 기법이 굉장히 특이했다면서요.
0: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로봇가 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기관총인데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관총을 아주 먼 곳에다가 픽업 트럭에다가 뒤에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먼 거리에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이 파크리자대가 탄 차량이 어느 지점에 와서 신호에 걸린다는 걸다 알고 있었어요.
2: 그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0: 1년 정도, 1년 정도 이 사람이 움직임, 최소한 1년, 2년, 10년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1: 모든 걸 도청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딱 서는 그 자리에서 그먼 곳에서 총을 쐈을 때 뒤에 앉은 파크리자대를 쏠수 있는 위치에다가 차를 갖다 대고 기관총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격을 했고요. 옆에 있는 부인은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파크리자대는 죽고 그다음에 보디가드도 몇명 죽었습니다.
2: 무게가 한 1톤에 이르는 기관총하고 로봇 뭐 부속품 이런 걸 분해해서 이란으로 밀반입을 했다고.
0: 그거는 아주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이 있는데 자기가 나탄저 핵시설을 봤대요. 자기 젊을 때 이란으로 들어가서 나탄저 핵시설을 봤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일부러 누구를 찾으러 이란의 감옥까지 갔다 왔다. 그 안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다음 사람들한테 탐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범죄인으로 잡혀서 이란의 감옥까지 갔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살아서 탈출해서 지금 이스라엘 와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란 내를 얼마만큼 잘 휘짚고 다니는지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제 뭐 트럭은 임무 직후에 자동 폭파되도록.
0: 뭐 그렇게 했겠죠.
1: 근데 이제 아메드 네자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이란 내 스파이들이 많아서 모사드 스파이가 많아서 그 모사드 스파이를 색출하는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 부대의 장이 모사드였더라. 이란에 심각한 정보 누출 문제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이 정부 내에 너무 핵심적인 곳에 모사드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추려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아까 저기 한거 제가 다시 원문 찾아봤는데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 정권이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져야 한다.
2: 나라가 아니라.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 순서 처음 시작할 때 정권에 대한 그 반감을 얘기하셨는데 정권이 사라져야 된다.
1: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 정권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라져야 된다.
2: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잘못 알려졌을까요?
1: 오역이 됐습니다. 오역이. 페르시아어가.
2: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과거에 이렇게 미사일까지 서로 같이 개발하고 이랬던 두 나라가 정말 극과 극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작년입니다.

0: 네.
1: 서로 대리전을 하던 그런 그림자 전쟁은 깨진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제 대리전쟁은 끝나고요.
1: 예.
0: 그림자 전쟁은 끝나고 2024년부터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본토 공격이 시작돼요.
1: 예.
0: 이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그러면서 중동 전체가 지금
1: 예.
2: 그 촉발점이 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거든요.
1: 예, 예.
2: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지금 전쟁도.
1: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True Promise, 그러니까 진실의 약속 작전.
0: 네.
1: 그 하여간 작전 이름은 잘 짓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하는 그런 상황까지
0: 네.
1: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전쟁하던 그림자 전쟁, 대리전을 끝내버리고 본토를 향해서 직접 미사일과 드론, 요즘 뭐 드론 빼놓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0: 네.
1: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2025년에 일명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요거는 뭐 얼마 안 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2: 네, 작년 2025년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있던 전쟁을 이란에서도 예. 이제 12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1: 예.
2: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이란의 핵심 군 수뇌부들이 10명 이상이 암살을 당했어요.
1: 예.
2: 그러면서 이란이 흔들리고 반격이 된 게 거의 하루 만에 반격이 나와요.
1: 예, 예.
2: 그러니까 공격을 당했는데 반격을 하는 게 하루 만에 나올 정도면 이거는 거의 와해 상태였죠.
1: 예, 예.
2: 그리고 12일 동안에 버티면서 미국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하고 나왔죠. 그래서
1: 예,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은 더 이상 핵 개발 못 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었고요.
1: 예, 예.
2: 핵시설이 파괴된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12일 전쟁에서 얻은 게 되게 많습니다.
1: 예.
2: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12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의 문제점으로 봤던 게 그 핵심부가 죽으면
1: 예.
2: 반격이 너무 늦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모자이크 권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 예.
2: 핵심부가 죽든 말든 각 부대들은 알아서 매뉴얼을 주고 공격하게 만들었고요.
1: 예,
2: 그다음에
1: 예.
2: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이란의 미사일이 오발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발이 많았던 게 이란이 쓰고 있었던 시스템이 미국의 GPS를 쓰고 있었는데요.
1: 예, 예.
2: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걸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오면서 이번
1: 예.
2: 전쟁에서 이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2025년에 이란은 어마어마한 예방 주사를 맞은
1: 그렇군요.
2: 겁니다.
1: 네. 사실 2025년에 그 12일 전쟁으로 서로 거꾸로 간 것이 이란은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대비를 한 거고 미국은 그때 전쟁에 자신감을 얻고
2: 맞습니다.
1: 이번에 또 어찌 보면 무모하게 들어갔던 것이고 뭐
0: 네.
1: 그때처럼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
2: 네.
1: 입장에서.
2: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쟁 끝난 다음에 성 교수랑 저희가 UAE 가가지고 UAE 전략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1: 예, 예.
2: 그분이 저희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이란 끝났다. 이란 끝났다.
1: 예.
2: 다들 그래서 이란 아이고 이런 생각 종이 호랑이네.
1: 그러게요.
2: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뭐 중동 지역에서 좌지우지했던 거 다 이제 할 수 없고
1: 예.
2: 그러면 이제 누가 이란의 공백을 메꾸느냐?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 국가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 예.
2: 다들 이란을 우습게 봤죠, 그때.
1: 그렇게 선견지명이 없을까요?
2: 그때 그럴 만도 했던 게요.
1: 예.
2: 너무나 이란이 쉽게 망가지니까 그냥 목소리만 큰 나라였구나 다들
1: 예.
2: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오판이었고
0: 네.
1: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미국 이란 전쟁이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 오판이 한 번의 오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예. 근데 그나저나 그 뭐 이번 이란전은 개전 초기에 계속 그 얘기 나왔지만
0: 네.
1: 네타냐후가 공격하자고 때를 하도 써대가지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맞습니까?
0: 거의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이란과의 핵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워낙 말을 듣지 않고
1: 예.
0: 본인이 원한 거에 대해서 다 노노노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란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굴복시킨 다음에 핵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1: 예.
0: 네타냐후 총리가 와서 우리가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아예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자라고
1: 예.
0: 의기투합을 할 수밖에 없었죠.
2: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영원한 꿈이 하나가 있는데요.
1: 예.
2: 미국이 이란을 때려주는 겁니다. 때려줘야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혼자 공격하기는 어렵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0: 공격하는 거.
1: 아.
0: 그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꿈이었는데
1: 예.
0: 전쟁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2026년 2월 28일 전쟁 시작하는 날
1: 예.
0: 자신의 40년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1: 대놓고.
0: 네.
1: 예. 근데 10월 27일에 이제 또 선거 있습니다.
2: 네.
1: 예.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 박빙이죠 지금도.
1: 예. 네. 근데 지난번에 성일관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 그렇죠. 정책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1: 예. 그런데 예. 네. 하여간 뭐 네타냐후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만이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을 테고 그 공격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예 핵 개발을 못하는 이란으로 만드는 것.
0: 그렇죠.
1: 그것만 이루면 되는 겁니까?
0: 예.
2: 오히려 그 이상이 있다면
1: 예.
2: 친미 정권의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우고 싶었겠죠.
1: 그렇겠죠.
2: 예, 예. 예, 예.
0: 가장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거는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1: 예.
0: 핵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1: 근데 그게 뭐 핵까지는 모르겠는데
2: 네.
1: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이 가능할까요? 이란 땅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겪었는데.
2: 이제로서는 사실 어렵죠.
1: 예.
2: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흐마드 네자드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1: 예예.
2: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완전히 실패했고요.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1: 예. 예. 그러니까 네자드를 그렇게 내세워도
2: 네.
1: 이란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0: 근데 문제는요. 아흐마드 네자드가 이란 국민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예.
0: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 아흐마드 네자드일까? 이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1: 예.
0: 있을까?
1: 예. 무슨 다른 속 깊은 뜻이 있는지는
2: 알 수가 없죠.
1: 여기서 알 수는 네, 없는 네. 거겠지만 일단은 뭐 별로 없는 것으로 급하니까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역사를 보면 가깝기도 했고 멀기도 했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은 멀어진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불구대천으로 싸울까요?
2: 결국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타협이나
1: 예.
2: 핵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1: 예.
2: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을 문제 삼을 것이고요.
1: 예예.
2: 결국 두 국가는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 네.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 혹은 그보다 조금 먼 미래라도 이 두 나라가 가까워질 어떤 계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0: 예, 저는 지금 전혀
1: 예.
0: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두 분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 저도 무척 많이 배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 중동 문제에 관한 화수분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주제를 또 저희가 좀 잡아서 두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또 안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예. 오랜 전쟁 얘기가 또 없었죠.
1: 그렇죠.
0: 그게 또 빠져 있긴 합니다.
1: 예, 예. 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얘기만 했기 때문에요. 예. 그 얘기를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0: 아니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빠졌구나.
1: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0: 네. 많습니다.
1: 예, 그 잘 정리해서 또한 보람 있는 시간으로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일관 교수님의 추천곡 Wind of Change.
2: 네.
1: 스콜피온즈의 곡이잖아요.
2: 네.
1: 예.
2: 고르바초프 님이 나오고.
1: 예예. 예.
2: 소련이 붕괴되는.
1: 그때 뭐 네. 나왔던 노래입니다.
2: 그렇습니다. 누가 소련이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1: 예예. 예.
2: 그래서 저도 중동에 누가 앞으로 바람이 좋은 바람이 아니면 예. 따뜻한 바람이 평화의 바람이 불 줄 아무도 모릅니다.
1: 예예. 예.
2: 그거 좀 기대하면서.
1: 어우 예.
2: 네.
1: 오늘 그 추천해 주신 곡 중에 가장 그럴듯한
2: 가장 억지가 있네요.
0: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머리 빠져.
2: 아, 약 먹으면 됩니다. 네.
1: 두 분은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계시고 다음에 만나서도 또 이 즐거운 티격태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강대 종교학과 박현도 교수님 그리고 유로메나의 연구소의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콜피온즈의 윈드 오브 체인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2: 감사합니다.
1: 예.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의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4: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0: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대구 북구 간음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는 천장 일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차례로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고가 난 4층짜리 건물 2층 내부를 대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CCTV에 담긴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으로 업체와 건물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불거진 만큼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증일로는 오는 29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나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유 딜을 비판하자 격한 반응을 쏟아낸 건데요.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악마와 더러운 거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2일 남은 중간선거 유세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능함 때문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도 안 끝내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책임을 지우는 듯한 발언을 한참 쏟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한 러시아 경유시설 공격도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란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에 대량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기름값을 잡겠다며 대러 제재까지 일시적으로 풀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당한 선물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미국과 합의 다음날 러시아는 자포리자를 공습해 어린이 3명 등 20명이 숨졌습니다. 야당인 미국 민주당은 경유 거래에 대해

0: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고 악마와 거래했다. 우크라이나 학살로 이어질 것, 푸틴의 전쟁 기계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버넘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 10일 또다시 공격받아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0명 넘게 다치면서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사우디 민간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걸프 아랍 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례로 파악됩니다. 후티 고위 관계자인 무함마드 알부카이티는 뉴욕타임스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후티 공습 작전에 동참할지를 곧 결정하겠다면서 킹칼리드 공항 추가 피격에 대해서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북부 이리시에서 현지 시간 9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 1명을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사건의 정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리시 당국은 주민에 대한 추가 위협은 없다고 밝혔고 펜실베니아주는 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처음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이사야스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두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에스캔비아 카운티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집을 덮쳐 한 명이 숨졌고 엘라베마주 버밍엄에서도 나무가 주택 위로 쓰러지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10일 오전 기준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조지아 등에서 약 87만 곳이 정전 피해를 받고 폭우로 건물 파손과 도로 침수, 공항 폐쇄 등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대폭 축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과 국방부가 잇따라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공유가 제한된 건 사실이지만 북한 미사일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양국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사실상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로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 관계와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보 협력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간 대북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한된 정보도 우리 군의 향상된 독자 정보 능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회의에서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이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분하연입니다.
1: 가평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혜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1,300만 원을 받았지만 환수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경상 내륙에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예보됐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2시 종합뉴스 마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051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산책길이 색색의 코스모스로 물들었네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꽃점도 쳤어요. 근데 안 좋게 나오니까 괜히 서운. 꽃잎을 한 장씩 떼면서 이뤄진다 안 이뤄진다 이뤄진다 안 이뤄진다 이렇게 꽃점 쳐본 적 다들 있으시죠? 제가 코스모스로 꽃점 칠 때 무조건 이뤄진다가 나오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니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코스모스 잎은 모두 8개 짝수이기 때문이죠. 결국 운에 맡기는 꽃점도 어떻게 시작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였네요.

0: 정서주의 말해줄게요 들려드리면서 10월 11일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해봅니다. 아, 어렸을 때 꽃잎 한 장씩 떼면서 꽃 좀 쳐본 적 있으시죠? 막 걔가 날 좋아한다 아니다 좋아한다 아니 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야 여기 우리 각자 운명 한번 이렇게 돼보자 이러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아 다시 할래 이러면서 다시 꽃을 또 찾아서 꺾어서 또 뽑기 시작하고 아 이게 막 끝에는 막 우기기도 하고 야 아니야 꽃잎까지 포함이야 이러다가 아니야 아니야 꽃줄기까지 막 가지까지 막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코스모스로 할 경우에는 짝수이니까 무조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두 번째로 이렇게 외치는 게 오 참 저 마지막 그 라인이 너무 좋네요. 결국 운에 맡기는 꽃점도 어떻게 시작할지 내가 정하는 거다. 그 꽃을 딱 잡았을 때 홀수든 짝수든 내가 시작하는 거는 이뤄진다 아니면 안 이뤄진다 둘 중에 정하면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 운명에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또 100% 다 운이 아니고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실까요? 일요일은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손트라 1, 2부에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채우고요. 우리 3, 4부에는 아주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쏟아지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립니다. 어떤 라이브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늘 먹던 메뉴가 제일 편하고 익숙하지만 가끔은 우리 뭐 새로운 메뉴도 시켜보고 먹고 싶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듣던 장르에서 좀 벗어나 새로운 노래들을 들으면 뜻밖의 입맛에 딱 맞는 곡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장르 가리지 않고 편하게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822님께서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서 점심 먹고 잠깐 산책했어요. 걷기 좋은 날들이네요. 구름도 너무 예쁘고 조금씩 단풍 들어가는 가로수를 보니 가을 느낌 물씬 납니다. 양희은님의 걸어요 신청합니다. 정말 지금 걷고 다니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듣기 딱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고 3745님 동네 카페 연못에 가을 햇볕을 쐬러 나온 거북이 식구들을 봤어요. 새끼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 바위 위에 있는 엄마에게 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신청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일요일 좀 따뜻하게 시작해볼까요? 양희은의 걸어요 그리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두 곡 갑니다.

0: 양희은의 걸어요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노트롯데이 다양한 곡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Come fly with me, let's fly.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0: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서울을 비롯해 대전, 전주, 부산, 대구의 기온이 모두 29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평년보다 7도 이상 기온이 높은 다소 더운 날씨인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결국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늘과 내일 전국 내리 곳곳에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다행히 화요일부터는 차차 꺾여서 수요일이면 서울의 낮 기온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선선한 가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귀경 차량들로 점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 쪽 광명터널 안에서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 일찍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5316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얼마 전 딸과 둘이 영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이 더 특별했던 건 딸과 둘이서만 떠난 첫 여행이었다는 점이에요. 어느새 조금씩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딸이 있다는 게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행하는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여행 내내 함께했던 맑은 햇살처럼 우리 손트라 애청자님들의 앞날에도 환하고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신청합니다. 또 이제 영국 가서 뭐 에비로드 같은 데도 걸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또 노래까지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참 딸이 아들이 이렇게 친구 같은 사이가 된다. 그리고 약간 이제 동등하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그런 느낌이 많이 올 것 같냐면 저도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뭔가 잘 알고 더 현명하게 이렇게 행동할 때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아, 얘가 이제 다 컸구나. 내가 모르는 걸 막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를. 그럴 때 좀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 하는데 딱 지금 느끼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행 다니면서 딸이 막 이렇게 챙겨줬을 것 같아. 엄마 여기야 저기야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이러면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즐거운 여행,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는 여행 다녀오셨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다가도 장르 상관없어도 되니까 노래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005님께서 태진님 손트라 잘 듣고 있어요. 어쩜 제 신청곡은 한 번을 안 들려주시나요? 박효신 야생화 듣고 싶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근데 이게 때로는 매일매일 듣다가 하루 이틀 갑자기 딱 비는 사이에 내 노래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오늘 보냈다고 오늘 다 틀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늘 함께 손 잡아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효신의 야생화 띄워드리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올게요.

박효신 야생화에 이어 들은 노래 4043님의 신청곡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어요. 김을 재고 있습니다. 도톰한 곱창김이 오늘 도착했거든요. 고소한 들기름을 김에 바르고 고운 소금을 솔솔 뿌렸어요.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먹을 때마다 구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테디는 김을 재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해서 구워 먹었답니다. 신청곡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합니다. 저도 재서 그 다음에 구워 먹은 적 있죠. 어렸을 때. 예, 특히나 원래 우리가 그 김밥 말 용도로 쓰는 그 김이 이제 그냥 그 굽기 전일 때도 많고 뭐 혹은 그 김을 이제 재가지고 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먹어봤어요. 왜 되게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네. 외국에서 살았다고 무시했나? 다 먹어봤어요. 아, 우리 9289님께서 다음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진님. 올 추석에 큰 선물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SG워너비 김진호 가족사진 부탁드립니다. 야, 이제 가족사진에 곧 있으면 한 명 더 추가돼서 이렇게 같이 찍겠네요. 아,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아, 순산하시길 바라고 김진호의 가족사진 우리 듣고 올까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저기요, 몇 층이에요?
10: 32층이요.
9: 난 280층이요.
11: 층은 달라도
12: 층은 달라도
11: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위.
13: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Well.
1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4: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끝곡으로 우리 4564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노트롯데이 마음에 쏙 들어요.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가을 느낌이 드는 노래라 신청해 봅니다. 가을 노래 특집도 하루 부탁드리고요. 아, 가을 노래 특집해도 정말 꽉 차겠네요. 우리 이 노래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의 목소리로 듣고요. 저는 3시 5분 손트라 보석 상자 들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청와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며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피해 상황과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공개 일정과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경호차량 행렬이 어제 오전 태릉 CC로 들어간 뒤 오후 4시 49분쯤 나왔다면서 대구 상가 사고 당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온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정부 차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임은정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 긴급 출국 금지와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기내에서 발생한 청주발 제주행 여객기 화재로 운항이 5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청주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오늘 오전 0시 40분쯤 운항을 재개해 오전 1시 4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체 점검 과정에서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 168명 중 43명이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 청주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0여 명이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광주 전남 5에서 20mm, 경상 내륙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1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오지 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세상을 만나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 처음 보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는 것. 그래서 촬영비를 겨우 벌고 아직은 가진 것보다 버텨야 할 것이 더 많아도 또 떠나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제가 모르는 곳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6: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7: 어, 조심해, 잠깐만, 한 번만 더. 야, 야, 야, 야, 야, 이거 열어내네. 우와,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우리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렸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브들이 잔뜩 나오네요. 5019님께서 은근 매력 있는 코너, 오늘은 어떤 곡들이 나올까요? 은근 매력 있다뇨. 매력 터지죠. 5990님. 대구에서 안동 하회마을 가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아들딸과 같이 나들이 하니 행복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들어도 좋은 손트라 보석 상자 라이브들 오늘 함께 하거든요. 바로 첫 번째 노래 보내드릴게요. 2026년 9월 4일. 네, 저번 달, 지난달 문경세제의 공개 방송에서 함께한 분인데, 자두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때 관객 모두 함께 따라 부르면서 잘 말아줬던 노래, 우리 김밥 듣기 전에 저와 또 자두 씨가 대화가 필요해를 함께 불렀거든요. 나름 달달했던 듀엣 무대까지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자두 손태진 대화가 필요해, 그리고 자두의 김밥.

0: 현장감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라이브 자두의 김밥 그리고 그 전에는 손태진 자두 함께 부른 대화가 필요해였습니다. 오늘 손트라가 2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온 보석 같은 라이브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 역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곡 2024년 12월 18일에 출연한 박현호의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 원곡이죠. 내일은 해뜰 날 1일 그 수강생으로 와서 막 스튜디오를 뒤집고 갔는데 이날 영상 보시면 다 일어나서 막 트위스트 춤을 추고 있었죠. 궁금하신 분들 너튜브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요.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2024년으로 돌아갈게요. 8월 19일 손트라에 나온 한가빈의 찰랑찰랑 준비했습니다. 이자연 씨 원곡을 한가빈 스타일로 또 신명나게 불렀습니다. 이때 플라워님이 정말 맛깔나게 부른다 함께 따라 불렀어요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불러보시죠. 박현호가 부르는 사랑의 트위스트 그리고 한가빈의 찰랑찰랑 갑니다.
1: 아니 다 보세요. 기대하십시오. 네, 갑니다.
2: 오케이.
1: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앉아서 듣고 계시면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다 같이 발바닥 비벼.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다 같이 비비고 계시죠? 네, 다 같이 비벼야 됩니다.

0: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안 살아요.
1: 아니, 분위기가 안 살아요.
0: 그냥 다 올려주세요. 끝까지, 끝까지.
1: 끝까지요?
0: 네, 끝까지. 끝까지 템포를. 올려주세요. 네, 뭐, 야, 이거 어떡하냐? 자, 예, 끝까지 올려주세요. 예, 전 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Oh yeah. 야, 역시 에? 이렇게 노래

박현호의 사랑의 트위스트 그리고 한가빈의 찰랑찰랑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좀 신나게 댄스곡으로 달렸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 번씩 댄스 막 나오다가 아 잠깐 쉬는 시간 발라드 타임 시간이 있죠. 우리 지난 9월 10일에 출연한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야, 이 명곡을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혼자 이어폰 꼽고 듣다니 뭐 제 딴에는 제 어렸을 때 그 뭐 어떻게 보면 대가수 그리고 또 대명곡의 그 곡을 저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영광이었고 이 명곡을 라이브로 들으시고 9267님도 임창정님 말하듯이 부르는 소주 한잔 라이브 최고입니다. 맞아요. 유독 이날에는 막 그냥 우리가 막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막 이렇게 부르

0: 텐데 막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이러면서 딱 부르시는데 야 이게 어떤 술을 한 잔 하신 거지? 약간 되게 궁금해지는 8299님도 90년대 생입니다.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네요. 명곡은 시대를 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날의 감동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라고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라이브 버전 바로 띄워드릴게요.
1: 술이 한 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0: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실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때아닌 늦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연휴 마지막 날이라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서평택에서 발안,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사고가 곳곳에 있습니다.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대소분기점 일대 화물차 관련 사고로 안진터널부터 어렵고, 통영대전선 대전방향, 남대전에서도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 나면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 구간 사고 여파 남아있고요. 새마을에서 원주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담겨있는 손트라 보석 상자 일요일 이 시간에 오픈합니다. 한 번만 듣기에 너무 아까운 귀한 라이브들 다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또 4부에는 어떤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곡은 지난 8월 20일에 출연한 김인석, 윤성호, 김빡이죠. 둘의 팀명이 오메가3 준비했습니다. 0312님께서 이 노래 정말 신나요. 들을수록 중독됨. 근데 이날 아직도 그 김인석 씨가 교통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서 완전체를 못 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메가3 라이브 전에 도착했고, 심지어 제가 그 듀엣 파트너로 제가 함께 부르다가 1절까지 제가 부르고 2절 때 김인석 씨가 도착해서 합류해서 바로 불렀죠. 역시 또 메인 보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무대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윤성호 씨의 노래를 그렇게 뭐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둘의 색깔은 확실히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곡 더. 아, 이분도 정말 손트라가 아끼는 보석 같은 조합인데 박세미, 김소유, 세미소유의 뭔들 못하겠어요. 2026년 8월 6일에 출연했을 때 부른 라이브 버전 준비했습니다. 아주 들을수록 신바람 나는 명곡인데 쌍둥이보다 더 쌍둥이 같은 박세미, 김소유의 노래까지. 아, 그리고 퍼포먼스를 들으면 이게 못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영상들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두 페이지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노래 띄워드릴게요.

0: 박세미, 김소유 팀명 세미소유의 뭔들 못하겠어요.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은 거는 김박, 김인석 그리고 윤성호 오메가3였습니다. 아주 중독성 있는 두 노래 띄워드렸는데 다음 노래는 또 최근에 만난 분입니다. 9월 23일 추석 연휴 전날 손타라를 찾아와준 김성환의 약장수입니다. 아, 언제 봐도 그 신기야 막 그 손가락 막 이렇게 막 이런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손장단과 함께 이 노래 부르면서 야 역시 원조는 다르다 another class다 그 감동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지난 3월 3일 손타라 살롱에서 또 윤시현 씨가 부른 조용남의 화개장터 있었죠. 딱 이 두 곡 같이 연달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성환의 약장수, 윤시현의 화개장터, 원곡은 조용남이죠. 하이!
1: 애들은 가라.

생각하니 하 웃었구나.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루키루키.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뒤에 앉은 주...

0: 이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낫으로 베어낸 벼를 한 단 두 단 묶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1: 그 소리쯤이 저 나도 또 한 단
0: 나도 한 단 너도 또 한 단 내기를 하다 보면 벼베기의 지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선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리 1172님께서 의령 호국의 병숲 축제장 갔다 옵니다. 꽃을 억만송이쯤 보고 오니 힐링되네요. 이러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사실 요새 꽃 축제들이 많아가지고 사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야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이게 갈대인가요? 갈대인데 이렇게 복실복실하다고? 와 진짜 이거는 가고 싶겠다. 참고로 이 의령 꽃단지는 10월 25일까지 개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꽃이 만개할 그 시기를 놓치면 정말 다시는 안 옵니다. 또 한동안 안 옵니다. 이야 가을이라 그런지 꽃 사연이 많은데 0886님도 경남 거창에 계신 부모님 모시고 거창 북상면에 있는 갈개숲에 가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 무릇 그러니까 상사화 보고 왔어요.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꽃도 너무 이뻐서 기분 좋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같이 손틀어 듣고 있는데 우리 사연 나올지도 모르니 기다려보자 라고 했어요. 아 그 사연이 오늘 소개됐고 꽃밭 안에 들어가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사진 이렇게 찍으신 모습이 지금 저한테 보이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예쁘네요. 여기가 꽃밭에서 듣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저 손태진이 부른 정훈이의 꽃밭에서 또 이제 마지막 라이브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날 제가 부르면서 봄과 어울리는 노래라고 소개했는데 가을에는 뭐 꽃 안 핍니까? 가을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지금 봄과 어울리는 꽃밭에서 제가 저 손태진이 보내드릴게요.
3: 꽃밭에 앉아서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0: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4시 뉴스입니다. 만 명이 참가한 울산 마라톤 대회에서 21명이 열 탈진 등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낮 11시를 전후해 어지럼증, 구토 등을 동반한 열탈진, 고열, 실신 등 증상이 나타난 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이송 환자는 119 구급차 15명, 사설 구급차 6명 등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한 5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울산 기상대 기온은 26.8도였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 품위,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SNS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본인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대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청원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했듯이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청와대가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이 어제 오전 태릉 CC로 들어갔고 오후 4시 49분쯤 나왔다면서 대구 상가 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0일 오만만에서 화물선 한 척을 공격해 항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 선원들이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22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4시 뉴스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해준 말인데요. 인생에는 참 귀한 여분의 시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둘째, 멈추고 쉬며 한숨을 돌리는 겨울. 셋째, 삶의 부산함을 웬만큼 벗어낸 노년기. 시인은 이 시간들을 요긴하게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일과를 끝낸 저녁, 야외 활동이 어렵고 긴 겨울,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생기는 노년기. 이때 무엇을 하는 게 좋고 나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중요하답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0: 정성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문천식 씨도 왜 네. 불안 증세 가라앉히는데 음악이 도움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0: 들어봤죠. 자장가도 대표적인 예일 거고 좀 차분해지잖아요.
1: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 효과라는 게 음악 종류에 따라 다르다네요. 이게 특정한 소리 패턴이 결합된 음악을 들으면 불안 증세뿐만 아니라 메스꺼움 그리고 가슴 통증도 나아졌대요.
0: 오, 그래요? 근데 저는 출처 없으면 안 믿는 거 아시죠? 예, 어디서 나온 얘기죠?
1: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연구팀입니다.
0: 오, 그래요? 예,
1: 뭐 다 토론토의 메트로폴리탄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음악에 청각적 박동 자극을 결합시켜서 들으면 불안 증세를 감소시킨대요.
0: 청각적 박동 자극이 뭐예요?
1: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저도 네. 좀 발췌해왔으니까 들어보세요. 네.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서로 미세하게 다른 주파수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면 우리 뇌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제3의 가상진동을 스스로 만들어낸대요.
0: 네네.
1: 이 진동이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뇌파와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뇌세포들이 그 리듬에 맞춰 차분하게 정렬되는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박자 격차가 있으면 그래요? 그 격차를 맞추기 위해서 뇌가 노력을 하고 그 뇌파와 일치하게 되면 그 리듬에 뇌세포들이 이렇게 또 꿈칫꿈칫꿈칫 반응한다는
0: 약간
1: 거죠.
0: 약간 이게 들뜬말뜬한데.
1: 들뜬말뜬해.
0: 네, 어쨌거나 효과가 있다고
1: 설명 잘했다.
0: 메트로폴리탄 대학 연구팀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음악을 뭐 얼마나 들으면 될까요?
1: 가장 효율적인 청취 시간이 24분.
0: 아. 그러니까
1: 12분은 뇌파가 안정되게 조금 짧았고 36분은 뭐 24분하고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한 24분 정도 들으면 되는 거겠죠.
0: 이거 한번 직접 실험해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가요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가요는 한 4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1: 네네.
0: 특정한 소리 자극이 있어야 될 텐데요.
1: 아, 음악에 뭐 청각적 박동 자극을 둬야 되니까 네. 좀 그런 게 있겠죠. 너튜브 찾아보시면 비슷한 음악이 있긴 하대요.
0: 그래요? 그 음악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막 더 불안해지고 그런 거 아니죠?
1: 정답. 문천식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찾다가 더 불안해질 확률이
0: 높은 이거 어딨어? 이러면서.
1: 그래서 아니, 찾아보고 좀 호기심 많은 분들은 요거 찾아보고 네. 한번 실험해보세요.
0: 좋아요.
1: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1부 첫 곡도요. 좀 네. 차분한 노래 골라봤습니다.
1: 이 노라언니 목소리는 자장가면서 네. 그 잠을 왜 잠을 쫓는 자장가 같은 거 있잖아요.
0: 최고죠.
1: 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0: 네, 10월 1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오셨습니다.
1: 뭐야? 갑자기 심야 부러지.
0: 와인 시켜야 되나요? 와인?
1: 듣고 네? 오셨습니다. 네. 맞아. 사람이 심리가 그런 게 이 선곡 분위기가 네. 조금 밝으면 밝게 소개하지만 재즈 네. 같은 거 소개할 때는
0: 맞아요.
1: 그게 좀 가라앉죠.
0: 그리고 이런 음악 들으면 괜히 뭐 막걸리가 떠오르지 않고 이상하게 와인 떠오르고 막 네, 괜히.
1: 그렇죠. 그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있습니다.
1: 우리는 어떤 이미지일까?
0: 저렴이?
1: 놀아줬어 이미지는 아닌 게 분명해.
0: 아니죠, 아니죠. 예, 아, 꼭 불안 증상 때문이 아니어도 차 안에 있으면 분위기 좋은 음악 듣고 싶다. 뭐 이런 생각되는 계절이긴 해요.
1: 맞아요. 1441님이 요즘 취미 생기셨대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관련 배경음악을 넣어 사진 동영상을 만드는 거죠. 오. 음악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요.
0: 맞아요. 오.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 어떤 드라마보다 OST가 많아요.
0: 아, 음악을 깔아서
1: 거의 뮤직비디오 수준이에요.
0: 맞아. 사랑하는 드라마나 네. 이별하는 드라마에 음악이 엄청 맞아요. 들어가요.
1: 그래서 음악 감독님들이 진짜 열일하는 그 네. 프로그램이 다른 더 어떤 것보다 K-드라마, K-영화 아, 이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근데 사실 음악 없이 보려면 좀 약간 삭막하지 않아요?
0: 그럼요.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1: 하여튼 주인공 뛸 때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네. 이별할 때도 음악이 있어야 되고 네. 사랑할 때도 있어야 돼.
0: 저희 앞에 제가 프로포즈 할 때 틀었던 음악
1: My View
0: 다시는 안 들어요. 다시는 안 들어요. 예, 안드레아 부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My View
0: 꼬지런다 너 그거 안 좋아합니다. 예. 자, 이분도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김준상 아나운서 만나는 날이에요.
1: 네. 선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5: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각기 암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4: 네,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5: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고요.
4: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938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0: 와우, 안녕하세요. 가을에 맛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저는 특별히 전어를 너무 좋아요. I like it. I love 전어. Of course, 전어구이도 좋지만 저는 회로 먹는 거 좋아해요. 날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뼈까지 통째로 씹잖아요. 우프. 쫄깃쫄깃 식감도 좋고 스트레스 쫙 풀리잖아요. 두 분에게도 추천할게요. Anyway, 저는 전어 먹으러 가볼게요.
1: 네, 전어 좋죠.
2: 요새 전어가 안 잡혀서 전어 귀하대요.
1: 네, 네. 맞아요. 전어, 별로 없더라고.
2: 네, 저는 구이도 좋은데 잔가시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조물딱 이리저리 채쳐가지고 회, 그 물회처럼 무침 회처럼 오,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쌈장 폭 찍고 마늘 해가지고 쌈 싸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1: 아, 좋죠. 뭘 어떻게 맛있어요, 그죠?
2: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전어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 듣고 안타까웠는데 에이 참, 그래도 귀한 전어 좋은 분들하고 같이 가서 네. 맛있게 드시는 분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1: 그러게요.
2: 네. 제철 음식이잖아요.
1: 아, 맛있게 드시고요. 네. 다음은요?
2: 다음은 5868님이 주말 알바하신대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예약하러 왔어요. 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알바하거든요. 네, 한 그날 연휴라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됩니다. 아, 연휴 이거 에바야 진짜. 우리 갔다 에라야. 아, 이상한 얘기했네 제가. 아, 우리 가족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여보, 얘들아 조금만 미안해 참아줘.
2: 그런 거야. 성대모사를 빌미로 하고 싶은 말을 쟁여놨다 여기서 쏘는 거야. 약간 실수인 척. 쓱 흘려놓고 눈치 봐.
1: 아, 귀신인데.
2: 이 개그맨들 특징이 네. 쓱 흘려놓고 눈치 봐.
1: 네. 한번 해보는 거야.
2: PD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그 다음에 안 하면 돼.
1: 다시 안 하니까. 아니면 말고 쓱 해보고.
2: 네. 아, 어찌됐든. 아, 근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 네. 의미가 있는 게요. 나중에 보면은요. 시간 보내고 싶어서 서로 뿔뿔이 각자 방으로 흩어지든 뭐 폰을 보든 각자 삶이 바빠서 그쵸. 안 뭉쳐져요.
1: 아니, 어쨌든 이 아빠라서 알바 뛰는 거 진짜 남일 같지가 않네요.
2: 예. 근데 이거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만큼 뛰어가지고 가족들이 또 함께 있는 시간 그 좀 나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저축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 읍소하세요.
1: 그렇죠.
2: 왜냐면 네. 이거 나중에 몰라. 몰라가지고 아빠 혼자 쓸쓸해져.
1: 안 돼, 안 돼.
2: 진짜로. 그죠. 옛날 우리 아빠들은 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1: 그렇죠.
2: 생생 내세요.
1: 여러분, 아빠 내셔야 좀 돼요. 많이 안아주세요.
2: 맞아. 우리 네. 아빠들 표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1: 그렇습니다. 5868님 신청곡 있네요.
2: 쿨의 노래입니다. 양치기 소년.

0: 자, 계속해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아, 이번 순서는 052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0: 선현이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은 남편 생일입니다. 20살에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3년. 우와. 와우.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 많았죠. 근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오빵이 좋아한 아 오빵이구나.
1: 아하, 오빵이야.
0: 오빵이야. 드레스룸인 줄 알았네. 오빵이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갈비찜 해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애기 때 만났잖아. 그러니까 오빵이지.
1: 아, 10년 연애도 이렇게 그럼. 또 연애 하듯이.
0: 그래 있다니까. 10년 뭐 20년 이렇게 뭐 지나면 권태롭고 뭐 서먹서먹하고 생존 신고만 한다. 이것도 우리가 고정관념이에요.
1: 너무 보기 좋네요. 야,
0: 끝까지 설레는 분들 있어.
1: 그래 진짜 신기하네요. 야, 남편분 생일 축하해요.
0: 맞아요. 네. 진짜 이 정도면은 역사 함께한 동지 아니에요 동지?
1: 그럼요. 네. 벌써 13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죠?
0: 그렇죠. 끝까지 쭉 가는 거야.
1: 부부니까.
0: 네. 네, 이번에는 6225님이 보내주셨어요.
1: 예, 이제 저 주말에 그 능이백숙 먹으러 갑니다. 예, 내가 몸살에 나가지고 네네. 이제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었는데 와이프가 보더니 이제 좀 걱정이 됐겠지. 그저 백숙을 사준다고 하더라고. 여보, 나 저기 오리 주물럭 좀 시켜도 되나? 아, 된답니다. 예, 예. 아이, 다행이네. 이제 저 기운 없을 땐 닭이든 오리든 단백질을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예.
0: 그렇죠. 맞아요.
1: 예, 우리 정선혜 씨랑 문천식이도 건강 잘 챙기시길
0: 아이고,
1: 바랍니다.
0: 몸살. 예, 예. 요새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다들 힘겨워하시고
1: 맞아요.
0: 진짜 보양식 잘 챙겨주세요. 네. 저는 진짜 국물에다가 버섯 빠뜨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네. 특히 오리나 닭 이런 데다가 능이 빠뜨리는 거.
1: 안 좋아했어요?
0: 근데 내가 한번 먹어봤어. 와.
1: 그럼요.
0: 능이 버섯 진짜 국물 맛 끝내주던데요?
1: 무조건 먹어야 돼요.
0: 깜짝 놀랐어.
1: 능이 버섯, 모기 버섯 이런 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와, 눈에 보이면 먹으세요.
0: 나 능이한테 사과했어. 네. 와, 네가 국물에 빠지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냥 딱 들이키는 것만으로도 네. 반절 이상이 왜 차오르는 느낌 건강으로.
1: 그럼요.
0: 아,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네. 뭘 빠뜨려서 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1: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다음은 7075님이 주신 사람 볼게요.
2: 안녕하세요. 동생이랑 같이 장사한 지 4년째 됐습니다. 일만하다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름휴가 때는 동해부터 경상도 쭉 돌았고요. 얼마 전에 해외여행도 댕겨왔어요. 아니 사람이 간사한 게 한번 노니까 이게 계속 놀고 싶은 거라. 아유 다시 마음 잡고 일해야 되는데 나 일하기 너무 싫다. 지라씨 두 분이 응원해 주세요.
1: 아유 당연히 응원해 드려야죠.
0: 진짜 놀다가 이거 박자 이거 다시 맞추기 힘든 게 저는 너무 알잖아요.
1: 네.
0: 아니 이게 딱 일주일 놀면 처음엔 불안하고 일주일 놀아도 되나 하는데 네. 일주일이 금방 가. 그럼 나중에 박자 안 타진다. 박자 안 타죠. 네. 그래서 연휴가 열흘 되면은 직장인들이 복귀하는데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0: 나는 문천식 씨가 예전에 네. 진짜 노년의 꿈이 허송세월이라고 그럴 때 네. 같이 그냥 웃자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 진심을 다해 허송세월을 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선아 씨랑 저랑은 거의 한 주도 안 쉬고 20몇 년, 30년을 방송을 했잖아요.
0: 진짜.

0: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허송세월 꿈이야.
1: 실망해.
0: 안 될 것 같지?
1: 못할 것 같은데. 네.
0: 그것도 네.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놀더라.
1: 그렇더라고요. 네. 네.
0: 자, 수줍은 마음으로 신청하신 좋아하는 노래 우리 7075님의 애창곡이에요. 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듣고 올게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연휴 나들이 귀가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청주 분기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양재에서 반포까지 모두 35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부산 방향은 신갈 천안 분기점 일대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체가 심한데요. 정안휴게소에서 풍세교까지 20km 구간 쭉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포승분기점까지 18km 구간 정체고, 서평택에서 발안,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일찍에서 금천으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선에는 사고인데요. 평택 방향 대소분기점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김을주님 사연입니다. 바로 모실게요.
4: 예, 선혜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오. 제가 가을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3: 오, 분위기.
4: 창문을 열고 털끝에 닿는 그 가을바람을 느끼며
3: 털이요?
4: 제 마음의 빈 곳을 채우곤 하죠. 저의 어떠한 그 외로움의 원천은 말이죠.
3: 뭐라고 쭈글거리는 거야. 여보, 여기서 나물 간 좀 봐.
4: 잠깐만. 좀 싱거운데?
3: 당신 그게 문제야. 어? 왜 이렇게 짜게 먹어? 아, 됐어, 가.
4: 아무튼 가을이 되면
3: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4: 예, 예. 이용 씨의 노래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 노래가 저를 위로해 주거든요. 제목이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나? 아 맞다, 잊혀진 계절.
3: 예. 아, 예, 예.
4: 예, 와이프한테 욕먹은 김에 그 노래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3: 이거 제목 되게 많이 헷갈리세요. 예, 아들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그러세요.
4: 그렇군요.
3: 예, 맞아요. 예. 그렇죠. 항상 이게 어떤 거쳐야 되는 관문 같아요. 이용 씨의 노래를 듣는 그렇죠. 게.
4: 근데 가을은 열적할까요, 정선 씨 이게?
3: 찬바람이 원래 네. 폐부 깊숙이 스치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뭐가 있대요.
4: 약간 일조량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3: 뭐 그런 것도 있고 폐부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쓸쓸함을 일으키는 그 호르몬이 좀 자극이 된대요.
4: 이상하게 그래요.
3: 네. 여름에 쓸쓸해하는 거는 좀 약간 안 어울리잖아요.
4: 안 어울리죠. 네. 네.
3: 근데 왠지 겨울은 네. 명랑 케어보다는 쓸쓸히 어울려. 가을이나 네. 이런.
4: 우리 김을주님 네. 힘내시고 노래 들려드릴게요.
3: 간 보는 걸로도 이렇게 네. 조금 꾸중을 들을 정도면 많이 울적하셔야 정상이에요. 네.
4: 자, 지라시 부킹사연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3: 자, 우리 김을주님이 신청하신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듣고 지라시 코너베스트로 함께할게요.

0: 사실 코너 베스트.
1: 반갑구만. 반가워요.
2: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3: 자,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3: 9월 30일 수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4: 개를 업고 유람한 불효자.
3: 이게 우리나라 민담이었는데 네. 왜 생소하지 했더니 아 지난주에 우리 오나미 씨가 어유 이거 소개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2: 아 나미 씨가 했구나. 저는 이게 정선혜 씨랑 한 줄 알았지.
3: 어떤 분이 나미 씨 개 연기 들으시고 네. 폐왕별이 강아지냐.
2: 맞아요. 쨍쨍쨍쨍 이렇게 했거든요.
3: 아 그래요? 네. 들어봐야지. 네. 다시 감을게요. 네.

0: 210번째 이야기, 한국의 민담. 개를 얻고 유람한 불효자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 같았는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반대하며 살았답니다. 예, 아들아! 오늘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구나. 나갈 때 우산 챙겨가거라, 알겠지?
2: 네, 어머니들 참.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됐어, 됐어. 하여간 어머니, 제가 뭘 하려고 말하면 잔소리부터 하신다니까.
0: 아이, 저, 또 말을 안 듣네, 저거. 그러다 비 쫄딱 맞는다니까.
2: 저 나갑니다.
0: 또 다음 날도.
2: 아버님, 저 나가요. 천식이랑 놀라고 했어요. 내기로.
0: 너 걔 천식인지 뭔지 만나지 말라고 했지?
2: 아, 왜요? 내 친구 천식이 어땠어요?
0: 하지마!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말거라.
2: 싫은데 싫은데.
0: 이렇게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끼리 혀를 끌끌 찰 정도였어요.
2: 저 녀석 저거 언제 정신 차리려나.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땅을 치고 흐하려고. 아이고.
0: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저승

0: 세계로 간 어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1: 에? 아니 너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기에 몰골이 그 모양이 된 것이냐?
2: 예? 염라당님! 제 몰골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1: 얼굴이 말이...

0: 저런 딱한 것. 안 되겠다.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다시 이승으로 내려가거라.
1: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0: 어허, 그건 아니지. 어? 죽은 사람이 갑자기 다시 살아 돌아가면 이승이 시끄러워질 터. 사람으로는 안 되고 이번 생은 그래, 왈왈 개로 태어나거라.
2: 그리고 그 무렵 아들의 집에 있던 암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를 낳았고.
3: 어? 이놈 봐라. 태어나자마자 걸어댕기네. 보통 녀석이 아닌데. 그래, 내가 잘 키워줄게. 순하고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네 이름은 순돌이.
2: 어머니가 순돌이로 환생을 했던 것이었죠. 아들은 순돌이가 어머니인 줄 꿈에도 모르고 정성껏 키웠고, 순돌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당연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어느 무더운 여름날.
4: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2: 아들이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3: 아유, 취한다. 나 술은 애매미도 모르다 본다는데, 나는 알아볼 엄마도 돌아가셨고. 슬프다.
2: 그런데 순간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던 순돌이가 아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3: 어? 순돌이, 저 녀석 저 언제 이렇게 살이 툭툭하게 올랐냐? 역시 내가 잘 못 키운 보람인데. 으쯔쯔, 우리 순돌이 일로 와봐봐. 으쯔쯔. 야, 이놈 이거 시장에다 내서 팔면 제법 값을 받겠는데 이거.
1: 왈왈 뭐 뭐라 왈 판다고 왈왈왈.
2: 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순돌이는 그날

0: 순돌이 어디 갔냐? 여보.
1: 응.
0: 여보, 순돌이 못 봤어?
1: 마당에 없어요? 나는 못 봤는데.
0: 어? 순돌아!
1: 아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순돌이를 찾았지만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순돌이는 이미 멀리 달아나 딸의 집에 가 있었던 것이었죠.
2: 어머나, 웬 강아지야? 얘, 너 누구니?
3: 킹카와와와, 네 엄마 왈.
2: 어, 가요 써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너 혹시 오빠네 강아지 순돌이 맞지? 어머, 이 조그만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세상에. 어, 그래,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잘 지내. 어, 우쭈쭈, 개껌 줄까?
1: 그리고 며칠 뒤 순돌이를 찾다 찾다 포기한 아들은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4: 내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이런 전화에 불현막심 맞는 것 같으니.
0: 아버지!
4: 그래, 네 아버지다. 내가 화가 나서 왔어, 이놈아. 네 애미도 못 알아보고 그걸 감히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
0: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4: 네가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개 말이다, 순돌이. 그 개가 바로 네 애미야, 인서가.
0: 어? 뭐라고요? 순돌이가 엄마라고요?
1: 아들은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제야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람 말을 유난히 잘 알아듣던 순돌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때로는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던 그 표정까지.
0: 맞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구나. 아니, 내가 팔아버렸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어서 그것은 멀리 도망쳐 버리신 거야. 엄마!
1: 아들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여동생의 집으로 달려갔고.
0: 누이야! 누이, 문 열어라!
5: 오빠,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0: 야, 순돌이, 우리 집에서 키우던 순돌이 여기 왔지? 그래, 너 여기서. 여기 계시겠구나. 어머니, 잘못 됐습니다. 사랑했을 때 못해드린 이유도 이제라도 내가 다 할게요. 이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5: 알았다, 왕왕. 괜찮다, 왕왕왕왕.
1: 그렇게 모든

0: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순돌이 아니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아들의 효성에 감복해 가는 곳마다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1: 어머니, 구경 잘하고 계시죠? 내일은 또 어디 가볼까요?
2: 가왕, 저기로 가왕, 고향 왈왈왈.
1: 아,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알겠어요. 일단 늦었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내가 자리 깔아드릴게요.
0: 두 사람은 고향에 도착했고 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기 위해 어머니를 깨우려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 산소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1: 어? 어머니 왜 여기 누워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 어? 어머니 눈 좀 떠보시라고요. 어머니 이제 좀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조금만 더 같이 다녀주시지.
0: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슬피 울며 어머니의 장사를 정성껏 치렀고 그날 이후부터 아들은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훗날엔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왈왈.
3: 너무 예. 사랑스럽다 우리 남희 씨.
4: 귀엽게 하시죠.
3: 아직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네.
4: 아직 있어요.
3: 예. 예. 그 좀 더 내려놔야 개소리가 나오거든요. 진정한 예. 개소리. 우리 남희 씨 너무 사랑스럽다.
4: 그러게요. 방송 내용 예.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3: 어.
4: 신하 씨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3: 나 지금 잠깐 7260님 사연 소개하려고 했는데 바로 퀴즈로 들어가 버렸네.
4: 어, 이거 어떡하지?
3: 아니, 완전 F인 써니언이 닮은 오나미 씨라고. 네. 왜냐면 낑낑 소리에 마지막에 울컥하신 감정을 느끼신 거예요.
4: 그것마저도 정선이 닮았더라니까요.
3: 나미 씨랑 저랑 비슷하다니까요. 예. 네. 아니, 얼추 보니까 목소리도 비슷해 나랑.
4: 아, 맞아요.
3: 이게 구간 구조가 비슷하니까 울림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4: 네.
3: 자,
4: 일단 퀴즈는 가야죠. 예. 네.
3: 참 안 받아줘, 너는. 너 오늘 별로야. 내일 기대할게.
4: 예.
3: 자, 내용을 잘 들으셨... 좀 소리 알았다고요. 퀴즈 나간다고요.
4: 샘플이다.
3: 자,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4: 어머니는 아들의 강아지로 환생해서 땡땡땡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과연 무엇일까요?
3: 1번 순돌이, 2번 진돌이, 3번 돌돌이.
4: 문자번호 샷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기다리는 동안 나훈아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18세 순이.

0: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4: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네, 코너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강아지로 환생했던 어머니의 이름, 정답은요?
5: 1번 순돌이였습니다.
4: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네. 네. 자, 장나라의 스윗드림 들으시고요. 저희 뉴스 듣고 3부에 함께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5: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4: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6: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4: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8: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첫 시정 교육행정질문에 나섭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의원 38명이 참여하고 통합시의 3개 청사간 기능과 권한 배분, 인사 편중 문제를 비롯해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성, 정부의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 배분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통합시 교육청을 상대로는 지역 간 교육격차

0: 회수와 교육행정 권한 재배분, 교육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광주청사에서 열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통합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운영을 비롯해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용수 확보와 군공항 이전 문제, 여수 세계섬 박람회 운영 논란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상징 마크인 CI 후보를 3개로 압축하고 이달 중 시민 선호도 조사에 나섭니다. 통합특별시는 당초 출범 100일 이내에 CI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체성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 방식을 검토해 의견을 들은 뒤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CI를 결정하고 특별시민헌장과 시민의 노래, 시민의 날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18일까지 2027년 전남광주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분야는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문학과 비문학 등 4개 분야로 시민 누구나 최근 3년 이내 국내 작가가 집필한 도서를 분야별 2권씩 최대 8권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남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천 도서는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분야별 한 권씩 모두 4권이 최종 선정됩니다. 최근 4년간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이 300건에 달하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에서 236건, 광주에서 44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두 지역의 평균 검거율은 56.1%로 집계됐습니다. 목포는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현재 기온은 24.7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 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세상을 만나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 처음 보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는 것. 그래서 촬영비를 겨우 벌고 아직은 가진 것보다 버텨야 할 것이 더 많아도 또 떠나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제가 모르는 곳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펜치킬라잡이 썬데이 성함 있는 날인데요.
1: 네, 0616님께서 40대가 되니 뭔가 이번 가을은 더 쓸쓸한 기분입니다. 가을 타는 중일까요? 제가 김준상 아나운서랑 동갑인데요. 그분도 요즘 가을 타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0: 왠지 그냥 늘 사시사철 그 감성적으로는 열려있지만 특별한 계절을 탈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준상 아나운서는.
1: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네. 우울 모드가 좀 드문 젊은이잖아요.
1: 별로 우울하지 않고요. 그쵸? 그냥 일부러 매일 외로울 뿐이에요.
0: 잠깐만요. 외국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러 외롭다니요.
1: 그래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0: 아.
1: 외롭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0: 아. 예. 험하게 쓰시네 자신의 감정을. 아, 그렇게 또 활용할 줄 몰랐는데.
1: 네, 좀 과장 있었고요.
0: 자, 누찌는 우정을 나누는 형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뭐. 네. 그렇죠.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아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Well, well,
3: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5: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6: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9: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0: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1: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0: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잡이 썬데이 성아. 다시 태어나면 싱어송라이터, 싱송나가 되고 싶다는 그분이죠. 노래하는 아나운서 김준상 씨 어서 오십시오.
2: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들과 노래로 이야기하고 싶네요. 정말.
0: 네. 그러면 준상 씨 얼굴은 뭘로 바꿀 거예요? 김준상이에요? 뭐 장동건이 뭐예요?
2: 근데 솔직히 저는 노래만 잘할 수 있으면 얼굴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 김범수 느낌 어때요?
2: 그래도 고를 수 있으면은 차은우 씨.
1: 진짜 엉망이
0: 이 사람 싫어 나 진짜.
1: 둘다 싫어.
2: 아니 너무 좋잖아요. 그런 얼굴로도 범수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1: 범수 내용 증명 빨리 준비하고.
2: 아니 왜요?
1: 문천 씨 앞으로.
0: 제가 범수 씨 얼마 좋아하는데요.
2: 아니 진짜 기왕이면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느낌일지.
0: 근데 노래 잘하는 차원은 욕심 아닐까요?
2: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1: 일단 죽고 시작하시죠. 다음 생 시작하시나요?
0: 네.
1: 지금 삶에 충실하시길. 아니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김준상 아나운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막 그랬더니 문준식 씨가 네. 일부러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을 하셨다고요.
1: 제가 보던 준상 씨 그동안 그랬는데 예, 요즘은 예. 표정이 달라졌어요.
2: 아, 요즘에.
0: 자, 이 외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김준상은 외로움을 탄다, 안 탄다?
2: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외로움을 탄다기보다는 하지만
0: 아, 계절을 탄다 진짜. 뭐 이렇게 계절을 탄다 아니었어요?
2: 아, 계절은 좀 타는 것 같아요. 가을을 좀 타고 그런 시기에 이제 진짜 이럴 때 이래서 사랑이 필요하구나를 좀 생각하는 결국 사람은 혼자이면 좀 나는 혼자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결혼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진지해졌어요. 그죠?
0: 그러니까 사랑을 바구니에 잔뜩 담아놓고 나눠줄 때만 호시탐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좋은 거지.
1: 그렇죠.
0: 인류를 위해선 저런 사람이 필요한
2: 바구니에
0: 거죠.
2: 바구니에 담아놓는다.
0: 가득 담았어 지금 장바구니. 아니에요.
1: 요즘은 한 곳으로 정해져간 느낌입니다.
0: 그냥 그거는 이제 예. 한 사람한테 온통 쏟아줄 예정인 거죠. 어떤 사람은
2: 좋은데요?
0: 나한테 사랑이 없어라고 주장하다가 예. 대상을 만나면 사랑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와. 어떤 사람은 그냥 대상이 지금 없지만 난 사랑이 너무 많아.
2: 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0: 사랑이 많아요.
1: 많아요. 예.
0: 발사!
2: 자, 오늘 2007년 TV 편성표 한번 볼까요? 쇼! 컴온!
1: 네, 몇 년? 19년 전인가요? 네,
2: 2007년 오늘이죠. 10월 11일.
1: 제목이 딱 눈에 띄는데요. 경성 스캔들!
2: 경성 스캔들 이거 보셨습니까?
0: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2: 이게요. 2007년 예. 6월에 첫 방송이 된 K본부 드라마인데요. 이날 오전에 재방송을 해줬습니다.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과 청춘들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독립운동의 뜻을 둔 나여경 역에 한지민 씨가 출연했습니다.
1: 한지민 씨
0: 드라마 못 봤습니다.
1: 드라마 포스터 지금 보시면 한지민 씨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시대극이네요.
2: 그렇죠.
1: 1930년대 이때면 그 정장 같은 거 서양 패션이 들어올 때 아닌가요?
0: 약간 모던 보이.
2: 그렇죠, 그렇죠.
1: 모던. 네. 네.
2: 맞아요. 그래서 극 중에 한지민 씨의 별명이 조마자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여자 이런 뜻인데요. 유행하는 옷과 신문물을 따르지 않는 나여경을 극중 모던 보이들이 아유 저 조마자 뭐 이렇게 부릅니다. 당차고 자기 의견이 분명한 인물이었죠.
0: 뭐 포스터에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신 저 신여성이 보이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2: 한고은 씨입니다.
0: 에?
2: 한고은 씨.
0: 오, 그러네.
2: 한고은 씨가 최고급 요리집 와우. 명빈관의 유명 기생 네. 차송주를 연기했는데요. 포스터 촬영 때 양장 두 벌하고 기모노 세 벌을 입었는데 그중 기모노 세 벌의 이 가격을 합치면 당시 4천만 원에 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0: 와.
2: 일본 전문 업체에서 만든 이 수작업으로 만든 의상이었대요.
0: 맞아요. 기모노가 우리나라 한복도 그렇지만 전통 그 복장이라는 것이 진짜 장인이 네. 만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2: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네.
0: 근데 한고은 씨 춤 잘 추시네.
2: 춤추는 장면도 예, 있는데 네. 이 극중 사교클럽에서 스윙댄스를 추는 장면인데요. 네. 이 촬영을 위해서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스윙댄스를 배웠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실제 스윙댄스 동호회원 30여 명도 함께 참여했고요.
0: 세상에 배우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를 네. 보면은 피아노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단시간에 배우시는 거잖아요.
1: 나는 전문 댄서 같이 추는데요. 그렇죠. 네.
0: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투자를 했다면 시청률도 좀 잘 나와줬으면 좋으려나?
1: 어때요?
2: 이 최고 시청률 10%를 찍었습니다.
1: 당시로서는 조금 적은 거 아닌가요?
0: 좀
2: 뭐 나쁘지 않은.
1: 그
2: 하지만 예. 이 첫 방송이 6.8%였는데 인기가 꾸준히 오른 거죠. 근데 반면에. 예. 동시간대 S본부가 뭐라 하고 있었냐. 쩐의 전쟁.
1: 박신영 씨.
2: 예, 이게 또 대박이 났습니다. 32.5.
1: 네. 제가 그걸 보느라 이 경성 스캔들을 못 봤는데.
2: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 경성 스캔들을 대진운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OTT로 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널 보면 다른 채널 드라마가 조금은 그쵸. 묻힐 수밖에
1: 없죠.
0: 맞아요. 네. 요즘 뭐 실시간으로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나중에 몰아보면
2: 그럼요.
0: 되지. 뭐
2: 그렇게
0: 이런
2: 하면
0: 거고.
2: 되는데.
0: 뭐 화제성도 사실 시청률하고 그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0: 시청률하고 비례하진 않잖아요.
2: 맞아요. 예. 뭐 한지민 씨가 좀 뭐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되게 따뜻한 분이라고 소문이 또 나가지고
1: 이분의 성격이 끝내준대요.
2: 그죠?
0: 네, 맞아요.
2: 아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마지막 촬영 후에 시청자분들한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0: 아, 진짜?
1: 뭐라고요?
2: 종영 네. 후에 그때 당시 SNS가 이제 활성화되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1: 아니죠.
2: 드라마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실감이 안 난다면서 촬영팀, 조명팀, 녹음팀, 의상팀, 버스기사님, 보조 출연자분들까지 다 언급하면서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0: 아, 이뻐.
2: 어쩜 이래.

0: 진짜 한지민 씨는 마음이 너무 예뻐요. 얼굴만큼이나 그쵸? 마음대로.
1: 언젠가 우리 지라 씨도 없어진다면, 네. 아, 제가 그만둔다면, 정선혜 씨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글을 쓰실 것 같아요.
0: 아, 그쵸? 저는 청취자 여러분한테는 네. 글을 쓸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한테는 나중에 뭐 편지나 마음을 전하는 다른 매개를 쓰겠지만 청취자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게시판이니까.
1: 저는 그날 술 먹고 다니면 울고요. 그 다음 날을 쓸 것 같아요. 그 다음.
2: 저는 근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저는 네. 두 분한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0: 준상 아나운서 꽤 그럴 것 같아요.
2: 감사하다고 저에게 좋은 자리를 물려주셔서.
1: 아, 그렇게 아사가는 거예요?
0: 연애 전쟁을 선택하겠구만.
1: 형 울고 있는데. 형 울고 있는데 네가 아사가는 거야?
2: 알겠어.
0: 아니야. 아사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방송국에서 네.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네. 자기가 미리 와가지고 앉아있어.
1: 그렇지 그렇지.
2: 아니 형 오셨어요.
1: 좋은 자세입니다.
2: 장난입니다. 아, 당신 인기 있었던
0: 네. 따뜻한 엔딩이었네요.
2: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 좋습니다. 예.
2: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0: 네,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들 토크토크합니다. 썬데이 생안, 오늘은 2007년도 10월 11일자 편성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엔 MBC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입니다.
0: 이게 참 기억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가물가물합니다.
1: 맞아요.
2: 아니, 나는 2007년에 바빴어.
1: 19년 전이잖아요. 19년 전.
2: 네. 저는 진짜 바빴어요. 이때.
0: 잘 나갈 때.
2: 이때 이제 무너지기 바로 전이니까. 아. 한 10개 프로그램 뛰었을 때니까 TV를 볼 시간이
1: 이때
2: 없었어요.
1: 그 여걸 식사
2: 2007년 전에 끝났죠.
1: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이쯤은 아니에요. 한 2006년.
2: 뭐 기억이 이제 좀 약간 타임테이블이 기억이 나요. 번복이 돼가지고. 근데 김치치즈 스마일은 기억은 나는 게 신구 씨가 나오셨고
1: 와,
2: 전체적으로 이미지들은 기억이 나는데 본 적은 없어요.
1: 아니 진짜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0: 어떤 드라마죠?
1: 이 드라마가 네? 2007년 7월에 첫 방송이 된 건데요. 네. 사진관을 운영하는 서민적이고 보수적인 집안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부유하고 세련된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 네. 이게 보니까 왜? 엄기준 씨도 나오셨네.
1: 엄기준 씨도 나오시고.
0: 근데 내가 궁금한 김치 치즈 왜 들어가는 거죠?
1: 이게 서로 다른.
2: 안 돼 그러면?
0: 좀 귀엽죠. 드라마 제목 같지 않잖아요.
2: 중요한데 본인 입맛에 안 맞아요? 네.
1: 이게 서로 다른 두 집안을 표현한 겁니다. 신구 씨의 가족이 그래서? 김치 같은 집안이고 뭐 선우 은숙 씨 가족이 치즈 같은 집안인데요. 뭐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놀라운 거 알려줘요? 네? 김수현 씨 데뷔작이 이거래요.
1: 맞아요.
0: 진짜로요?
2: 네.
1: 김수현 씨가 여기서 데뷔를 했습니다.
0: 별그대 김수현 씨?
1: 네, 네. 별그대 김수현 씨.
2: 수영 선수로 나왔다면서요.
0: 그래요. 네.
1: 수영 부원 김수현으로 본명으로 또 데뷔를 했었고
2: 본명으로
1: 파마머리에 장난기 많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머리
0: 귀엽다.
1: 모양도 캐스팅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2: 아 정말요?
1: 김수현 씨가 아마 이때 나이가 이제 갓 20살이 됐거나
2: 그러니까.
1: 뭐 19살 정도 됐을 거예요.
2: 귀여워. 아, 진짜 중고등학생 딱 그 또래의 그 얼굴이 나오지 않나요?
0: 저희가 파마를 일부러 한 거겠죠?
1: 네, 그때 당시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파마 머리가 원래 하고 있던 독특한 스타일 그대로 오디션을 받고 감독님도 그 머리 모양을 보고 야 그런 모습의 인물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2: 야, 근데 그때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고. 그런데 씬 스틸러다.
1: 그리고 엄기준 씨 나오는 거 아세요?
0: 엄기준 씨.
1: 네, 엄기준 씨 직업이 특이해요. 아나운서로 나오십니다.
0: 어, 진짜요? 약간 외모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1: 왜냐하면 네. 이게 아나운서가 배역으로 나오는 경우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 아나운서 배역도 있으시구나 해서 굉장히 신기한.
2: 어울린다. 근데 네, 이때 엄기준 씨도 엄청 어렸다. 와. 청년이었네.
1: 너무 젊으시다.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시거나 더 젊으실 것 같아요.
2: 훨씬 젊었을 때 저희 때는.
1: 야 진짜.
2: 근데 사실 이런 전문직 역할을 맡는 게 배우로서는 좀 훨씬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 아나운서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0: 그쵸.
2: 실제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아, 장난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좀 오글거리고. 아니 저희 예전에 예. 라디오 를 다룬 드라마가 몇 개 있었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2: 근데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1: 왜냐면 너무 달라서.
2: 거기 라디오에 메인 PD, 메인 작가로 나온 분이 네. 자켓을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고 서가지고 부스 밖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을 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 돼?
0: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게 없는데.
2: 지금 뭐 밖에 스태프들 발바닥에 불만으로 뛰어다니고 그렇죠. 글만 써서 되는 게 아닌 게 라디오 작가잖아요.
1: 그럼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전문적인 걸 다룰 때는 이런 고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한 작업이에요. 사실.
0: 그렇죠.
2: 요즘은 네. 더하죠. 이때 엄기준 씨 막 엄청 연습했을걸요. 이분 연습벌레라.
1: 맞아요. 연습했을 거예요.
2: 아마 그 김준상 씨도 자기가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이제 아나운서 역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살짝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로 보게 되지 않아요?
1: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동료들하고 막 시기 질투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인데 그 아나운서들 꼭 보면 오디션을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뭐
0: 드라마에서
1: 예, 네. 막 의상 막 이렇게 바꿔치기 해놓고 이런 걸 보면 아 저렇지 않은데
0: 그쵸.
1: 굉장히 방송이 따뜻하잖아요.
2: 잘 봐봐요. 바뀌어 있는 옷 있을 거야.
0: 자 준상 씨 깜짝 퀴즈 내주세요.
1: 네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치 치즈 스마일의 전작으로는 MBC의 대표적인 시트콤이 방송이 됐는데요. 하이킥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이순재, 남훈이, 박혜미, 정준하 씨 등이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이 시트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주관식입니다. 무슨 무슨

0: 하이킥. 아. 여기서 무슨 무슨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답 어디로 보내요?
0: 예.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2007년 10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네. 에이트의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1: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4: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나들이에서 귀가하는 길 충청권에서 많이 어려운데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까지 15km 구간 쭉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면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모두 4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또한 충청권 어렵습니다.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으로 25km 구간 밀리고요. 이후로도 서평택,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주 이후로 밀립니다. 여주에서 용인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반월터널에서 지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자, 이번에 영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아이맥스 개봉작 트랜스포머.
0: 아!
1: 좋아하실 거예요.
0: 제가 이런 히어로물, 네. 액션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네. 게다가 자동차 나오고.
0: 그렇죠. 충격적으로 재밌었습니다.
2: 아, 진짜.
0: 왜냐면 정선 씨, 제가 좋아하는 두 개가 변신을. 자동차가 변신해서 로봇트가 되는
1: 거야. 로봇트도
0: 이보다 재밌는 거 없어, 세상에.
1: 와, 진짜.
2: 아, 근데 문찬식 씨 같은 눈빛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주변에 트랜스포머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메간 폭스도 나오시고.
0: 난리가 났죠.
2: 아, 그 폭스 언니. 폭스 언니는 이런 류의 영화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1: 아, 너무 아름다우셨죠.
0: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모습을
2: 어느 포인트에서 올렸을까?
0: 글쎄요.
2: 언니가 슬픈 연기를 한 적이 없을 텐데.
0: 그 대충 보시면.
2: 아, 대충 했나 보다. 아,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IMAX로 개봉을 했다면 와, 이게 어마무시한 스케일이었거든요.
1: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예. IMAX로 처음에 개봉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일단 국내 영화로 들어왔는데 네.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오. 10월에 IMAX 버전으로 다시 개봉을 한 겁니다.
2: 아.
1: IMAX도 역시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2: 그렇겠죠.
0: 그렇군요.
2: 와, 여기 네. 지금 잠깐 우리 작가님들이 올려주셨는데
0: 클립을 보여주고 계신데 보니까 또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1: 아, 2007년에 어떻게 저런 스케일의 영화가
2: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든 로망을 다 쓸어 담았죠.
1: 그쵸,
0: 맞아요.
1: 말이 안
0: 그런
1: 돼.
0: 겁니다. 네.
1: 와, 아니 2007년이면 우리나라에 IMAX가 막 보급되던 때였거든요. 이 C로 시작하는 그 멀티플렉스에서 2005년 12월 용산과 인천의 상업영화용 IMAX관을 열었고요. 그때
0: 네네.
1: 그리고 그 이후에 상영관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전에도 뭐 63빌딩 등의 IMAX가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주로 짧은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했었다고 합니다.
2: 오,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걸 안 본 영화거든요. 근데 김준상 아나운서가 얘기한 동안 이 화면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재밌다 이거.
1: 이거 진짜 보실만 해요.
0: 재밌어요 이거.
1: 아,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보실만 합니다.
2: 대박. 오메오메한데.
0: 그 로봇 좋아하고 기계 좋아한 남자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1: 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0: 그 영상미.
2: 스케일이 엄청 크고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1: 아, 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2: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왜 못 봤을까. 아, 이 폭스 언니 나온다.
1: 그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2: 네.
1: 평범한 청년 샘이 첫 차를 마련하면서 외계 로봇들의 전쟁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샘의 자동차가 사실은 범블비라는 로봇이고요.
2: 범블비. 네. 범블비
1: 그리고
2: 알아요.
1: 인류를 지키려는 오토봇과 적대 세력인 디셉티콘의 대결이 지구에서 벌어지죠. 마이클 베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샤이아 라보프와 아까 얘기했던 메간 폭스가 출연했습니다.
0: 예.
2: 범블비가 제가 알 정도면 진짜 아유. 온 세상에 범블비 그 신드롬이 일었던 거예요.
1: 모르는 분이 없죠. 네.
0: 그래서 정선 씨가 보기엔 좀 유치해 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 나 범블비 자동차 사야겠어 하고 이 노란 스포츠카를
1: 아 유행했었구나.
0: 너무 많아져가지고
2: 유치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1: 김준식 씨는요?
0: 사고 싶었는데
1: 예.
0: 아, 예. 하여튼 뭐
2: 그때 결혼하셔서
0: 예, 결혼 준비 중이에요.
2: 있던 노란색 스포츠카도 팔아야 될
0: 예, 상황이었습니다.
1: 저는 뭐 삼수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2: 근데 이런 어떤 붐이 일어나면 그 굿즈에 대한 로망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0: 그리고 또 관련해서 피규어도 엄청 팔려나갔고요.
2: 난리 났었더라고요.
0: 영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제 동생이 예 그때 벌이가 네. 신통치 않을 때였음에도
0: 근데도
2: 불구하고
0: 막
2: 요거 사재 껴가지고
0: 왜냐면 정선이 예. 미치면요 이거 사야 돼요.
2: 이혼당할 뻔했어요. 진짜로.
0: 아이고.
2: 하, 내가 또 생각이 또 나네.
0: 그러네.
1: 예.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때 당시에 차에 이름을 붙여서 범블비로 자기 차를 부르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2: 그럴 수 있겠죠.
0: 그랬어요, 맞아요.
1: 천식 씨는 혹시 차에 이름 같은 거 좀 붙이시나요?

0: 아니요, 저는 그 여자분들 별명 붙이느라고 예, 차에
1: 코나
0: 별명 붙일 새가 없어서
1: 예. 아, 예전에 드라마에서 전지현 씨가 예, 네. 자기 차에다가 애칭 붙였대요. 붕붕이.
2: 어, 많이들 붙이시잖아요.
1: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오. 근데 그렇게 자기 차에 애칭 붙이는 분이 많아요. 주변에 의외로.
0: 굉장히 많죠.
1: 그러니까 저희는 성격상 그게 오글거려서 그런 걸 잘 못하는
2: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0: 춘산 씨 어때요? 지금 전기차 타시잖아요. 네. 그 차 별명 없어요? 어,
2: 저는 별명은 좀 오그라듭니다. 막 어. 그런 뭐 첫 차 사고.
1: 사람한테 애칭은 괜찮은데.
0: 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
2: 사람한테만.
1: 근데 성격상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텀블러에도 이름 붙여주고.
0: 맞아요. 와. 맞아요. 진짜.
1: 진짜 그래요.
2: 진짜. 네. 텀블러에까지요?
1: 장명의 은사가 내리셔가지고.
0: 어, 진짜
1: 다 그냥 지우개에도 이름 붙여주고. 이, 있어요.
2: 진짜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사시는 것 같다. 뭐, 귀여우시다.
1: 웬만하면 평범함을 뭐 좀 거부하고 오. 좀 독특하고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그럴 수도 있지만.
2: 어, 그럼요, 그럼요.
0: 혹시 준상 씨한테 여자 전에 여자 만나 여자분들이 뭐 준상띠 네? 뭐 이런 거 없어요?
2: 준상띠?
0: 준탕 오빠 그런 거 없었어요?
1: 저 진흙탕이다 진짜.
2: 제 이름 때문에 겨울연가 배웅준 씨의
0: 아, 그 이름이
2: 준상이었잖아요. 아. 제가 중학교 때 네. 학원에 가면 여자아이들이 둔당띠 이러면서 아, 저를 많이 놀렸던 아.
1: 지혜롭게 수비를 잘했어요.
0: 아 좋았어요.
1: 엉망진창으로 물어봤는데
0: 잘 넘어갔어요.
1: 역시 아나운서야.
2: 그랬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1: 깨끗하네.
0: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좀 들려주실래요?
2: 네, 그때 네. 인기 있었던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마골피의 비행소녀 그리고 김조한 씨의 아, 가을이라 그러는가요?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 제목이 맞나요?
0: 이 노래 좋아요.
2: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1: 이 노래 너무 좋아.

0: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화제, 정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분이죠. 나 혼자 산다의 김민 씨 편입니다.
1: 아, 파신.
0: 어? 보셨어요? 보셨어요?
2: 네, 봤어요. 와. 저는 이 김민 배우를 너무 좋아합니다.
0: 왜냐면 아, 원래 좋아하세요?
3: 기억나요.
2: 드라마 카지노에서
3: 어저께 봤어.
2: 필리핀 킬러였잖아요.
0: 맞아요.
2: 너무 인상 깊어서 전 당연히 외국 배우라 생각.
3: 멕시코 분 같이 약간.
0: 한국인이시잖아요.
3: 아 근데 DIY 하는 거 봤거든요.
0: 아, 그 그렇죠.
3: 똑딱똑딱 만들고 이러는데 어떻게 모든 포즈가 다 그렇게 멋있어?
0: 네. 그것까지
3: 무심하게
0: 다
3: 툭툭 장비 걸치고.
2: 맞아요.
0: 그러니까요.
3: 그 막 땀이 막 방울방울 묻혀있는데 네. 그거를 밀짚모자 같은 거 딱 쓰고
2: 그쵸.
3: 다 멋있어.
2: 빵 먹는 것도 좀 다르고.
0: 빵 먹는 게 정말 큰 화제가 됐는데
2: 자, 수사 씨 아예 모르신 분들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3: 네. 김민 씨는 누군가요? 예.
0: 김민 씨는 일단 배우분이시죠.
2: 배우, 예.
0: 뭐 아까 말씀하셨던 카지노에도 나오시고 다양한 배역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네. 씬 스틸러예요. 얼굴 자체가 딱 보시면 아, 이 사람이 김민이 하고 모두가 기억을 하십니다.
2: 말도 안 돼. 진짜 외모가 한번 보면 각인되잖아.
3: 매력 있어.
0: 예. 아 근데 김민 씨의 일상은 시작부터 정말 충격이었는데 제가 시작부터 충격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요 그 집 방에 불을 켜는 게 아니라요 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에 마당에 나가서 뒷마당에 가더니 갑자기 발전기 끈에 팍 당겨서 엔진 소리와 함께 하루의 시작이 돼요.
2: 그게 뭐예요? 진짜 전기를 그렇게 켠다고요?
0: 전기가 안 오는 외지에 살고 계세요.
3: 어떻게 매력 있어?
0: 그래서 발전기로 돌리세요.
2: 특이하다.
0: 어, 정말로 네. 네. 여기가 90년 된 구옥에 살고 계시대요.
2: 아 진짜 오래돼. 네,
0: 90년이 돼.
2: 거의 뭐 자연인 수준이군요 그러면.
0: 그렇죠. 예. 동네는 제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 네. 동두천 어디 저, 지역에 네.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돌아오시다가 딱 걸어오다가 갑자기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좀 금이 가 있어요. 갑자기 창고에 가시더니 네. 시멘트 가루를 꺼내오십니다.
2: 그러세요?
0: 그리고 물하고 쓱쓱 섞더니
2: 개가지고.
0: 미장을 하십니다.
2: 진짜로
0: 혼자서. 그게 아침에 시작이에요.
2: 아 미뤄왔던 일인가 보죠?
0: 아니 미뤄왔던 일이 아니라 그냥
3: 그러니까
0: 쓱
3: 이분은
0: 보고
3: 문명을 네. 자기가 스스로
0: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3: 아~
0: 정말
3: 문명에 기대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0: 캐스트 어웨이 그 산 그 자체예요. 어. 그리고 아, 나서 웃겨. 아침을 드시는데요. 진짜 대박이죠.
2: 아침을 해요.
0: 이 지금 불 켜지는 장면이
3: 그러니까
0: 발전기여서 이 집 안에 전등이 한 번에 켜지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러면서 켜집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삶 자체가 딱 한마디로 축소하자면 어디 외딴 섬에 난파가 됐는데 그때부터 사람 남는
0: 맞아요.
3: 딱 캐스터웨이에 딱 그
2: 무인도 살듯이
0: 네, 네. 진짜로
3: 하나하나 발견하고 발명하는 삶.
0: 아 너무 멋있고
3: 아니 이 매력 덩어리를 작가분들 어떻게 찾았지?
0: 아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작가분들이 이 최근에 나 혼자 산다가 좀 위기라는 말이 많았어요.
3: 있었죠. 오래됐으니까.
2: 맞아요.
0: 그러기도 네. 하고 실제로 최근에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역대급으로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꺼내는 이 숨은 비책들이 있다.
3: 아, 대단하다 진짜.
0: 캐비넷이 있다라는 말을
2: 할 김대우 아나운서 못지않은 독한 캐릭터들.
0: 아 근데 이번에
3: 무슨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옷장이야? 네. 그
2: 아,
3: 안에 새로운 옷이
2: 있어.
0: 아니 그 김대우 아나운서도 충격적이었잖아요.
2: 네.
0: 등장했을 때.
2: 근데
0: 이분은 네. 그 기안84가 놀랄 정도로
3: 맞아요.
2: 그래요.
0: 기안84가 정말 충격을 받았죠.
2: 그럼 준사 씨 이분 나오면서 시청률도 좀 좋아졌어요?
0: 시청률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 이분 나오기 전주가 3.5%였는데 이분 출연하면서 6% 그리고 최고 시청률 8.4.
2: 두 배 정도 올랐네요.
0: 엄청납니다. 예. 근데 와. 이게 다가 아니라요. 그 아침 아니 지금 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3: 죄송합니다.
0: 이 소리가 없어도 화면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3: 침실
0: 집중이
3: 어떡해.
0: 안 돼요.
3: 네. 여러분 지금 검색창에 김민 침실 이렇게 좀 쳐보시면 네. 너튜브로 쳐보시면
2: 저도 나왔거든요. 짧은 영상 쇼폼으로 봤는데 네. 중간에 또 오토바이도 타시고 뭐
0: 오토바이 바이크를 또 타시는데요. 네. 이 바이크에도 사연이 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2: 아, 진짜.
0: 돌아가신 아버지
3: 아니 바이크 탄 모습 봤는데 체게바라던데 거의
0: 네. 완전 체게바라예요. 네. 근데 바이크를 타고 가는 곳이
2: 네네.
0: 너무 건전해요. 즉 강가에 가셔서 네. 진짜 모습은 네. 어디 이제 한 그 단체 두목 같으신 느낌인데 강가에 가서 독서를 하세요.
2: 책 읽어.
0: 영어 책을 읽으시고
2: 오토바이에 누워서.
0: 네. 그러면서 샤인머스켓을 주머니에 꺼내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서.
2: 재밌다.
3: 사랑스럽다.
0: 네. 그리고 거기에서 독서를 다 하고 나서는 또 따뜻한 모습. 아이들을 가르치는 도장으로 또 가십니다. 그러니까 배우시잖아요.
3: 네.
0: 하지만 자기가 배우 일생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일이 들어올 때랑 성숙이 비숙이 나누어 있는 이런 약간 이런 불안정하게 싫으셔서
2: 네.
0: 자기 직업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분이 종합무술 10단이세요.
2: 그래서 네. 사범입으로 활동하시고
0: 사범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을 또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말 다양하게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또 또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또 프로페셔널하시고
3: 근데 여러분 진짜 보면은 살림살이도 그렇고 좀 원시적인 게 많은데 되게 네. 깔끔하시네요 이분.

0: 자, 이번에는요,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골라서 저에게 추천해주는 순서인데요. 이게 인기 많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저도 어떤 기대가 건가요? 돼요.
2: 아, 이 프로그램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깔끔하세요.
1: 이렇게 어지럽게 널어놓고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전혀. 규칙이 있네요 집이.
0: 규칙이 완전히.
1: 그래서
0: 있고.
1: 매력이 증폭되는. 아, 왜냐면 정신 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네. 그 안에 루틴이 정확하게 있고 네. 그 무도인의 어떤 절제된 규칙들이 그렇죠. 보이네. 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외지.
1: 나 너무 정수 많이 졌어.
2: 아니,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별나게 그죠 별나게.
0: 아니 근데.
1: 아니 별나도 너무
0: 지금 문천식 씨가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셨던 네. 게. 댓글에 이런 분들의 삶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네. 요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맞아요.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받는 세상에서 네. 방송이 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청년들도 더 희망을 얻고
2: 그래.
0: 우리도 그래 나도 저렇게 새롭게 살면 되지 나만의 길을 가면 되지 네. 이런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칭찬이 정말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이 더 감동적이에요.
1: 너무 재밌는데 저는 근데 천편일률 일률적으로 그냥 부자로 살고 싶어요.
2: 그럴 수 있죠. 네.
0: 만약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게 되고 나 혼자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삶을 한 10년 정도는 살아봐도 재밌지 않을까?
1: 그렇죠. 그 매력 있죠. 근데 진짜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이 비주얼도 한몫한다고 봐요.
0: 아, 그 너무 멋있어.
1: 왜냐면 이런 류의 흐트러진 맞아. 삶과 너무 다 있고 네. 그게 예술적인 가치로도 좀 완성이 된 네. 그런 이미지라.
2: 캐릭터가 너무 멋있고요.
0: 맞아요.
2: 수염도 한국인이 잘 안 나요.
0: 맞아요.
2: 너무 멋있는 수염이고 네. 몸도 예쁘고.
0: 근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든 생각은 김민 씨가 또 개인적으로 해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셨대요.
1: 네네. 엄청나게 하셨네요.
0: 그게 영어를 모르는 채로 그냥 뉴질랜드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고 그러면서 연기에 관심이 생기신
1: 워킹 홀리데이처럼
0: 그렇게 원래는 처음에 그런 뭐 집 만들고 뭐 이런 그 네. 인테리어 같은 일을 하려고 외국에 갔다가 영어를 배우려고 연기하고 다닌 게 시작이었대요.
2: 어쩐지 이제는 못질도 잘하시고 영어도 네. 잘하시고
0: 그러다 보니까 네. 해외 뭐 영어도 잘하시고 네. 자유로움이 몸에 싹 배인 게
1: 그랬구나.
0: 아닐까.
1: 아, 어쨌든 저는 이 매력 있는 배우가 다양한 매력을 스크린에서 많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0: 맞습니다. 네,
1: 진짜 배우로서도 엄청 씬 스틸러잖아요.
0: 맞아요.
2: 네. 앞으로 이 배우의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0: 맞습니다.
1: 아,
0: 기대가
1: 너무 웃긴다. 네. 매력 있다.
2: 진짜 멋있는. 네,
0: 그래서
2: 배우구나.
0: 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MBC의 직원으로서 나 혼자 산다의 부활.
2: 아우 너무 좋죠, 그죠?
0: 너무 다행이에요.
2: 네, 맞습니다. 네.
1: 진짜 정말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다.
0: 진짜 다행이에요.
2: 아, 준사 씨 오늘 재밌는 컨텐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다음 주에 만날게요.
0: 아니, 광고 듣고 오셔야죠.
2: 네. 아, 그래요? 아, 너무 빨리 보냈네요.
0: 광고 듣고 오시죠.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Look at it!

0: 루키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지금 달라도,
5: 지금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나도 한 단, 너도 또 한 단 내기를 하다 보면 벼베기의 지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준성 씨, 앞서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섣불리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 첫 작품 제목은요?
2: 아, 여러분들 많이들 맞추셨죠? 거침없이 하이킥이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정답 맞춰주신 분 저희가 다섯 분 선별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준성 씨 다음 주에 만날게요.
2: 네, 고맙습니다.
1: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3: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1: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5: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쯤 생후 2개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대 친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기 몸에서 멍 등 외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병원에 있던 친부가 아기 사망 판정 뒤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지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납치한 20대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군 야산에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납치된 부인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부인을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

0: 내려봤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화재로 어제 저녁 청주발 제주행 제주항공여객기 출발이 5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여객기는 오늘 새벽 운항을 재개해 1시 40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지연은 이륙을 앞둔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화재 때문인데 승객과 승무원 등 10여 명이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선 노선인 일본 시즈오카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도 어제 저녁 6시 10분 조종석 모니터 이상으로 승객 189명이 1시간가량 대기하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공항을 공격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 영공과 공항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공항을 제외한 사우디 모든 공항은 잠재적 타격 목표이자 작전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이같이 위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5일 사우디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우디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0일 오만만에서 화물선 한 척을 공격해 항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 선원들이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해준 말인데요. 인생에는 참 귀한 여분의 시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둘째, 멈추고 쉬며 한숨을 돌리는 겨울. 셋째, 삶의 부산함을 웬만큼 벗어낸 노년기. 시인은 이 시간들을 요긴하게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일과를 끝낸 저녁, 야외 활동이 어렵고 긴 겨울,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생기는 노년기. 이때 무엇을 하는 게 좋고 나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중요하답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10월 11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뜨겁습니다. 오늘도 뼈있는 글을 띄웠는데요. 특히 혈세로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고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0: 정치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어젯밤엔 댓글로 소통하다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SNS 소통과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 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청장은 그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죠. 한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3: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정치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진텐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한화물 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유튜브에 김현정님께서 이 멤버 너무 좋아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기대감을 완전히 업혀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0: 기대에 부응하는 또 토크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0: 이 얘기부터 할까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직접 찾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관할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가족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묘자리가 형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 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이진숙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거 전 의원 본장님 먼저 하시죠.
3: 일단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 공인이라고 해도 그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좀 네. 굉장히 기괴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묘소 부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의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금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좀 의문도 들고요.
0: 네.
3: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의 뭐 내용인지 과태료 납부 내용이 지금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사자나 가족들이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네.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묘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것도 본인이 약간 셀카 찍듯이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0: 지금 유튜브에는 그 사진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3: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0: 이런 식의 행위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의혹 제기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거고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뭐 이진숙 의원이 이 문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좀 뜬금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감 시즌인데 국감의 이슈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한 것은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명의는 아니고 이제 이진숙 의원의 말에 따라서는 이제 형 명의로 돼 있다고 하는데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이 12월 20일까지라고는 해요.
1: 네.
2: 근데 그게 이제 12월 2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감 시즌에 정책적인 이슈로 그렇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은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이준숙 의원이 또 이걸 하다 보니 본인이 5.18과 관련한
1: 네.
2: 과오가 있잖아요. 그 과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보다는 더 그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당내에서는 뭐 이진숙 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별 반응은 없어요. 네. 뭐 이진숙 의원을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는 의원도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사실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 이후의 행보가 사실 당에 부담을 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박수치고 동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쏠리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
1: 그럼 이진숙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김태규 의원하고의 경쟁적으로 내가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신규 대표 말씀 좀 주세요.
3: 이진숙 의원의 이런 좀 기이한 행동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 정치가 너무 이제 진영 대립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무책임한 극단파들이 각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김태규 의원이 법사위에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정말 기괴한 모습을 또 많이 보이고 연출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이진숙 의원이 상당히 좀 위기감을 좀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의 존재감이 뭐 한때 뭐 이진숙 위원 그 방통위원장 시절 이후에 막 수갑까지 보여주고 하면서 상당히 그때 또 화제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선거 이후로 뭔가 아이템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좋지 않은 정치 행태다라고 봅니다.
4: 그러니까 이게 매운맛에는 더 매운맛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 부모님의 몇 자리를 두고 투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저는 농지 조사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데 최근에 그 농림부에서도 그 세간의 비판을 의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고 처벌보다는 조사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이제 몇 자리를 가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는 건 사탄도 울고 갈 행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디까지 더 가야 되나. 근데 아마 이 캡사이신이라는 게 끝이 있을 거거든요. 더 이렇게 과한 것은 네.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느껴집니다.
0: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의 부모님 그게 이제 뭐 세금을 과도하게 들어서 누가 뭐 횡령을 할 목적으로 뭐 묘를 뭐 어떻게 호화찬란 치장한다 그런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유튜브가 이렇게 셀카를 찍듯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얼마나 무례하고 기괴한 행동입니까? 이런 정치는 민주당 여당을 떠나서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자제를 시켜야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1: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 이걸 이제 또 이렇게 SNS에 올리고 그랬으니까 강성 지지자들이나 유튜버들이 또 그곳에 가서 이와 비슷한 것들을 할까 봐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여야가 함께 자제해야 될 그런 정치 행태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뭐 전혜연 부원장이 물어보려면 이진숙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국민의힘 다른 애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앞으로 네. 서로 정치를 할 때 정치가 살아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사실 지향해야 될 부분은 맞고 그리고 형의 명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원상회복 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예.
1: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권 상황을 먼저 좀 볼 텐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오늘 SNS를 통해서 그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반대하고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고위공직자 품위와 사명에 걸맞지 않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가를 좀 내려보죠. 이창근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2: 사실

0: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기관은 사실 청와대 사정 및 검증의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제 공무원까지 나서서 참전한다. 사실 이거는 과거 어느 정부를 봤을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공직 안에서 어떤 상사나 아니면 동료나 아니면은 자기 밑에 그런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거나 이일 자체가 상당히 위법하다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들 때는 또 본인이 모순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유도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뭐냐면은 김지용 이번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그런 부분을 이의제기했는데 묵살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김지영 후보자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당시에 진상조사단, 뭐 성비 사건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반대한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 여기에 이문정 청장도 SNS에 글 올렸지 않습니까? 내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과거 2012년도에도 상사에 맞서다 중징계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겼듯이 사명감 갖고 잘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규 대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아니 지금 이문정 이제 수사관이죠. 정확한 표현은 이제 수사관이고 이제 직책 자체가 광주지방 중수청장을 맡고 있는데 이문정 수사관의 이런 발언은 정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매우 그때 당시에는 뭐 부당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지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상황이 다른데 본인의 과거 선례를 가지고서 본인을 정당화한다. 이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가장 무능한데 가장 정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문정 수사관의 지금 이 문제가 본인이 어떤 그동안에도 수사기관의 장을 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분이 뭐 중수청장으로도 지금 지방청장으로도 가고 뭐 검사장도 달고 했었는데 또 거기다 가장 정치적인 지금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악의 조합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오늘 행안부 장관께서 그 감찰 지시를 내리고 이거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제야 공직기강이 저는 바로 서고 있구나. 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 앞서 이문정 청장이 과거에 김지용 후보자가 그 검사였던 한동훈 의원 처남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이들의 감찰을 묵살했다면서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 측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진상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어서 중복 수사할 수가 없었고 진상조사단이 자료를 다 가져가 감찰할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유를 당시 이문정 검사에게도 두번 알렸다라고 밝혔는데 이 얘기까지 같이 섞어서 해보죠.
3: 일단 이문정 청장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무리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인데 이게 그럼 윤석열 정권 때도 뭐 이러지 않았냐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문정 선생님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즉, 이 정부를 탄생시킨 한 주역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과도한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데 있어서 어쨌든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 그 정부를 향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본인의 상사가 될 인물에 대해서 뭔가 선동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로 광주 중수청장이면 광주 중수청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오히려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이문정 청장의 글이 SNS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온갖 커뮤니티나 SNS에 지금 김지용 후보자 측의 반박은 안 실리고 이문정 청장의 모든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치적 선동인 거잖아요. 본인이 했든 의도했든 안 했든. 그래서 저는 이문정 청장에 대한 징계가 뭐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1: 이 당시에 당시 이문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경기도지사였단 말이죠. 이석현 평론가 말씀도 같이 듣죠.

0: 이게 친윤딱지 논리의 한계죠. 그러니까 자기 발에 계속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과거를 반추하면 다 엮여 있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치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섣불리 뜨겁고 좀 섣불리 격정적인 분들이 수많은 흑역사를 만들고 그 흑역사를 직면하면서 그 과거를 지우기 위해 또 과한 주장을 덧붙입니다. 더 씌우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이제 비판했던 지지층들이 지금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큰 지지자처럼 이제 하고 뭐 제사장임을 그 과시하고 이러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건요. 1g의 염치. 과거의 자신이 어땠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오히려 더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저도 하나만 추가하면 네네. 보통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직업 공무원 뭐 직급에 상관없이 뭐 7급이든 8급이든 그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도 하나 정치적인 글에 누르기를 조심하거든요. 그냥 누르면 징계 사유가 되고 실제 징계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사기관에 지금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수청의 장을 맡고 있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 행위를 마음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임은정 검사가 전 검사가 정치를 하겠다라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네네. 민간인의 신분으로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공직자의 신분도 갖고 있고 정치적인 행위도 하고 싶고 이거를 우리가 비판했던 게 윤석열 한동훈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중수청에 가서 한다는 것은 중수청의 시작의 관점에 봐도 이거 정말 지금 이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분은 모두 그러면 감찰 지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들 보시는 거네요.
0: 좀 늦었을 정도로 더 빨리 했어야
2: 더 빨리 했어야 된다 예. 이런 견해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근데 아까 이제 이석현 평론가가 말씀하시면서 친윤딱지의 한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영 후보자가 친윤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오히려 과거에 친윤인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최근 계속 파묘되고 있는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은정 청장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감 나왔을 때 임은정 당시 검사가 윤석열 팀장님 경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자신의 비할 바가 아니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만 하는 마음으로 뭐 지켜보겠다 이런 글을 썼던 게 또 지금 파묘가 됐지 않습니까? 이창근 위원님.
3: 그러니까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후보자를 제일 반대했는 게 친윤 검사다 그렇게 딱지를 씌웠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김지용 당시 검사가 승진했어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감 나왔을 때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옹호를 했으면 본인도 그 논리를 적용하면 친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친윤 검사로 딱지 내린 김 후보자를 왜 공격합니까? 모순이잖아요. 오히려 김 후보자를 옹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친윤이라고 해서 반대했다가 이제는 또 친윤을 자칭했던 그런 옹호를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또 그것을 공격한다? 안 맞죠.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주장했는 게 야당한테 항상 정책으로 비전으로 네. 청문회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야당이 할 일을 오히려 여당 내에서 그리고 오히려 공직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걸 떠나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이렇게까지 한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슬픈 일이에요.
4: 이제 뭐 여당 내에서도 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고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 내용이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친윤인이 아니냐 본질에 벗어난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흐르고 있고 그것도 어떤 과거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뭐 수사를 했고 어떤 결론을 했느냐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과도하게 부풀려서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검증이 아니라 나쁜 선동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 그러면 이제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예상을 해보고 임은정 청장은 그럼 감찰이 진행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냥 버틸 것이냐, 아니면 아까 신규 대표 이럴 바야 차라리 던지고 나와서 정치해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자리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까 어떻게 예상들 하세요? 신규 대표부터 하시죠.
1: 저는 뭐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중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아마 임은정 중수청장은 아마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씨도 당시에 징계를 당했을 때 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길을 좀

0: 따라가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를 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이 자기 편일 때는 특수부 늘려주고 검찰총장 다 시켜주고 마음도 시리고 아려오고 이러다가 윤석열이 진영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윤이다라면서 낙인 찍고 싸우기 시작하는 이 모순, 이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모델을 꿈꾸더라도 쉽게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석현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2: 이 모든 네. 순간을 굉장히 즐기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사실상 2028년 총선 준비를 시작하신 거라고 봐야죠. 아마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실지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내년에 정계 개편도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실 거라 같습니다.
3: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들어올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요.
2: 그리고 이미 정치를 하고 네. 계세요.
0: 정치를 검사 신분으로
2: 자진하고 네, 있는
3: 김지용 후보자 국회의사 청문회가 오는 수요일이에요. 임정 청장이 스스로 증인 참고인 채택되기를 원했는데 이거는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입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분과 이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뭐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2: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늘 서울은 29도를 넘어서면서 10월 중순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서울 1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과 전주가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 길게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서평택분기점, 화성휴게소, 또 일직에서 금천까지 지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청주분기점에서 남이, 또 옥산에서 청주, 안성구간에서 아직 어렵게 이동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정체도 남아있습니다. 여주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9: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영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오는 수요일에 열립니다. 임은정 청장이 스스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되고 싶다, 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얘기 간단하게 하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혜연 본부장님 말씀 듣죠.
10: 글쎄, 저는 어쨌든 우리가 청문회든 국정감사회든 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여야 간의 간사들이 보통 합의를 하고요. 또 그 귀중한 시간을 아껴서 국민들이 궁금하시는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절한 증인 채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임은정 청장이 지금 그동안 제기한 내용을 보면 일부는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선동적인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 반론을 보장하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까? 아니면 특정인의 정치적 대비전이나 이벤트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 좀 공이 있다라고 보고 네. 특히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면에는 이게 청문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수청을 둘러싼 온갖 썰과 내부 분열만 붙이기는 일종의 네. 선동장이 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 자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 SNS 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추미애 지사도 여전히 김지영 후보자 임명에 공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 글은 김지영 후보자 관련 글이 아닌 서민복지 예산과 관련된 글인데요. 혈세로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고 서민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을 언급한 뒤에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게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왜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거냐.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추미애 지사가 12억 원에 관사하고 그다음에 보육예산 삭감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그 요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인규 대표 먼저 하시죠.
11: 그러니까 지금 뭐 추미애 지사도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고 이제 취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거에 불과한데 뭐 도정이 또 비상상황이라고 본인 스스로 밝혔어요. 근데 네. 도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이 중수청장 인사에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7, 8번 가까이 이제 글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대통령님의 어떤 이 사건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규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동시에 지금 경기도의 상황에서도 뭐 산후조리비 예산 깎고 보육 예산 깎아서 지금 많은 분들 또 집회도 하시기도 하고 또 경기도 의회랑도 충돌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꾀하고 있으면서 중수청장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그 비판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직접 주체로서는 상당 네. 부분 저는 좀 방해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뭐 실명 거론까지는 안 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글을 쓴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때 복지 예산에 굉장히 힘을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지사가 재정난을 주장하면서 복지 예산을 건드린 것도 건드린 거고 경기도정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지금 더 내고 있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화난 포인트였다고 봐야 되나요? 이창근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12: 모순이죠. 왜냐하면 추미애 도지사 이전에 김동연 도지사 때도 네. 작년에 예산 파동이 한번 있었던 게 장애인 예산과 복지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산이 다시 정상화됐는데 사실 이번에 삭감한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다들 알지만 보육교사 얼마나 처우가 열악합니까? 그런데 보육교사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등원 시간이 9시인데 보육교사들 7시에 나와요. 7시에 나와서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이들 맡고 아이들이 이제 잠드는 그런 시간에 또 자는 게 아니라 또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 하원하는 아이들은 하원을 시키고 하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또 데리고 있고 그리고 또 마무리를 또 컴퓨터를 켜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하루 일과를 그렇게 사는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비를 삭감한다? 용납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서비스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근데 본인은 역설적으로 또

0: 12억 관사를 또 구매해요. 어쨌든 말이 안 되잖아요. 보혈교사 최후 개선비 포함한 예산 깎은 게 27억인데 12억의 관사를 어떻게 마련해요? 그리고 본인이 세출 구조 조정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경기도의 세출 구조 조정은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공공기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통폐합 이게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방향에 크게 구조 조정을 잡아야지 이러한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이러한 예산들을 깎아서 본인이 득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데 대한 대통령의 저는 반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야당인 저희들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정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 지난 이제 뉴스들 보셨겠지만 6일 날 경기도청 앞에서 2천여 명의 교육교사들이 예산 정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제 연 것도 있고요. 추미애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SNS에 보육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난해 26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한 탓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전혜연 본장님.
2: 근데 우리가 이제 예산에 있어서 그 내용과 우선순위가 경기 도정을 어떻게 걸어갈지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 도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되거나 미편성된 예산을 복원하라고 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소상공인 통근 세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거 누가 봐도 좀 민생 예산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지금 민주당 도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추미애 지사와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 검찰개혁 이런 거 떠나서 아니 민주당 도지사가 이런 것까지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떠냐 이런 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과정입니다. 도의회 예결위에서 처음에 400억 원 복구를 요구했다가 아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200억 원을 다시 감축해서 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의회 내부에서 너무 불통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내용과 과정면에서 이렇게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난다는 것을 추미애 지사님이 좀 목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도지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대선 후보까지 급상한 그 이면에는 어려운 사람들 우선 챙기겠다라는 도정의 방향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지사도 그런 점 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 도지사를 탄생시켰는지 그 배경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이 도정과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짚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자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 집단행동에 참여한 점, 검찰개혁에 반대한 점,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의원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꺼내면서 친윤, 친한동훈 검사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지용 후보자 측이 다 해명했던 건데 이걸 추미애 지사가 이제 또 꺼내는 거고요. 이전에는 또 친윤 반윤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랬는데 또 그걸 꺼낸 거이기도 해요. 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지사 향해서 우리끼리 파미하면 내란 세력을 부활 집권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이거 신인기 대표 하시죠.
3: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 그냥 조국혁신당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분에게 정치적인 진로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렇게 검찰개혁에 관련된 중수처장 이야기만 지금까지도 할 거였으면은 모도로 도지사가 됐습니까? 무슨 도정을 파괴하려고 도지사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도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 본인이 그 전에도 법사위원장까지 지내면서 국회 안에서도 목소리 많이 내셨는데 아니 그러면 계속 국회의원을 하지 왜 도지사에 출마를 했냐라는 그 비판 바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박지원 의원님도 걱정하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고 대통령님께서도 오죽하면 네. 지금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도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도지사가 있다 보니까 전 공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전 추미애 지사가 앞으로 전 잠잠해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전 민주당에서 조금 더 강경한 저는 조치가 좀 있어야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거기에 덧붙여서 추미애 지사가 도지사 된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도지사 이후에 대권의 꿈을 걷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라 하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치인이면서 또 행정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사람한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까.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조차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할 거면 나는 신인규 우리 대표 얘기한 것처럼 도정을 왜 가.

0: 아니야. 정치인은 남았어야죠. 정치인은 남았어. 이런 얘기하면은 또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지사가 관심을 쏟을 영역이 아니에요. 도지사는 자기가 스스로 그랬잖아요. 경기도가 재정 파탄 상황이고 재정 위기 상황이다.
1: 네.
0: 그 어떻게 하면은 재정 위기에서 경기도를 구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을

0: 방송에서 대통령 참모가 문제다. 뭐 공소시효 음모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조용하셨습니다, 이분.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요? 당내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마치 검찰개혁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1: 네네.
0: 저는 그냥 이분이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더 많은 권력, 더 큰 감투에 관심 있는 정치 골룸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선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럼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냐.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김지용 후보자 반대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내가 정치를 시작한 건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재발절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전혜연 본부장님.
2: 아니 전 뭐 재발절인 건 아니고요. SNS에 보면 지금 중수청장 그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김용민 의원이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혹은 본인이 한 발언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니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들지 재발절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아니, 스스로 발표했기 때문에 스스로 재발절여서 얘기한 거겠죠.
0: 그렇죠.
3: 네.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0: 근데 누가 물어봤나요?
3: 김용민 의원도 정말 모순적인 게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도대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대묻고 싶어요. 뭐냐면은 수사와 기소 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고 수사는 오히려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생기기 전에 이미 경찰로 상당 부분 수사권이 이관됐어. 왜? 검찰청 시절에도 7대 범죄에 한해서 그러다가 또 더 줄어서 2대 범죄 3대 범죄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1: 네.
3: 그 모델에서 그대로 검찰청이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됐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수사와 기소 분리의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하면은 비대한 경찰, 정치 경찰이 안 될까? 이러한 데 더 초점을 맞춰야지만 진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네네. 검찰개혁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김용민 의원도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은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 되면 안 된다. 그럼 중수청장의 모든 수사관들도 검사 출신 안 사람 뽑아야죠. 검찰청에서 넘어온 검사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3: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0: 위험하다.
3: 도대체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뭐냐 대묻고 싶어요.
4: 그러니까 저는. 저도 뭐 찔리지 않고서야 본인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입장 내는 거는 좀 설명이 어렵고요. 일단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지사의 공통점이 있죠. 두 분 다 좀 무능합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개혁이라고 외치는 것이 어떤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대통령께서 몇 번 비판을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개혁안이 지금 일선에서 중수청이 구성도 안 되고 있죠. 특수수사가 돌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까지 다 뺏어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빠져있는 개혁을 갖다 다가 개혁으로 포장해서 판다고 한다면은 전 이건 사기 개혁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추미애 지사와 김용민 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들의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뭐 개혁이 제대로 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도 없고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켜서 본인들의 지금 다음 정치의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와 네네. 지금 김용민 의원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라고 봅니다.
1: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개혁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대통령이 말한 능력도 없는데 큰 자리 요구하다 잘 안 되니 내부 공격하는 사람 이게 꼭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내부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거 뭐 몇 명이야 뭐 이렇게 여쭙는 거는 뭐
2: 제가 앵커님의 눈길을 막 피하고 있는데
0: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라
1: 네.
2: 아니 근데 이제 저도 당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1: 네.
2: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정적을 제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공천을 못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진상을 들고 보면 범죄 경력이 드러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정부 내 공공기관 관련해서 인사를 보면 어떤 분들이 나는 줄을 못 서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1: 네.
2: 제가 사실 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팩트체크를 보면 역시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약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너무 컸던 부분이 또 부각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같이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자리에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기대를 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있을

0: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 이제 이분이 나중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쓴소리하다가 잘렸다든가 이런 다른 말하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누구냐 실제로 숫자가 얼마냐는 파악이 잘 안 되네요.
1: 근데 이거는 그 최근에 그 최백은 교수 때문에 아마 더 얘기가 됐을 것 같고 최백은 교수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장 시절에 엄청난 이제 지지자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토를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를 원했다. 뭐 썰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비극적인 게 이제 진영 내 이재명 팀이 워낙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또 오시는데 거기 쳐내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분들을 또 다 중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라 망하는 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럼 또 누굴 겨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신기 대표님.
3: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연장선이죠. 왜냐하면 추미애 지사나 뭐 김용민 의원, 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이 현실 정치를 하면서 계속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수사 업무를 흔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개혁을 빙자한 거 아니냐,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검찰개혁 국면이 지난 1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 때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뭐 유시민 씨도 방송 나와가지고 뭐 처음 들었다 충격받았다 막 이러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없어서 국민을 속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만들어서 선동하고 대통령님을 억울하게 뭘 뒤집어 씌우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전 이분들 그렇게 수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소수지만 아주 강력한 빅스피커들과 연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널리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님께서 본인의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더 밀고 나간다면 전 이런 노이즈도 다 잠잠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꼭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사실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정무수석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당내에서 요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반영했었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속았다 이런 표현을 쓰느냐. 마치 대통령이 변한 것처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정무수석 때 있었던 일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자,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SNS로 계속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데 김지용 후보자 반대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거듭 김지용 후보자 반대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했거든요. 또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지용 후보자 검사장 승진을 추천했던 고기영 전 장관을 채택한 걸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이석현 평론가 말씀 주십시오.
1: 저는 이 발언까지 못 봤는데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정말 막가기로 했네요. 대단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고 전형적인 선악 구도 안에서 지금 계속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 정도 이분법적 구도를 제시해도 설득될 수 있는 좀 개돼지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분들은 86 운동권 출신도 아닙니다. 뭔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싸워야 했던 그때 시대도 아닌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김어준 씨가 만든 생태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지층의 분노를 끌어올리고 그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그 무한 분노를 또 끌어내고 저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생태계가 가능한 건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너무 약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장사를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가 하필 윤석열 정부였다는 게 정말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 박은정 의원이 앞서서는 혹시 자신이 진영 내에서 비판받고 있다면 그건 그런 검찰과 손잡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라서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대통령을 이게 겨냥한 말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박은정 의원이 최근에 매우 거칠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신인규 대표 말씀 좀 들을까요?
3: 요즘 거칠어진 게 아니라 원래 거칠었는데 이제 수위가 점점 더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조국혁신당은 레드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같은 팀이 되려면은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팀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동안에도 조국혁신당이 보여왔던 태도는 선명 야당의 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양두교육이나 어떤 위선의 정치를 해왔다는 것 것까지 저는 같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영 내에서 비판받고 있는데 그게 검찰과 손잡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검찰과 손잡았다는 것과 비판받는다라는 것이 저는 논리적 연관성도 없는 것을 막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0: 어떤 논리들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는데 국민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예, 박은정 의원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전 의원 본자님 말씀 좀 들을까요?
2: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선명하게 개혁을 주장하자는 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네. 그 내용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건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는 발언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같이 가고자 했던 범개혁 진보 진영 세력의 국정동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음모론을 확장시키고 마치 검찰개혁 하나도 안 한처럼 오해를 부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조국 혁신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국 혁신당이 야당이라서 선명하게 여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 자, 뭐 저는 이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사건건 뭔가 민주당을 물어뜯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정말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공멸로 간다고 많은 언론과 많은 지지자들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본인에게 환호하는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묵묵히 민주당과 정권 교체에 나섰던 많은 진보 진영 세력의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박은정 의원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김지용 후보자 반대파들을 압박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이 김지용 후보자 반대파들과 관련된 당내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2: 네, 물론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정치를 잘 아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광역단체장에 단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우상화 도지사 발언을 솔직히 봤어요. 왜냐하면 정무수석을 했더니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왜냐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꼭 여권 내에서 이렇게 분열을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지금 여권이 좀 단결해서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네. 민생을 좀 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 내 대다수의 목소리를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에서 네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2: 어디?
1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2: 하나은행?
1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6: 국민 건강보험.
17: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3부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 얘기 좀 해보고요. 4부에는 스포츠 얘기 오늘 나누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틈새 토크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단아,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한미동맹 이상기류와 관련해 국정원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외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의 기준을 내세우며 공유 정보 총량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보도를 반박한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4: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사실상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로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와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일부 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간 대북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한된 정보도 우리 군의 향상된 독자 정보 능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회의에서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0: 아침 뉴스 구나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청와대가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이 어제 오전 태릉 CC로 들어갔고 오후 4시 49분쯤 나왔다면서 대구 상가 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SNS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대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했듯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임 청장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금융권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남성 계정이 돈 받고 디도스 공격을 대행하는 중국 조직 운영진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이 조직 또 다른 관계자와 접촉을 했는데 용의자로 지목된 계정과 함께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2: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해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사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커가 AI의 이력서 작성을 맡기다 개인정보를 누출하면서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살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의 추가 분석에서 이 용의자와 중국계 해킹 조직의 연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YY520CN 계정이 중국계 디도스 조직 갓넷 비타스의 운영진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직책은 회원들을 관리하는 커뮤니티 감독관. 이 단체는 과거 손쉽게 초당 1000기가비트 규모의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다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MBC는 이 조직의 또 다른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접촉했습니다. 이 인물은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계정과 함께 같은 조직의 명단에 올라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경유 거래를 비판한 이후에 나온 반응입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3: 22일 남은 중간선거 유세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능함 때문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도 안 끝내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책임을 지우는 듯한 발언을 한참 쏟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한 러시아 경유시설 공격도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란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에 대량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기름값을 잡겠다며 대러 제재까지 일시적으로 풀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당한 선물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미국과 합의 다음 날 러시아는 자포리자를 공습해 어린이 3명 등 20명이 숨졌습니다. 야당인 미국 민주당은 경유 거래에 대해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고 악마와 거래했다. 우크라이나 학살로 이어질 것. 푸틴의 전쟁 기계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버넘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1: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러시아의 연구소에서 원인 불명 폐렴 사망이 보고된 뒤 일주일이 넘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원인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사망한 시베리아 극동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공식 사인은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입니다. 숨진 연구원은 페스트균 등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업무를 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0: 한국은 사체에서 위험 병원체가 감출되지 않았고 페스트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 10일 또 공격을 받아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사우디 국민 4명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인 2명, 미국, 이집트, 요르단인 1명씩도 포함됐고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후티 공습 작전 동참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 화재로 어제 저녁 청주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출발이 5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오늘 새벽 운항을 재개해서 1시 40분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지연은 이륙을 앞둔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 화재 때문인데 승객과 승무원 등 10여 명이 두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선 노선인 일본 시즈오카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도 어제 저녁 6시 10분 조종석 모니터 이상으로 승객 189명이 1시간가량 대기하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국내 금융권을 침범한 AI 해커의 정체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려던 중에 가혹행위가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법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2승 1무 1패를 보여준 모레노호의 A매치부터 곧 시작될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2: 나아요. Now you.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은 그 금융권 해킹 사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잇따라서 해킹 공격을 받아 이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또 경찰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4: 네, 지난 1일이죠.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 네.
4: 이후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해킹 피해가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제 수사 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요. 여러 금융회사가 이 비슷한 시기에 공격을 받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AI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했고 또 동일한 공격자인지 그리고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요.
3: 네.
4: 경찰은 지난 5일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을 했고요.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지원 인력 15명을 추가해서 총 43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3: 네네.
4: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함께 이제 피해 시스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이제 공격 서버 차단 등 이제 국제 공조 수상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근데 해킹 공격자가 중국 광동성에 사는 26세 청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범인이 지금 특정이 된 건가요?
4: 한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3: 네네.
4: 이번 해킹 공격자를 중국 광둥성에서 사는 이 26살 청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해킹 공격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3: 네네.
4: 보도에 따르면 이 공격자가 통제한 서버에서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사용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공격자는 AI에 자신의 보안 관련 이력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한국 금융권 해킹 관련 성과와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네네.
4: 이를 토대로 이 보안 업체는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살 남성일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MBC가 실제로 이 남성과 접촉을 했는데요.
3: 네네.
4: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은 이 실제 공격자가 아니고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은 중국 허난성에 있는 편의점 직원일 뿐이고 과거 갈등을 빚었던 누군가가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보안업체 추가 분석에서
3: 네네.
4: 이 용의자와 이 중국계 해킹 조직과의 연관 가능성을 또 밝혀냈는데요. 이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이 계정이 중국계 디도스 조직인 갓넷 비타스의 운영진 명단에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직책은 회원들을 관리하는 커뮤니티 감독관.
3: 네.
4: 그런데 이 단체는요. 과거에 손쉽게 초당 1000GB 규모의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다라면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MBC는 이 조직의 또 다른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과 접촉을 했는데요.
3: 네네.
4: 이 인물은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계정과 함께 이 조직의 명단에 올라 있었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해킹 용의자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에서도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이 해당 단체는 해커 그룹이 아니라 포럼일 뿐.

0: 뿐이고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 가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MBC는 이 해킹 용의자로 지목된 이 중국인에게 이 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는 않았고요. 결국 이 모든 거는 사실상 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추정이고 이 주장일 네네. 뿐이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범인이 중국에 있고 해외 서버를 만약에 이용했다라고 하면 우리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더라도 실제로 신병을 확보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0: 네, 사실 이게 관건인데요. 네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해킹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해외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현지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특히 사이버 범죄는 사실은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실제 범인이 있는 소재지 그리고 공격에 사용된 서버의 위치가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영토에서 마음대로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 이용해야 되는 게 국제 형사 사법 공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서버의 접속 기록이라든지 뭐 가입자 정보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계정의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 피의자 소재를 확인하는데 이제 외국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1: 네.
0: 뭐 잘 아시다시피 인터폴을 통한 이 경찰의 협력도 이 국제 수사 공조 중에 하나이고요.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외국 정부에 증거 수집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수사를 해서 이제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과 그 범인을 실제로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요.
1: 네.
0: 왜냐하면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나라인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소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2년에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1: 네.
0: 언제나 범죄인을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약에 뭐 인도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나라의 법적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요. 중국에는 중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의자가 중국인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측이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범죄 피의자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법정으로 데려와서 네네. 처벌을 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1: 일단은 그래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죠.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니까. 그런데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두고 이제 이건 국내 문제인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에 수사 관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0: 네.
1: 혼선이 실제로 생긴 건가요?
0: 일단 이게 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체계가 좀 개편이 되었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는지를 두고 지금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는 건데요.
1: 네.
0: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하면서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범죄가 7대 범죄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거는 국가 핵심 기반이 해킹됐을 때나 아니면 전자금융 기반 시설이 해킹됐을 때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런데 해킹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이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 분명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그런데 이 판단을 두고 지금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뭐 자금이체나 뭐 대출 실행 시스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시스템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해킹된 이 시스템의 상당수는요. 이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시스템을 전자금융거래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해석이 갈리는 건데요. 일단 경찰은 관할 판단하고 별개로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초기 대응에 있어서 공백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중수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수사의 공백이 없게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관할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0: 집단 소송 움직임도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네. 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이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2014년에 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은 KB국민카드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1: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라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고 또 제3자의 열람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를 인정을 한 건데요.
0: 네.
1: 이번 신한은행에서 사실은 이 유출된 정보를 보면요. 뭐 이름,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연소득, 뭐 그리고 대출, 산출, 한도 같은 이런 굉장히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고객은 2만 5천 명이라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신한은행 측에서도 사고 이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근데 은행에서 말하는 이 피해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보상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소송 이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손해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배상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0: 네네네.
1: 왜냐하면 일단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는 입증이 되어야 되고 그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가 입증이 어려울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이 해피캠퍼스 정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30만 원의 이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도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가 얼마나 이 민감한 게 유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손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아마 이 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이 감독에 대해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손해를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사가 어떠한 대처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인도 국적 남성 A씨는요. 지난 8월 27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0: 네.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강제 퇴거 당일에 담당 직원이 A씨에게 방 안의 갈등 때문에 안전이 걱정되니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안전위원을 위한 게 아니라 강제 퇴거를 위한 호출이었고요. 이 보호 일시 해제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실도 집행 직전에야 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0: 네네.
1: 보호 일시 해제라는 거는 보석처럼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신청을 했었는데 거부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A씨는 내용을 번역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살이 당했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는 호송 차량 안에서
0: 네.
1: 수갑과 이 신체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입에 덕테이프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을 가리는 스키마스크까지 씌워졌다라는 건데요.
0: 네네.
1: 또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뺨을 맞고 이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핸드폰도 이 출국 게이트를 나서기 직전에 돌려받았다라고 합니다.
0: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1: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0: 네네.
1: 이 당시에 이진숙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일단 덕테이프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 보호 장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0: 명백히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예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번에 국가인권위의 진정도 들어갔지만 이게
1: 네.
0: 명백한 위법행위다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서 이 외국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인권 유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해서 아마도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6: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한글날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 방향 정체가 집중되면서 밤 10시 이후까지 늦은 시간까지 정체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시간 경부선의 정체가 가장 깁니다. 모두 26km 구간 정체가 남아있는데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또다시 안성, 양재에서 반포 구간 여전히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나들목에서 남풍새까지 12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천 방향 지금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구간만 정체 남아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축구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1: 네.
0: 임시긴 하지만 새 감독이 왔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도 축구 대표팀이 좀 어수선합니다. 일단
1: 네.
0: 모레노호의 첫 A매치 일정 4년 전부터 결산을 좀 하고 얘기 좀 하죠.
1: 그렇죠. 4년 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속에 마지막 경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2-0으로 이기면서
0: 네.
1: 이번 A매치 4년 전 2승 1무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을 넘는 A매치 통산 최다 59호 골을 터뜨리면서
0: 네.
1: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레노호의 첫 여정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4연전 전적 2승 1무 1패라고 보면 임시 감독이 새롭게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0: 네.
1: 팀을 맡아서 보면 뭐 액면가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0: 네.
1: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실망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출발은 좋았어요. 에콰도르와의 첫 경기 3-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제외하면 한 번도 좀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경기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경기였고 특히나 경기력 기복이 좀 컸습니다. 예를
0: 네.
1: 들면 뭐 전반전에 계속 밀리다가 하프타임을 지나고 오면 이제 모레노 감독이 나름대로 답을 찾아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후반에는 조금 좀 잘하다가 근데 뭐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0: 네.
1: 워낙에 뭐 거기도 에이스들이 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도 완패를 당했단 말이죠. 1-4로. 그런 식으로 경기력 기복이 좀 컸던 거 과제로 남을 부분들이 많은데
0: 이제
1: 모레노 감독이 기본 틀로 들고 나온 게 4-4-2 포메이션. 그러니까 수비 4명, 중원의 4명, 투톱 이런 식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과연 완성된 작품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최전방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오세훈 선수. 이 오세훈 선수의 활약은 좀 소득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0: 네네.
1: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안 보였다. 이 네 경기를 치르면서 근데 이강인 선수가 첫 경기에는 에콰도르전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0: 네.
1: 워낙에 소속팀에서의 그 경기가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서 경기 영향력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모레노 감독 같은 경우는 정석적인 측면 윙어로 이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중앙 쪽에 있으면 왔다 갔다를 할 수가
0: 네네.
1: 있는데 옆에 측면으로가 있으니까 좀 고립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모레노 감독이 남은 이제 두 번의 A매치에서는 이강인 선수 활용법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 네네.
1: 또 4연전을 통해서 좀 중원에서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흔히 압박이라고
0: 네.
1: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이것들을 좀 해법을 찾아낼지에 대한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레노 감독이 이제 딱 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0: 네.
1: A매치 6경기를 치르고 만약에 그 결과나 경기 내용이 좋았다는 평가가 나오면 내년 1월에 있는 아시안컵까지 지휘를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기는 하고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모레노 감독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아시안컵을
0: 그러니까
1: 누가
0: 할 거냐고요. 이 문제가
1: 네.
0: 남는 거죠.
1: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구 관계자 비롯해서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모레노 감독이 A매치 6경기에서 좋은 성적과 결과와 내용을 보여서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끌고 가고 그다음 이제 정식 감독을 이제 그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애매한 상황. 네. 그래서 남은 두 경기가 어쨌든 무척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서둘러 와서 네 경기를 치른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하기도 애매한데.
1: 그렇습니다.
0: 성적마저도 지금 좀 애매한데다가 경기력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큰 문제는 대표팀 내 불화설이 또 일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참 이 대표팀 내 불화설을 제가 이 방송하면서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참 많았죠. 감독과 감독의 문제도 있었지만 대표팀 내에서 이

0: 하지만 하면 뭔가 불화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네수엘라전 뒤에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네. 공격진의 수비가담 미흡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경기 장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체되고 난 다음에 네. 축구화를 집어던지는 그런 중계 화면도 있었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여러 좀 불확실한 상황 뭐 감독도 임시감독이고 네. 축구협회장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전 끝나고는 이제 96 라인이라고 하죠 보통. 96 년생 동갑내기 김민재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네. 이게 대표팀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들이 은퇴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살짝 나오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은퇴 의향을 밝혔다. 뭐 이런 보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은퇴설은 선수와 축구협회가 일단은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락은 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유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다음 내용은 이제 축구 팬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계속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드러난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표팀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면서 이 문제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0: 사실 축구 대표팀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세대 갈등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1: 그쵸.
0: 사실 제가 이번 월드컵 앞두고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레전드급 선수와 네네. 이제 인터뷰는 아니고 사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궁금했거든요. 계속 불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선수를 아우르거나 아니면 뭔가 밑에 선수들이 뭔가 다가가거나
1: 네.
0: 이런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선수가 무슨 얘기 했냐면 조직인데 세대 갈등은 다 있고 그 동기들끼리 친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디에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더 부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유독 손흥민 선수의 주장인 그 월드컵
1: 네,
0: 이런 시기에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주장 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은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로 어찌 보면 공개 아닌 공개적인 불만을 사실 주어가 없을 뿐이지 너무나 유추 가능한 인터뷰들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그렇게 불만을 터뜨린 일명 96 라인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태극마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지금 뭐 아시안게임의 여러 폭풍을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은퇴가 혹시 이들의 협상카드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일단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이 96 라인의 누군가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미안하다라는 뭐 이야기를 단톡방에 또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언론에 나온다는 게 이건 문제잖아요.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오늘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 네네.
0: 선수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구심점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축구협회도 지금 워낙 어수선하고
1: 네네.
0: 대표팀 감독도 임시감독이에요. 근데 이 임시감독이 선수들 간에 쌓여있던 여러 오랜 시간의 불만들과 내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1: 그렇죠.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짧았을
0: 테고 않고요. 네. 축구협회가 아무리 이 상황을 얘기해준다 한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레노 감독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제가 지난 월드컵 때도 느꼈지만 우리가 대표팀 감독의 문제가 여러 가지 겹치고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때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만 조금 뭔가 퇴보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축구가 발전한 듯한
1: 네네.
0: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쨌든 시선이 A매치 11월 A매치 두 경기 이를 남겨둔 모레노 감독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레노 감독도 이 분위기는 알고 있으니까 네. 우즈베키스탄이 끝나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임시 감독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큰일이다. 우리 한국 축구가 빨리 그러니까요. 뭔가

0: 아니면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게 리더십일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그게 이제는 밖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점.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구 얘기로 넘어가죠.
1: 네.
0: 이제 가을 야구가 코앞입니다. 오늘 낮은 여름처럼 덥긴 하던데요. 대진포는 결정이 됐습니까?
1: 내일로 이제 정규 시즌이 모두 마무리되고요. 네. 대진표도 내일 나옵니다. 최종전에서. 왜냐하면 오늘
0: 3, 4위가 결정이 안 됐죠.
1: 네, 네. 오늘 기아가 만약에 롯데를 이겼으면 그냥 3위 기아, 4위 LG, 5위 두산.
0: 네.
1: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뭐 준플레이오 다 결정되는 상황이었어요. 대진이. 그런데 기아가 하필 롯데에 패하면서 그것도 에이스 올러를 내고 패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롯데의 김진욱 선발 투수의 네. 투구에 기아 타선이 꼼짝 못하면서 졌고 또 말로홈런을 올라가 허용한 게 좀 컸죠.
0: 아이고야.
1: 네, 말로홈런을 네.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아가 롯데에게 지고 그러면 LG와의 승차가 반경기 차가 됐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최종전에 대진
0: 마지막
1: 중에
0: 경기가 두 팀.
1: 네, 기아와 LG 경기가 있습니다.
0: 정말 KBO는 마지막 경기까지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주는
1: 드라마틱하죠. 네. 네, 그래서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긴 팀이 3위. 진 팀이 4위.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0: 네네.
1: 두 팀이 완전히 힘을 빼고 누가 되든 이제 오는 상황이니까 두산 입장에서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만 내일은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하면서
0: 승패와 상관이 없으니까
1: 네, 누가 되는지를 기다리면 되는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 대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양현종 대 임찬규의 선발 맞대결로 끝장 승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5위 두산과 네. 4위 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14일부터 열리고요.
0: 네.
1: 4위 홈팀 경기장, 홈구장에서 최대 두 경기가 열리고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승제,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 그래서 네. 일정 이제 우천 취소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준플레이오프는 17일, 플레이오프는 25일, 한국시리즈는 예상대로라면 11월 2일 시작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0: 이제는 뭐 포스트 시즌으로 들어가면
1: 네.
0: 야구 팬들은 전부 여기에 관심을 가질
1: 그럼요.
0: 거고 당장은 내일 3, 4위전 결정이 굉장히 많은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가 되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이제 시즌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시즌하고 상관없는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한화가 결국 선혁단장하고 김경문 감독이 동반 퇴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1: 네. 지금 이제 시즌 끝나고 나면 가장 관심을 모을 팀이 한화와 롯데라고 봤거든요.
0: 네.
1: 감독 김태형 감독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한화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손혁 단장과 김경문 감독이 동반 퇴진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김경문 감독이 2025 시즌 팀을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로 이끌면서 준우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시즌은 최종 순위가 9위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도 있고 핵심 불펜 투수들의 난조도 겹치면서 나온 성적 이긴 하지만
0: 네.
1: 준우승과 최종 9위라는 순위는 너무나 큰 차이고 이럴 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김경문 감독의 지도력이 맞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론 선수층이 두터워야 성적을 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0: 너무 크니까.
1: 때문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0: 네.
1: 뭐 3년 계약이었으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데요. 한화 구단은 신속한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0: 네네.
1: 단장까지 퇴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화는 완전히 새판짝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류지연 감독. 차기 감독 낙점설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0: 네.
1: 단장까지 퇴진을 한 상황에서 이제 단장 선임, 감독 선임이 이루어질 텐데 프로구단 감독 경험도 있고 국가대표팀 지도 경력도 있기 때문에 류지연 감독이 뭐 1순위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류지연 감독을 포함한 여러 감독들 후보군을 추려서 거기에서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이제 스토브리그 들어가는 팀들은
0: 네네.
1: 아주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0: 아시안게임 정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0: 이제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네요.
1: 일단 이제 아시안게임 성과와 과제를 먼저 짚고
0: 네.
1: 우리가 또 불거지는 이 병역특례 논란까지 네, 좀 한번 이야기를 문제들,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를 지켰는데 금메달 40개 이상 목표도 못 이뤘지만 일본과의 격차도 엄청나게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보면 수영

0: 선수가 양궁에서 기대보다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네. 남녀 농구 동백 금메달. 그래서 오랫동안 침체였던 구기 종목이 좀 선전을
1: 그러니까
0: 했다.
1: 이번에 네. 구기 종목들이 성과가 좋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종목에서는 펜싱 오상욱 선수의 이관왕이라든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2연패 그리고 PGA에서 활약하는 골프 김주영 선수의 개인전 금메달 네네. 처음 도입된 태크볼 이준석 선수 스케이트보드의 강준희 선수 등 좀 새롭게 탄생한 스타들의 활약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된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근데 제일 좀 약간 충격이 양궁. 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한국의 양궁인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0: 많이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아니 우리 양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컴파운드라 리커브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종목 석권 이런 건 리커브고요. 컴파운드는 도르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리커브보다는 기계의 힘을 좀 빌려서 쏘는 활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리커브 종목에서 사실 전 종목 석권을 노렸었는데 우리 여기서 남자 개인과 단체 이렇게 두 개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충격적이었는 건 믿고 보는 종목이라고 하는 여자 단체 리커브 종목. 네네. 이게 이번에 만약 금메달 땄으면 8연패예요. 아시안게임.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상대가 인도였거든요. 결승전에서 인도에 지면서 우리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 바로 이 장면이 전 가장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인도가 이번 양궁에서 컴파운드 리커브 다 포함해서 금메달 5개를 땄고요. 오. 총 9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인도는 컴파운드의 우리나라 같은 팀이에요. 네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컴파운드 전 종목을 석권했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를 보니까 리커브에서도 금메달 2개를 땄으니까 한국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강국 반열에 조금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인도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팀이냐. 근데 인도는 양궁 인구가 일단 많아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컴파운드가 네. 양궁 인구가 많은 팀이 유리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힘으로도 활을 쏠 수 있으니까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변이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 컴파운드가 저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인도가 그런 면에서 컴파운드는 좀 유리하고 게다가 우리도 대기업의 지원을 양궁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인도가 그렇습니다. 양궁협회가 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그런 것이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리커브의 한국 철옹성을 인도가 균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궁도 그렇고 이제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네. 한국 스포츠가 종목별 경쟁력과 선수층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점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병역 특례 논란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0: 네, 특히 이제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고 네. 선수들이 뭐 군대 안 갑니다. 뭐 군대 면제만 보고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역 못 쓴 사진을 SNS에 올리고 그러면서 좀 공분을 샀죠. 네네. 그리고 야구 대표팀의 경우에도 사회인 팀을 중심으로 한 팀한테 이겨서 금메달 딴 게 뭐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좀 국민들의 시선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 특례용 대표팀 논란에 대한 얘기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논란이 되면서 현재 분위기는 병역 특례 제도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국방부 문체부 모두 축소하거나 결국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지금 53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좀 대체적인 시각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통째로 바꾸면 오히려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일명 비인기 종목, 열악한 종목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대회 성과를 낸 선수들의 보상이라는 제도적인 취지를 살리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형평성과 공정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로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1: 대안 얘기가 좀 나오나요?
0: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정 주기로 대회 위상을 좀 재평가해 보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예전에 53년 전에 만들어졌던 제도의 비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예전에 비하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좀 적잖아요.
1: 그쵸.
0: 그 네.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관심사에서 멀어지니까 이것을 대회별로 좀 유연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세계 선수권 뭐 다 포함해서 어떤 포인트가 넘어가면
1: 특정 마일리지가 네. 넘어가면 이제

0: 주자. 그리고 국군체육부대 문을 좀 넓히자. 또는 선수로서 전성기가 끝나는 시점인 한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입대를 입영 시기를 좀 늦춰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안들이 꼼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법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교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어렵네요. 아까 네, 말씀하신 어렵습니다. 것처럼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 10월 11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병영특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마일리지 제도 참석합니다라고 올리신 분도 계시는군요. 어쨌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병역특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중지를 잘 모아서 우리가 또 좋은 제도를 해주는 게 스포츠 선수들의 또 미래나 여러 가지 열정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Love Wins All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0: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해 도주했던 20대 사회복무 요원이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 살해와 납치 혐의로 26살 김모 씨를 강원도 양양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피신해 있던 친정집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살해한 뒤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두 달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고 김 씨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사건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쯤 생후 2개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대 친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기 몸에서 멍 등 외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병원에 있던 친부가 아기 사망 판정 뒤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지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장이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하고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사흘간 출근한 뒤 증상이 악화돼 지난 2월에 숨졌으며 원장은 교사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당시 사직서를 위조해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0: 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고 선고 재판은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종로 학원 분석 결과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방의대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는 15,775명으로 지난해 11,247명에 비해 40% 급증했습니다. 반면 지방 8개 치대는 전년보다 8% 감소했고 한의대 10곳은 7%, 약대 21곳은 17% 줄었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도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자동차. 이 자동차가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시켜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적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연구팀이 최근 공기 정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로 위의 먼지는 물론이고 자동차가 멈출 때 브레이크에서 생기는 먼지까지 잡아내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앞부분에 있는 그릴에 미세먼지를 붙잡는 장치를 넣어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잡아둔 미세먼지는 세차할 때 물로 씻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한 기술이죠? 연구팀은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 더 오래 달리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내구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진짜로 이런 자동차가 시중에 등장을 하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기정화 자동차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부 첫 곡은 권진원의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공기 정화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공기도 너무 안 좋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저처럼 비염 있으신 분들 특히 고생 많으시고 항상 아 공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얘기를 저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공기 정화 자동차가 개발되고 또 이렇게 시중에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겠다.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먼저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이죠.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집엔 일하는 지금은 집엔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부부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진짜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어떻게 지내셨나요, 허보영 씨?
2: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샌디.
0: 그러니까요. 보고 싶었죠, 이 시간에.
2: 계속 보고 싶어 하셨구나.
0: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비슷하게 희곡 읽고 분석하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1: 네. 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긴 옷, 조금 두꺼운 옷 꺼내서 정리도 좀
2: 옷 정리하느라
1: 하고.
2: 힘들었구나.
0: 옷 정리도 하시고.
1: 맞습니다.
0: 저희 청취자 김지은님께서 허보영 양진혁 배우님은 최애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퍼펙트 데이즈 햄넷을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는데 그런 궁금하네요. 두 분의 최애 영화 공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는 그 최애 영화를 하나 고르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제일 처음에 본 영화 우레메 2.
0: 오,
2: 아세요?
0: 들어봤어요.
2: 저는 미치였어요. 네.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1: 우레메 2탄 네. 네, 시민회관 이런 데서 보게 된
2: 시민회관이요?
1: 네, 그렇죠. 극장이 없죠. 시민회관에서 본 우레메 2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네네. 오디세이.
0: 그러셨구나.
1: 예. 그래서 두 영화를 기억이 딱 질문을 들으니까 나는데 재밌게 본 영화 맞습니다.
0: 허부영 배우님은요?
2: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를 고르긴 너무 힘든 것 같고 네. 좋은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1: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고르라면
2: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행복을 찾아서.
0: 행복을 찾아서.
2: 네, 아세요?
0: 네.
1: 그 윌 스미스.
2: 네, 맞아요.
0: 맞아요. 알죠, 알죠.
2: 그 영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걸로 논문 쓸 일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보고 분석하고 했는데 역시나 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어쨌든 사람이 긍정의 힘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도 뭔가 혹시 힘든 일에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해드리고 싶네요.
0: 좋네요. 행복을 찾아서 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10월의 희곡 카모마일과 비빔면 소개해 주시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카모마일과 비빔면은 그 선욱현 작가님께서 쓰신 희곡이고요. 2011년에 집필이 됐고 그 네. 이후에 진짜 많이 공연이 됐어요. 최근에도 공연이 되었고 이게 막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공연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작품이고요.
0: 네.
2: 이 작품이 또 오래됐는데 이 내용 안에서도 17년간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0: 있는 그 남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인 줄거리를 양 배우님께서 소개해 주실래요?
1: 좋습니다. 예.
2: 카페를 운영하는 작가 지망생 관우가 있고요. 그 카페에 한밤중에 배가 고픈 여자가 찾아옵니다. 유인. 우연히 만남을 가지게 됐고요. 네. 관우가 내어준 특별한 비빔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선택 속에서 결혼을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그러나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기대와 상처, 집착과 진심이 얽히면서 관계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1: 지난주에는 방금 소개해주신 내용이죠. 카페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을 만나봤는데요. 제목이 이제 카모마일과 비빔면인데 아직까지 비빔면 얘기만 나왔거든요. 오늘은 카모마일도 등장을 하나요?
0: 네. 실은 처음부터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희곡. 얘는
1: 그렇군요.
0: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 분량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들려드리다 보니까 카모마일이 나왔던 대사 부분을 처음에 들려드리지 못했어요. 오늘은 또 그 장면이 다시 또 나올 거고요.
1: 네.
0: 작품 전반에 걸쳐서 이 카모마일과 비빔면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장면 읽고 또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선욱현 작가의 카모마일과 비빔면 오늘 장면 들려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맡은 역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 네, 제가 관우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유인 역할입니다.
1: 그리고 제가 해설을 맡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우와 유인, 두 사람의 결혼 사진 몇 컷이 무대에 투사된다. 행복한 커플 사진 슬라이드쇼가 잠시 이어지다가 끝나면 잠옷 차림의 유인, 부스스한 매무새로 나와서 찬물을 끓인다. 카모마일을 준비한다. 그때 관우는 신문을 사들고 돌아온다. 뭔가 감격에 겨운 표정.
3: 왜?
4: 신춘문예 당선자 발표. 새해 첫날 신문에 게재되지.
3: 됐어?
1: 관우 가리키며.
4: 여기.
3: 어디? 어디?
1: 확인하고는.
0: 뭐야. 차성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4: 아이 참. 여기 심사평 읽어봐.
1: 유인 읽는다.
0: 카인의 퉁소. 어? 자기가 쓴 작품이다. 카인의 퉁소는 신화적 주제를 현대로 가져온 발상이 독특했고 생경하면서도 매력 있는 언어가 전반적으로 출중하다. 심사위원들이 마지막까지 당선작을 두고 고민하였음을 밝혀둔다.
1: 다 읽은 후.
0: 이게 뭐야?
4: 아 뭐긴!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거잖아. 나는 처음 응모한 건데.
3: 그런 거야? 아 그럼 이거 좋은 거야?
4: 대단한 거지!
1: 유인, 관우의 목을 끌어안으며.
3: 아유 축하해 축하해. 기분 안 나쁜 거지?
4: 기분 나쁘기는 이거 굉장한 거라니까.
3: 아 그래 그래. 관우 씨 최고.
1: 서로 좋아하며 난리가 난다.
4: 자자자자. 이제 신문사의 축복도 받았고 우리 어떻게 새해를 축하할까?
3: 어 글쎄 뭐 하지?
4: 자, 우리 여기 신문사 앞에 가서 아침 먹을까?
1: 유인, 엉뚱하다는 듯.
3: 왜?
4: 왠지 이 신문사가 올해 우리를 팡팡 축복해 줄 것 같지 않냐?
3: 아, 그럴까, 그럼? 아, 나 빨리 씻고 준비할게.
1: 들어간다. 관우, 관객 쪽으로 간다.
4: 결혼 첫 해. 처음으로 신문사 신춘문예에 도전했는데 그게 최종심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기분 최고였죠. 예, 그 뒤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튼 참 이니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디션에 붙었어요. 뭐 앙상블이라고 하나요? 뒤에서 춤만 추는 대사는 한두 마디 정도?
3: 아 헬리 오늘 맞춰봐요.
4: 하지만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제일 좋다면서. 그렇게 우리 부부는 꿈과 일을 오가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은 아름답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아마 신혼을 겪어본 분들과 안 겪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신혼, 우리 인생에서 참 이상한 시기입니다. 독을 삼켜도 소화가 되는 시절,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무는 시절, 그 힘은 뭘까요? 무슨 작용일까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빠져나오는 순간 다신 돌아갈 수 없는 버뮤다 삼각지대. 신혼이 지나면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지듯 우리 마음과 몸은 점점 깨어나고 이제껏 못 느꼈던 고통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우리 부부한테 문제가 된 건 이니의 늦은 귀가였습니다.
1: 유인이 들어온다. 늦은 귀가. 관우는 일하고 있었다.
0: 안 자고 있었어?
2: 네가 안 들어왔는데 잠이 오냐?
0: 그냥 자라고 했잖아.
2: 잠이 안 온다고. 정말로 그 전화 한 통화가 그렇게 힘들어?
0: 말했잖아. 나

0: 전화하는 거 싫어. 무슨 보고하는 것처럼.
1: 걱정하는 나는 생각 안 해?
0: 걱정 말라니까.
1: 아내가 아침 6시까지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느 미친 남편이 걱정을 안 하냐? 전화 한 통만 하라고. 그러면 걱정 안 할 테니까.
2: 유인, 그냥 들어가려고 한다.
1: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
0: 피곤해.
1: 이 시간까지 먹고 마실 때는 안 피곤하냐?
0: 뭐?
1: 누구랑 있었어? 이 늦은 시간까지.
0: 매일 알려줘야 해.
1: 난 네 남편이야. 남자친구 아니고.
0: 얘기하기 싫어.
1: 뭐?
0: 나 그냥 오늘은 들어가서 쉬게 해주면 안 돼? 그러자. 어?
2: 방으로 들어가고.
1: 유인! 나와봐! 나와봐!
2: 네, 오늘의 장면을 만나봤습니다.
3: 아,
2: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이 지나고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스물스물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유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뭔가 좀 말하기도 싫어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0: 이게 뭐 무슨 일이 있는데 네. 사실은 뭐 들으시는 분들도 이 일인가?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뭐 네. 이렇게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인물들도 똑같이 어? 이 여자가 왜 밤새 안 들어왔지? 하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그런 생활 패턴을 하던 사람인데
2: 네.
3: 이제 사랑을 하고 신혼이고 결혼을 했고 상대가 있으니 조금 조심을 하다가 이제 좀 편해졌어.
2: 네.
3: 그리고 이제 숨기는 거 조심하는 건 사실 오래 못 하잖아요.
2: 그죠.
3: 다시 자기의 패턴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아,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2: 네.
0: 사실 배우들이 공연 끝나고 나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이 길기 때문에 뭐 정리하고 나오면 굉장히 늦어요. 시간이.
2: 그쵸.
0: 근데 지인들 좀 오랜만에 공연 보러 와주고 하면 또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별일이 없었는데 그걸 남편이 이렇게 오해하고 왜 그러면 늦는다 전화할 수 있잖아.
3: 그렇죠.
0: 이렇게 사실 하는 상황인 거죠.
2: 네.
3: 이해를 할라치면 하는데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간대인 거죠.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작가가 꿈이고 아내는 배우가 꿈인 상황인데
0: 그쵸.
2: 혼자 살 때랑 또 부부가 되어서 둘이 살 때 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도 좀 조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0: 그쵸.
2: 드네요.
0: 맞습니다.
3: 그렇죠.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2: 그러니까.
3: 각자 배우의 꿈을 꾸다가
2: 네.
3: 둘이 되어서도 배우의 꿈을 꾸다가 이제 둘이 아닌 셋이 되어서
0: 굉장히 이제 비슷한 상황이 저희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를
2: 네.
0: 잠깐 했지만 이 내용이 비슷하게 이 작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까 카모마일과 비빔면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2: 네.
0: 카모마일 하면 그 진정 효과가 있는 티잖아요.
2: 오늘 나왔죠. 등장했죠.
0: 네, 네. 안정을 주고 좀 뭐 느낌으로 비유하자면 우아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비빔면 이라고 생각한 비빔국수?
3: 자극적이야.
0: 자극적이고
2: 그쵸.
0: 뭔가
2: 맞아.
0: 좀 인스턴트.
2: 네.
0: 굉장히 두 가지가 상반되잖아요. 그 제목이 이 내용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등장인물들의 삶을
2: 네.
0: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네요. 자, 오늘은 10월의 희곡 카모마일과 비빔면 두 번째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음 주에 전개될 내용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양진의 허부영 배우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 저희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제니퍼 러브 휴잇의 러브 윌 쇼 유 에브리띵.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가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에서 아직 밀립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구간 지체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으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선은 하남쪽으로 오창휴게소에서 증평구간에서 밀리고요. 반대 남이방향에는 사고입니다. 호법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북청주에서 충주분기점, 여주분기점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작가님, 앞에서 우리 부부 희곡 가이드 양진호, 허부영 두 배우님이 열연을 펼쳐주고 가셨는데요. 네. 만약에 작가님도 배우로서 연기를 해볼 기회가 생긴다. 그럼 어떤 역할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6: 네, 뭐 그런 기회가 당연히 안 오겠지만 네, 올 리가 없죠.
5: 네. 혹시 모르죠.
6: 아유, 대한민국 감독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5: 근데 지금 한 번도 카메오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6: 네, 영화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드라마도 해본 적 없고.
5: 아, 그렇구나.
6: 예, 그 연기가 될 리가 없는데 예전에 그

0: 공동경비구역 JSA 각본을 네. 박찬욱 감독님이랑 같이 쓰셨던 네. 또 이분도 이제 영화 몇 편 발표하셨는데 음악평론가 출신이세요. 이무영 감독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원래 90년대는 이제 음악평론가 그 미국에서 사셔가지고 배철수 음악캠프 90년대에 이제 통역도 하셨었고 그런데 이분이 저랑 이제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를 보고 이제 그 완전 모범생인데 알고 보면 연쇄살인마 네. 뭐 이런 역할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신 적은 있습니다.
1: 아 진짜 근데 소름 돋겠다. 네. 뭐 항상 이렇게 미소 지으시고 웃는 모습이시잖아요.
0: 네네네. 네,
1: 근데
0: 네.
1: 그 뒤편에 알고 보면 네. 그런
0: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1: 소름 돋네요. 네. 와. 네.
0: 뭐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1: 네. 그냥 상상만으로도 그런 역할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0: 아유 저 무서워가지고 저 바이킹도 못하는데 무슨
1: 무서운 거 잘 못하는
0: 무서워서 바이킹도 못하고 저 그러니까. 저 롤러코스터도 못하는데 제가 무슨 뭐 그걸 어떻게 해요?
1: 아, 그러네. 네. 아.
0: 저 그 시카고 가서도 그 시카고 제일 높은 빌딩 그 투명 이렇게 있거든요.
1: 네.
0: 발을 못 디뎠어요.
1: 아, 진짜?
0: 그 한 발만 디디면 되는데.
1: 와. 네. 아무튼 예. 그래도 재밌는 상상이었고요. 예. 오늘 뻔한 노래 주제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해주셨는데 어떤 네. 주제인지 소개해 주세요.
0: 네. 오늘은 한 편의 정말 시와 같은 가사를 가진 노래. 물론 대중음악에서 가사가 물론 사운드가 더 중요하고 가사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아, 그 노래 가사가 정말 좋아라는 거는요. 그 전제에 그 음악의 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1: 네.
0: 안 그러면 그 가사가 좋아질 수가 없죠.
1: 그렇죠.
0: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겠지만은 그래도 노랫말을 통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사운드는 좋은 곡을 만들고
1: 네.
0: 이 노래는 연주곡 제외하고 연주곡 히트곡 제외하고 노랫말은 명곡을 만든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들리고 오랫동안 불리고 하려면 그 가사의 힘이 필수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어떤 명곡의 힘을 완성해 준 그런 좋은 노랫말들을 가진 우리나라 음악 그리고 외국 음악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1: 와 너무 좋네요. 한편의 시 같은 가사를 가진 노래. 요즘 또 요즘 같은 가을에 잘 어울리는 주제인
0: 그렇죠.
1: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곡 바로 소개해 주세요.
0: 네, 첫 번째 곡은 1991년 곡인데요. 양희은 씨의 양희은 선생님 맨날 그 MBC DJ라서 씨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네. 방송이니까 양희은 씨가 발표했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입니다.
1: 와, 아니 근데 양희은 선생님 진짜 가사 너무 좋은 노래들 많으시잖아요.
0: 이거 가사는 양희은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1: 네.
0: 이 외에도 뭐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만 이 곡이 정말 사람들한테 마음에 울린 건 일단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곡의 작곡 및 기타 연주를
1: 네.
0: 기타하고 양희은 선생님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1: 네.
0: 이 기타 연주를 거장 이병우 씨가 있습니다.
1: 네,
0: 이병우 씨와 같이 합작해서 발표한 앨범이거든요.
1: 와.
0: 그래서 이 클래식 기타 선율에 네. 양희은 씨의 목소리가 얹히면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음악적인 풍경을 완성했다라고
1: 네.
0: 할 수 있겠는데 양희은 씨의 어떤 이 아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사실 이별한 뒤에
1: 네.
0: 노래잖아요.
1: 그렇죠.
0: 이별한 뒤에 정말 목 놓아 울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끝끝내 그 담담한 톤이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남는 이별 뒤에 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1: 담담하게.
0: 그 이별을 어떻게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의 가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열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어떤 절제된 시각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1: 네.
0: 딱 이거잖아요.

0: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쓸쓸해요. 와 지금 바람이 막.
1: 이게 뭔가 함정 같은데.
0: 아니 진짜 가을에 막 찬바람 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듣는 듯한.
1: 그 다음에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이런 식의 아주 운두 정말 인상적인 것 같고요.
0: 네.
1: 참 쓸쓸한 일인 것 같다.
0: 아.
1: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에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정말 펑펑 눈물을 쏟아내야 되는데
0: 네.
1: 그러지 않아서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남았던.

0: 네, 그런 어떤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그리고 또 양희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1: 네.
0: 또 이병우 씨의 진짜 대가다운 클래식 기타 연주가 마음속을 잔잔하게 흐르는 네,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양희은 씨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 담담한 톤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쓸쓸해지네요.
1: 이 곡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곡 중에 정말 많은 곡들이 커버, 즉 리메이크 곡이다.
0: 네.
1: 원곡이라고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다. 정말 많은 곡들을 우리가 커버인데 원곡으로 알고 있다.
0: 네.
1: 리메이크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아, 이 노래는 진짜 커버하고 리메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0: 아하.
1: 이 원곡의

0: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이번에도 약간 좀 가을, 가을의 어떤 쓸쓸함. 어. 아, 그러면서도 이 가을에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뭔가 정다운 불빛이 또 비치고. 네. 그래서 그 불빛이 정답긴 한데 나 자신은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약간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감정을 담아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예, 조동진. 예, 세상을 떠나신 지 좀 된 대한민국 포크 음악계의 거장이죠. 예, 언더그라운드 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0: 네.
1: 조동진 씨의 나뭇잎 사이로 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진짜 딱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계절의 변화 이런 속에서 약간은 좀 고독해지고 조금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0: 네.
1: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곡. 그러면서도 저런 어떤 따뜻한 불빛에 위로받고 네. 그렇지 그럴 때 있잖아요. 걷다가 제가 가끔씩 느끼는 건데 산책할 때 제가 산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 구경입니다.
0: 네. 네.
1: 사람 구경. 슬쩍슬쩍 슬쩍 보는 거예요.
0: 네.
1: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다가 산책을 하다가 뭐 이렇게 술집 같은 데라고 쳐요. 아, 아니 다 보여요. 그럼 그 술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쫙 이렇게 구경하면서 제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럴 때 뭔가 다들 그냥 열심히 잘 즐겁게 나와 똑같이 살고 있구나. 거기에서 받는 위로 같은 게 있어요.
0: 네.
1: 에, 그런 어떤 위로를 전해주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 구경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몰래 저기서는 또 뭐 저기 또 하이볼이 보이면 하이볼 한 잔 하고 싶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0: 네. 에,
1: 산책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0: 너무
1: 가을에?
0: 좋아해요.
1: 요즘 산책하기 진짜 좋은 계절이죠.
0: 그러니까.
1: 그러다가 또 좀 뛰어요 저는.
0: 저도요. 네.
1: 제 패턴이 이렇습니다.
0: 네.
1: 골목길에선 뛰고요.
0: 오.
1: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걷습니다.
0: 아.
1: 이거를 반복해서 일주일에 3, 4회 1시간씩 합니다.
0: 네. 네.
1: 그게 가을에 하기 제일 좋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네.
1: 여튼 이 곡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크 음악으로 그린 수묵화.
0: 멋지다.
1: 약간 포크 음악으로 그린 수묵화 같은 느낌의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럼 그 수묵화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듣고 올게요.

0: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는 뭔가요?
1: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는요. 영화 러브 액츄얼리 기억나시죠? 네,
0: 그럼요.
1: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곡인데
0: 네.
1: 그 부부 중에 그 사장하고 아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장이 젊은 여자 직원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예, 그 사연 때 그 부인이 슬픔을 감추면서 듣는 노래가 있어요.
0: 아.
1: 옆방에서.
0: 맞아. 예. 예.
1: 그게 바로 조니 미첼의 보스 아이즈 나오거든요. 이 곡이 진짜 뭐 팝 쪽에서는 뭐랄까 시적인 가사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조니 미첼이 어느 날 원래는 1960년에 먼저 발표를 했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솔 벨로의 비애왕 헨더슨이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어요.
0: 네.
1: 그걸 읽다가 바깥에 구름을 바라봤는데 그 구름에 햇살이 비쳤대요.
0: 네.
1: 그러면서 햇살이 비친 쪽과 햇살이 비치지 않은 쪽 이 삶의 양면 보스 아이즈 나우 구름의 양면 여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삶이 이렇게나 바뀌어버렸네. 이겁니다. 예전에는 삶이 이런 줄 알았는데
0: 네.
1: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삶이 이렇더라. 삶에는 양면이 있고 언제나 그 양면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시적인 가사로 풀어낸 곡으로 대표적인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이 곡은 제가 이제 그 제 책에도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곡의 해석을 실었을 정도로 예, 정말 제가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1960년대에 발표한 원곡이 있고요.
0: 네네.
1: Love Actually에 들어있는 버전은 좀 달라요. 그거는 클래식,
0: 예,
1: 그러니까 클래식 현악이랑 같이 해가지고 자기 곡을 다시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그런데 Love Actually에 있는 바로 그 자가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네.
1: 예, 그 곡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 곡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0: 어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따뜻하게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세요. 자,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듣고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MBC 생활정보. 선선한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수치나 화로, 가스난로 등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화로는 텐트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용기는 열원 가까이에 두지 말고 전기제품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캠핑의 시작과 끝은 안전입니다. 불은 밖에서, 환기는 충분히, 불씨는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해 도주했던 20대 사회복무 요원이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 살해와 납치 혐의로 26살 김모 씨를 강원도 양양에서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피신해 있던 친정집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살해한 뒤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두 달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고 김 씨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사건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힘든 이들 삶을 챙기는 것이 국정과 행정,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SNS에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소시민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을 언급한 뒤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 없고 몇만 원 때문에 밥 굶는 사람,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이루려는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개혁의 동지들과 진군하고 있을 뿐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와 국가 정책까지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이재명 대통령 글과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이 비판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가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이대로라면 분리매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이달 초 매출은 목표 대비 30%가량밖에 올리지 못했고 연휴였던 지난 3에서 5일에는 하루 매출이 30억 원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도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령층 고객은 많지만 젊은 세대가 찾아오지 않아서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기업들도 고민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전통시장과 대기업이 협력하고 있죠. 시장 안에 체인점을 열고 내부를 복고풍으로 꾸미는데요. 덕분에 기존 고객은 물론 호기심을 느낀 젊은 세대도 찾아옵니다. 서로의 접점을 찾아 상생하는 전략,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들으면서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젠디, 친구들이랑 여행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쉬다가 문자 남겨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1분 1초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잘 충전하고 돌아갈게요.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신청합니다. 오, 얼마나 즐거우시면 1분 1초가 아깝다,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쵸, 소중한 친구들이랑은 특별한 걸 막 하지 않아도 같이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웃는 그 시간마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평소에 이렇게 각자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시간 맞춰서 함께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모처럼 마음껏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면서도 기쁘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좋은 에너지 충전해서 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캐스커의 스페셜 원 오이 사모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구예찬님이 19개월 동안 일한 식당에서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다니면서 나름 정이 많이 든 곳인데 진짜 끝난 것 같아서 아쉽네요. 빨리 새 직장 잡을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리쌍 정인의 변해가네 신청해 주셨어요. 아 19개월 일하셨군요. 그 시간이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 매일 출근하고 일하면서 또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라서 이렇게 아쉽고 허전한 마음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보낸 시간 또 경험은 고스란히 남으니까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 우리 예찬님에게 딱 맞는 자리가 찾아오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구인님은 안녕하세요. 주말 저녁에 방송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해봅니다. 타샤니의 경고 부탁드립니다. 또 주말에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청곡 이렇게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구인님이 신청해주신 타샤니의 경고, 그 전에 우리 구예찬님 리쌍 정인의 변해가네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지어. Back with a legendary poet, Mr. Kim Kwang-suk.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월요일 출근길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가 27도까지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고요.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충청권에서 밀립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7km 구간,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양평 쪽으로 가는데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1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감곡 구간에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고요. 중부선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남이방향 호법 분기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안현 분기점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밤 오당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891님,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이랑 인천에 가서 데이트하고 왔어요. 요즘 시험만 계속 봐서 힘들었는데 행복한 하루를 보냈네요. 아, 요즘 시험을 많이 보고 계셨나 봐요. 시험 계속 보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소중한 분과 함께 가까운, 아주 멀지 않아도 인천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제대로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가끔 필요하죠. 그래야 다시 공부할 힘도 충전이 되는 거니까. 박현진님, 뱅크의 가을의 전설 신청해요. 요즘 길에 은행이 어찌나 많이 떨어져 있던지 하늘은 엄청 쾌청한데도 은행 밟을까봐 바닥만 보고 걷네요. 아, 저도 그런데.

네, 요즘 진짜 이렇게 은행나무 이렇게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건 너무 예쁜데 걷다 보면 자꾸 발밑을 살피게 되죠.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막그 마치 이리저리 피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냄새도 오래 가니까. 그래도 그것마저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은행이 예쁘게 물드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이 냄새마저도 향기롭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뱅크의 가을의 전설 들으면서 또 가을 분위기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1843님이 신청해주신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뱅크의 가을의 전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291님, 신영원의 개똥벌레, 우리 손녀딸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손녀딸들 사랑해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아, 손녀딸들이 아마 강원도로 여행을 갔나 봐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을 해 주시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듣고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오연재님, 시간이 참 빨라요. 올해도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신청합니다. 젠디도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아, 이용의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이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 가사 때문에 10월에 또 많이 생각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벌써 또 더 쌀쌀해지고 있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10월의 또 가을 날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이 가을날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면서 연재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게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그 전에 신영원의 개똥벌레, 2291님이 우리 손녀딸들을 위해 신청해 주신 노래부터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1696님은 달달한 음식이 먹고 싶어서 점심에 초콜릿을 왕창 사서 먹었더니 아직도 입안이 다네요. 초콜릿은 왜 이리 맛있는지. 아, 알죠, 알죠.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먹고 나면 아쉬워서 두 개, 세 개 먹다 보면 눈앞에 있는 초콜릿을 다 먹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달달한 게 당기는 날은 한두 개로는 부족하죠.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초콜릿보다 과자 같은 거, 감자칩 이런 거 막 한 봉지를 그 자리에서 다 먹고도 아쉬움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들 그런 거니까 뭐 매일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는 것 같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 그냥 입안이 달다, 초콜릿은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지영님도 주말에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주말에 좀 먹었더니 몸이 무겁네요. 그래서 운동하러 왔어요. 가벼운 몸무게를 겨울 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파이팅! 윤건의 가을에 만나 신청곡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는 날이죠. 우리가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으니까 주말에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충전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그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누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서도 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가벼운 몸을 만나겠다 이런 목표 세우신 것 같은데, 확실히 겨울에는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좀 더 힘들어지잖아요. 날씨가 더 추워지다 보니까 추워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길 목표대로, 너무 무리해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꾸준히 즐겁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가을에 만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한글날부터 이어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유롭게 보내시고 주말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들으시면서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가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장이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하고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사흘간 출근한 뒤 증상이 악화돼 지난 2월에 숨졌으며 원장은 교사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당시 사직서를 위조해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청와대가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공여 차량 행렬이 어제 오전 태릉 CC로 들어갔고 오후 4시 49분쯤 나왔다면서 대구 상가 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SNS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대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했듯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윤호중 장관의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검찰에서도 정치적 언행을 일삼아왔던 트러블메이커 임은정 전 검사를 광주 중수청장에 임명한 것은 윤호중 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이 늘릴 발전 설비 규모가 미국의 6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큰손인 시타델은 이 차이가 AI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뛰어난 AI를 개발하는 것만큼 이를 돌릴 전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AI 에이전트의 활용이 늘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도 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생기고 있는 병목,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 메리츠증권 서병수 PB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여러분은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뉴스가 뜨고 있나요? 서로가 보는 뉴스가 점점 달라지는 알고리즘 시대. MBC 라디오가

0: 라디오 시사의 미래를 묻습니다. 김종배, 조승원, 성지영 등 이 시대 최고의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통찰. 2016 MBC 라디오 시사 포럼. 10월 28일 수요일 낮 12시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세요.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AI 인프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서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저는 이제 PB라는 말이 아직 입에 안 붙습니다. 맨날 예. 서병수 위원님 했다가요. 예. 지난 8월 말 방송에서도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의 필수적인 천연가스 회사, 파이프라인 운영 회사 이런 것들 좀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방송에서도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 다뤄주신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부분이 확실히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AI 관련된 되는 분야에 계속 관심 갖고 있고 그 안에서도 지금 세부적으로 두 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이고 다른 하나는 광통신입니다. 근데 뭐 광통신은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니라서 전력 부분과 관련되는 투자와 관련돼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1: 네.
2: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데이터센터 전력과 관련되는 미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센터 전력과 관련되는 주식시장에서 최근 뉴스나 기업 발표자들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들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예.
2: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처음으로 언급할 부분이 지난 9월 24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짓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게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건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 네. 근데 오라클 하면요. 최근 들어서 여러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매출도 물론 어느 정도 올랐지만 이 투자비 부담 때문에 이거 기업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한동안 많이 받았던 회사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뭐 이 오라클을 우리가 주목하고 거나 또 쳐다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2: 최근에 조금 이게 핫 이슈가 됐고요.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AI의 부정적인 그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공매도까지 해서
1: 예.
2: 여러 우려가 있는 회사인데
1: 그렇죠.
2: 이번에 나왔던 뉴스는 오라클이 지난 9월 24일 날 불가항력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불가항력이란 말도 좀 어색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싶었는데 이날 오라클 주가가 장중에 7.66%가 하락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3.47%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네.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일단은 문제가 됐던 프로젝트는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뉴멕시코주에서 2.45기가와트급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로 단일 AI 데이터 센터 중에 현재 건설 중인 것 중에서는 상당히 큰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1: 예.
2: 오픈 AI가 하고 함께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소유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오라클이 여기에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루아울이 주인이고 오라클이 약간은 임차인 이런 식의 형태긴 한데 재밌는 거는 오라클이 임차인이면서도 건설 기간 동안 필요하는 금융비용과 리스료를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완공 이후에는 시장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대 수익을 지급합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이번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임대와 다르게 이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확보 책임이 오라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라클이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금이나 이런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블루아울 캐피탈을 좀 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주피터 프로젝트에서 전력 공급하는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예.
2: 그러면 이제 전력 공급은 오라클의 책임이고 건설 기간 동안의 금융 비용도 오라클의 책임인데 전력 조달이 문제가 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금융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1: 네.
2: 이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원인이 오라클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란 취지로 블루아울 자회사한테 불가항력을 통보한 것이고요.
1: 네.
2: 이런 불가항력은 오라클이 계약을 파기하기보다는 완공 지연으로 대급 지급을 지연을 미룰 때
1: 네.
2: 종종 사용

0: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오라클이 건설 비용과 관련된 금융 비용, 그다음에 리스료도 지급하고 또 임대료도 높은 수준으로 지급을 약속할 만큼 본인들은 이것이 빨리 조기에 완공되는 게 절실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러면서 불강력적인 이유가 아니면 뭐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긴 했나 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지금 가장 결국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력 부분에 대한 어떠한 쇼티지 문제를 좀 더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앞서 제가 8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 발전을 많이 지어서 하게 됩니다. 직접 전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려면 파이프간 회사한테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미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사인 에너지 트랜스포하고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에너지 트랜스포는 여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지었고요.
1: 네.
0: 공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스관이 뉴멕시코주 공공토지를 통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뉴멕시코주 토지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 네.
0: 여기서 지금 두 번 연속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1: 예.
0: 이러면서 이제 공사가 지연이 된 거죠.
1: 예.
0: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가동 시작일이 원래는 2026년 8월 15일 날 할 계획이었는데 2027년 2월 1일로 연기가 됐고요.
1: 네.
0: 이렇게 연기된 날짜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럼 왜 뉴멕시코주는 이걸 반대하냐라고 할 때 이게 결국은 천연가스로 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나오게 되면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고 뉴멕시코주의 수자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미칠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검증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식이 논리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북미에서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네.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1: 네.
0: 근데 이게 또 정치적인 거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데요.
1: 어떻게요?
0: 이번에 이제 10월 3일날 저희 중간 선거 있다는 내용은 아실 테고
1: 예.
0: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만 생각하시는데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뉴멕시코주도 이번에 주지사 선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뉴멕시코주가 현재 민주당 소속 주지사인데 임기 제한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출마는 못 하시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뉴멕시코주가 민주당 성향이 원래 강합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현재 뉴멕시코주 주지사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시는 분과 이제 공화당 소속으로 나오시는 분이 지금 붙었는데 현재 8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9, 공화당이 43으로 앞서 있고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 쪽에서는 민주당 당선 가능성을 거의 96%로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해당 프로젝트는 민주당 주지사가 또 당선이 되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선거 전까지는 선거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슈할 수 있고 이후에도 과연 풀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지 않냐라고 걱정이 크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지난 24일 날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잘하고 있다.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하고 파트너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안심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장중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이미 그때 종가 기준으로도 연초 대비 오라클 주가는 23%나 하락했고 이후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장이 진행됐는데 여전히 좀 오라클 주가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주가가 부진할 만큼 분명한 오라클의 악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뉴멕시코주를 최근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전반적인 승리가 지금 예상되는 분위기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럼 이게 상황이 더욱더 안 좋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0: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오라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는 맞고요.
1: 예.
0: 사실 심지어 또 오라클은 아까 뉴멕시코주뿐만이 아니라 위스콘신주에서도 1.3기가와트 규모의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필요한 고전압 송전선 건설이 취소가 되면서 전력 공급 시점이 28년 또는 29년으로 지연이 됐거든요.
1: 예.
0: 그리고 오라클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거는 이런 노이즈가 오라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데
1: 네.
0: AI 데이터센터 전반에 대한 투자 지연 혹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포함으로 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슈인지는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뭐 아시겠지만 뉴스 뉴스라는 게 한번 알려져서 어떤 일이 안 되는 것과 관련된 뉴스는 말려 알려지니까 과대평가되지만
1: 그렇죠.
0: 순탄하게 진행되는 일은 뉴스 자체가 안 되니까 과소평가되지만

0: 평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라클 주피터 프로젝트 지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 일단 데이터 센터 건설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이슈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이러한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예. 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되는 공급망 쪽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회사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과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좀 앤스로픽보다 최근에 좀 밀리다 보니까 예. 오픈 AI에 지금 사실 몰빵을 한 회사가 미국의 오라클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거든요. 예. 그리고 양사 모두 좀 재무적인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려가 확산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AI 생태계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들이 좀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문제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약한 고리의 일부 이슈가 전체 시스템 문제로 주장하는 건 과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개선이 되면 이런 약한 고리들도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 AI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는 뭐 7월 달에 약간 급락하고 하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저는 하반기 들어서 확신의 강도가 더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걱정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사례를 통해서 구현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뭐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정치인들의 제도적인 어떤 허들 이게 가끔 발목 잡을 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걸 확인을 했고 실제 그것이 오라클은 모르겠지만 소프트뱅크 주가는 요즘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다가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금리 상승까지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데 여전히 이 엄청난 돈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확신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0: 일단 저는 이제 아까 미국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오라클 같은 노이즈가 계속 있지만 네. 심지어 저는 오라클 사례조차도 이게 일시적 지연이지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저만의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게 저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수많은 기업들의 최신 발언들을 계속 체크하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들과 관련되는 수많은 기업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업종도 늘어나고 있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와 관련돼서도 지난 제가 8월 말에 에너지 트랜스포가 8월 4일 날 실적 발표했던 발언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가 일부 시장의 인허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트랜스포는 현장에서 수요 둔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뭐 두 달 벌써 지난 거고 또 선거 앞두고 부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이제 관련 자료들을 최근에 체크해 봤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회사가 있어요. 다이콤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 CEO가 9월 24일 날 컨퍼런스에서도 앞에 한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는 거기 CEO께서는 데이터 센터 반대와 관련되는 공사 지연 영향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라토리움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인허가 전 단계라서 실질적인 영향은 더욱더 없다. 그리고 2028년까지 업계 전반에 인력과 자재 병목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인력 확보 M&A 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2028년이면 내후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지금 공사 현장에 있으신 분이 사람이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금 미리 사람을 뽑아둘 정도로 상황이 핫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에너지 트랜스퍼하고 비슷한 회사 중에 하나가 킨더모건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가 지금 9월 30일 울프 리서치라는 증권사가 주관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발언한 내용이 CFO 거기 부사장 겸 CFO께서 참여하셔서 발언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분이 하신 말은 지금은 천연가스와 가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수십 년 내 최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개발 유예와 지연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유틸리티들과의 파이프 계약이 중단되는 일은 일은 없었다. 특정 프로젝트 한두 개가 연기되더라도 전력망 전체 발전 설비 증설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물론 이게 한

0: 자기 일부 기업들의 자신들의 홍보하는 얘기니까 네. 자신들이 과대평가하는 건가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들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또 미국의 IR이라고 하는 거는 나 CEO들의 발언은 무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지멘스가 9월 30일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데이터 센터 건립하기 위한 뭐 천연가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소소하게 조금 지연이나 차질이 있는 건 있지만 나머지가 수월하게 진행만 돼도 이들 회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보다 훨씬 웃도는 성과를 내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느냐. 본인들이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0: 맞습니다.
1: 마지막에 이제 지멘스 에너지 말씀 주셨는데 유럽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0: 그러니까 지멘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분야에 대해서 수요 증가를 누구보다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주 9월 30일 2026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전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 콜 대본을 전부 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회사 측은 110에서 120기가와트 규모의 기존 가스터빈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10에서 20기가와트가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가스터빈 같은 그런 큰 시장 에서 신규로 10에서 20%급이 새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거든요.
1: 네.
0: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발전소 연결과 관련돼서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대형 변압기 등 핵심 전력 인프라 기기 수요가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현재까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지연과 취소는 없었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지멘스 같은 회사는 또 유럽 기업이고
1: 네.
0: 상당히 보수적 톤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강하게 발언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멘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제 오라클 프로젝트 오라클의 주피터 프로젝트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기 납품하는 회사가 블룸에너지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회사가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오라클의 이 주피터 프로젝트 이슈가 오라클 개별 이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1: 그 블룸에너지도 AI 시대 때문에 많은 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도 듣긴 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도 이 기업 제품이 들어가긴 하나요?
0: 맞습니다. 블룸에너지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로 전통적인 천연가스 발전기보다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오염 배출도 적어서 최근 AI 데이터 센터 발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1: 네.
0: 오라클과도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라클이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블룸에너지 워런트도 4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원래 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블룸에너지하고 2.45기가와트 연료전지 발전 계약을 하면서 이 거를 쓰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장비 인도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날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날 24일 이후 주가 움직임을 보면 블룸에너지는 오히려 오라클과 다르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이즈가 발생한 다음 날 오라클하고 블룸에너지 양사는 기존 2.45기가와트 연료전지 계약은 전적으로 유효하고 스케줄대로 간다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이날 블룸에너지 주가는 8.2%나 급등을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블룸에너지는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 증권가에서는 블룸에너지의 이 오라클 계약이 특정 프로젝트에 묶이지 않고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계약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다른 프로젝트에도 납품할 수 있고 오라클 이외에 다른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밝혔고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RBC 캐피탈이라든가 제프리스 같은 데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RBC 캐피탈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블룸에너지가 지금 캘리포니아 프리먼트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여기 생산 시설이 기존 16.4만 평방피트인데 최근에 이 기존 시설에 맞먹는 15.8만 평방피트를 추가로 임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생산시설을 거의 지금 2배 이상 늘린 거죠.
1: 네.
0: 그리고 이런 거는 고객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 제프리스 같은 경우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의 개별 노이즈에도 거기에 당사자인 오라클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관련된 되는 여러 기업들이나 주변 기업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저는 노이즈고 오히려 이거는 지금 최근에 북미 데이터 센터

0: 에서 전력 부분에 대한 쇼티지가 심각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시기를 이러한 노이즈가 생기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노이즈까지 고려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0: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것도 중요한 또 해석이시고 또 우리가 투자에 참조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AI와 같이 맞물려 있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주요한 변화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2: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서병수 PB 모시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특히 AI와 관련된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투자 기회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오라클 사례를 통해서요. 데이터센터 수급의 건설 지연이 단순하게 악재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있고 또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바라보면 될지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0: 예, 일부에서는 이제 데이터센터 전력과 관련되는 기업들의 행보와 그런 발언들 그리고 관련된 뉴스들을 점검을 해봤다면 2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행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메이저 투자자들이 이제 AI에 실제로 얼마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AI 투자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뉴스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대형 투자 회사들이나 심지어 투자 업계들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특히 전력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 한 건만 놓고 보면은 뭐 그 자체가 크지 않거나 단발 뉴스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좀 묶어서 보면 하나의 저는 큰 흐름이 보인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들도 이뤄지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이나 주가가 커지면 또 투자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양쪽 시장의 좀 움직임들을 좀 간단하게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처음으로 체크를 해볼 회사는 브룩필드라는 회사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 네, 사실 에너지 회사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다 생경스러운 회사들이 많아요. 브룩필드 아마 국내 투자자들 저 못지않게 생경스럽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회사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브룩필드라는 회사는 이제 투자 관련된 회사인데요. 일반인들한테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크고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투자하는 분야가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것과 다른 좀 다른 분야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인프라, 재생에너지, 사모펀드, 부동산과 같은 대체 투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한테 많이 안 알려진데 업력은 120년이 됐고요. 운용자산 규모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회사고요.
1: 이게 그냥 에너지를 직접 건립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야에 투자라는 투자회사인 거군요.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체 자산과 관련돼서 펀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펀드로 투자하기도 하고 보험회사나 퇴직연금 같은 이런 데 자산관리 솔루션을 해주는데 대체 예. 자산과 관련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맥컬리 인프라 많이 아시잖아요. 네.

0: 이런 데처럼 그냥 인프라나 에너지 자산을 직접 소유를 하거나 거기에 관련되는 지분을 직접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들이 만든 펀드로 그런 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체 투자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 고객은 아무래도 개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대규모 자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주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룩필드는 여러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대체 투자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주식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룩필드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그와 관련되는 전력 관련되는 인프라에도 당연히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도 결국 이런 대체 투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니 브룩필드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브룩필드는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0: 예, 브룩필드는 아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총 1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AI 인프라 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표명을 했습니다.
1: 네.
0: 이 회사가 본사를 최근에 2024년에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이전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자기 자신들과 파트너사들 보통 이제 이런 펀드를 만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GP나 LP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런 분들과 합쳐서 AI 인프라에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1: 네.
0: 이와 관련되는 계획을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를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그중에 500억 달러는 1차 조성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북미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아이파 파워라는 회사를 3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보랄렉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미 90억 달러에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시켰고요.
1: 예.
0: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블룸 에너지와는 데이터센터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연료전지 공급 파트너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에 기존 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 웨스팅하우스 많이 알려져 있는데
1: 네.
0: 이 회사가 브룩필드의 자회사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여기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가 브룩필드 계열 회사 투자 회사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SMR 개발하고 있고
1: 네.
0: 이 SMR이 차세대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처럼 브룩필드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데 그 안에서 에너지 분야가 가장 큰 병목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룩필드의 글로벌 AI 인프라 총괄하시는 사킨데르 라시드라는 분이 최근 발언한 거를 한번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분은 현재 AI 가치 사슬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병목 구간이다. 그리고 미국 전력망이 제공할 수 있는 용량과 데이터 센터에서의 요구량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있고 이것들이 지금 전력 인프라 거래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1: 네. 브룩필드라는 회사는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돼서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회사라고 분류를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브룩필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I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브룩필드는 어떤 방향성과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와 관련된 자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0: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이제 지금 AI 업계는 최근에 너무나도 빨리 바뀌니까
1: 그렇죠.
0: 예.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뭐 한 달 이내, 1, 2주 이내 최근 자료에서 계속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브룩필드가 이제 상장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사가 있고 이 상장사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핵심 인프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상장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투자자 데이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 투자자 데이가 최근 9월 30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 안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발언들 중에 좀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1: 네.
0: 몇 개 좀 발췌를 해서 오늘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0: 우선 첫 번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AI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 GPU라든가 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의 필요성, AI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문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용량은 작년에도 20기가와트가 늘었는데 올해도 그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0: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AI 인프라 전체 자본 지출 전망은 기존 7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러니까 GPU나 메모리 칩이고 나머지 절반이 그 이외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AI 투자를 관련했을 때 GPU하고 메모리만 생각하지만 그 이외의 전력이라든가 공사나 이 부분도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과거에 CPU 관련된 데이터 센터는 1메가와트당 구축 비용이 10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1메가와트당 5천만 달러로 복잡성과 규모가 동일한 규모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발언을 했고 빅테크와 정부는 전력 데이터 센터 컴퓨팅을 개별 발주하기보다는 하나의 패키징으로 제공을 하는 단일 벤더를 선호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는 향후 10년간 필요한 전력이 100기가와트인데 기존 전력회사의 전력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30기가와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BTM이 확산주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1: 예, 브룩필드가 상장된 사모펀드 회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겠지만 사모펀드 업계에서도 다른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들 회사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상호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0: 저희가 이제 아는 사모펀드 중에 KKR이라고는 이제 또 일반인들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1: 유명하죠.
0: 예, 여기도 지금 최근에 역대 글로벌 인프라 펀드 중에 최대 규모인 190억 달러의 인프라 펀드를 3호로 만들어서 클로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프랑스 전력청의 북미 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 파워 솔루션 북미 법인을 42억 달러에 최근에 인수했고요.
1: 네.
0: 그리고 회사 측은 디지털 인프라와 전력 분야에 총 7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중에 하나로 저희가 많이 알려진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전용 가스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포토맥 에너지 센터라고 하는 가스 발전소를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펜실베니아주 데이터 센터 전용 가스 발전 및 전력망 구축에 25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코어위브와 디지털 리얼리티 같은 회사의 투자를 포함을 해서 전력망 공급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통합하는 거대 디지털 에너지 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에너지 캐피탈 파트너나 뭐 TPG, 라이즈, 클라이메이트 같은 대형 사모펀드 회사들이 최근 AI 인프라 관련돼서 수십억 달러가 넘게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가 되게 약간 쉽게 느껴지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1: 요즘은 단위가 너무 높아서
0: 예,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백억 달러. 근데 이게 지금 단일 회사가 아니라 사모펀드 회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뭐 네. 지금 이런 것들만 대충 해도 수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은 이런 사모펀드들이 이런 AI 데이터센터 전력과 관련돼서 지금 자산들을 엄청나게 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전력 공급망 밸류체인 전반적인 기업들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것도 이러한 투자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0: 이들이 지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분야에 새로운 자금 공급 언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인프라 관련된 막대한 자금 도대체 어떻게 조달해? 우리 보통 빅테크의 FCF만 보지만 예. 꼭 그렇게 아니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이 최근 1년 사이에 갑자기 급격히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 2년 사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이 이제 사모펀드들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이 나오면은 유동화 많이 하잖아요.
1: 네.
0: 보통 부동산 시장도 모기지 MBS 같은 거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유동화에 대한 수요들이나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런 사모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 규모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서 투자 가용 범위가 훨씬 커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모펀드라는 게 또 특성상 외부에 많이 알려질 수가 없는 부분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모펀드가 AI 인프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본인들 비즈니스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그게 회사에 필요한 필수 요소니 투자할 것 같긴 한데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그냥 투자를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 비즈니스 직접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이 AI 인프라 특히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그 공기도 생각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돈을 벌어주는 것도 장기간의 텀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꼴이 되는데 대부분은 묶이더라도 그렇게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

0: 아주 약간 일시적으로 그쪽에 있어서 알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사모펀드 회사들이 대규모 펀드를 만들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받아서 예.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펀드는 뭐 3년, 5년, 7년 한도를 두고 그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예. 뭐 저희 같은 경우 MBK 파트너스 같은 데들이 보통 이렇게 뭐 5년 만기로 회사에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한 다음에 특정 대규모 프로젝트, 이거는 상장 자산이나 유동화되기 어려운 자산이니까 장기간 하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수하는 형태로 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했다가 이게 뭐 유동화가 어려운 주식 자산이니까 묶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한테는 안 맡기겠죠.
1: 그렇겠죠.
0: 평판이 충분히 검증된 데들만 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기관 투자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거대 자금들한테 보험사나 받을 때는 평판이 일정 수준 이하인 데는 아예 접근도 불가능하겠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얘들이 펀드 만든다고 아무나 돈을 대주진 않을 거고요.
1: 그렇겠죠.
0: 그리고 이들도 만들고 난 다음에는 3년 5년간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꺾어지거나 망가지면은 네. 본인들의 평판과 타격이 엄청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어떻게 책임지냐 소송 같은 것도 있지만 아, 이놈의 새끼들은 투자 못하네. 그럼 너희들한테는 이제 돈 안 맡겨.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런.
1: 업계에서 매장당한다
0: 그렇죠.
1: 이거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3년, 5년 장기적인 그 펀드가 보통 3년에서 7년씩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이상도 가긴 하는데 최소 수년 이상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도 충분히 계산과 견적이 나올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금융기법도 들어가지만 적어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3년, 5년, 7년 이상이 됐을 때 충분히 같이 상승한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네. 이 시장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런 게 커진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일부를 이제 소매시장으로 유동화하는 단계로까지 네. 가는 거죠.
1: 아.
0: 그런데 지금 이제 유동화 단계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런 투자자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AI 데이터 센터 이거 뭐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GPU 2년, 3년 만에 없어지고 수요 끝나고 그럼 3년 뒤에 나는 모르겠고 내가 뭐 이걸로 내가 따블따블 버는 거 아닌데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그런 수요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안정적이지만 확실한 수요를
1: 예.
0: 원하는데 그러한 확실성에 대한 자신이 들었으니까 들어온 거고 이게 한두 기업이 아니라 지금 여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1: 예.
0: 이들이 판단을 하기에 적어도 AI 데이터 센터는 3에서 5년 이상 정도 확실성의 정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좀 이제 사모펀드가 투자한다는 거 유동화한다는 게 어떤 수순과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이런 사모펀드들이 여러 회사들이 AI 전력 인프라에 지금 직접 투자하고 그 분위기도 확산되는 걸 저도 지금 설명 듣고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상장 주식 시장에서는 AI 전력 분야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관련되는 종목들이나 움직임들은 최근에 보시면 어차피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주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 미국 내에서의 좀 큰 기관 투자자나 유명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런 투자자들의 공시는 이제 분기 단위로 나옵니다.
1: 네.
0: 조금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2분기 말 자료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2분기 말 자료 중에 좀 유명 투자자분들 중에 인상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좀 시간은 좀 어느 정도 지났긴 했지만 경향성 측면에서는 파악할 수 있어서 몇 개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저희가 이제 뭐 유명 투자자 중에 피터 틸이라는 분
1: 유명하죠.
0: 예, 연체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뭐 이분은 지금 아주 작은 개인 회사 하나 투자 회사 운영합니다. 물론 개인 회사라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보다 크지만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억 달러 이상은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자 중에 미국 자산이나 주식에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면은 분기마다 공시하는 게 의무화돼 있고
1: 네.
0: 이제 피터 틸도 이제 자기 개인 회사 중에 하나가 공시한 게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4억 1,800만 달러 뭐 전체 자산에서는 매우 적지만 이 정도의 자산을 에너지 공급망 쪽에 지금 최근에 투자한 신규 공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투자한 내역들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전력회사가 한 군데만 있지만 미국에는 지역마다 전력회사들이 여럿 있고 그중에 이제 큰 전력회사 전력 생산하고 소매 공급하는 회사가 비스트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AI 시대에도 전력 공급 관련돼서 되게 핫.

0: 시작했는데 비스트라라는 회사에 좀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하셨고요. 그리고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X에너지 쪽에도 좀 지분을 좀 태우셨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력에 관련돼서 이제 전력망에 집중하는 유틸리티 회사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별로 이제 보면은 미시건이나 오하이오 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인 AEP, FE, DTE, CM S 이런 회사들에도 한 10%씩 전체 네. 포트에 10%씩 투자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투자의 아이디어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주로 버지니아주에 많이 있거든요.
1: 그랬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지니아주도 땅값도 비싸고 전기 공급과 관련돼서 노이즈도 많고 힘들다 보니까
1: 아.
0: 이게 지금 확산이 돼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
1: 네.
0: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들 짓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약간 오지 지역이라고 하는
1: 예.
0: 웨스콘시라든가 혹은 땅값이 싼 뭐 미시건, 오하이오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1: 네.
0: 그렇다 보면 그쪽과 관련돼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력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블따따블 큰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과 관련되는 전력회사들
1: 예.
0: 그 전력망 공급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전력망이나 전력회사는 되게 고루한 유틸리티 회사 생각인데
1: 예.
0: 이런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센터 옮기면 수혜를 볼 거로 생각을 하고 배팅을
1: 네.
0: 하신 걸로 해석이 됩니다.
1: 아 저는 미시간이나 이쪽으로 가길래 약간 추운 지역 오데오 근처로 간 게 또 전기 아끼려고. 뭐
0: 그런 것도 영향도 좀 일부는 있을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땅값도 싼데도 찾다
0: 그렇죠.
1: 보니까
0: 예.
1: 그렇게 됐군요. 자, 그럼 또 다른 투자의 거장의 포트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한번 방문하셔서 이슈가 됐던 드래켄밀러라고 하는 스탠리 드래켄밀러라는
1: 네.
0: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운영을 했던 퀀텀 펀드의 또 핵심 매니저로서 그때 이제 영국의 파운드와 공격에 주도를 했던 어떻게 보면 해치펀드 시대의 전성기를 이뤘던 펀드 매니저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뭐 현역에서 은퇴했으니까 끝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게
1: 네.
0: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분 네, 스승이고요.
1: 네.
0: 그리고 캐비너시 연준 의장도 예전에 보수로 이분을 모셨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재계 네트워크가 강하신 분이고
1: 예.
0: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다면 이제 나는 이제 사람들 돈은 안 맞고 개인 돈만 운영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패밀리 오피스가 좀 규모가 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1억 달러 이상 투자라니까 공시 대상이 돼서 이분의 패밀리 오피스의 2분기 실적 자료가 포트 내용이 나왔는데 이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개별 종목을 이렇게 액티브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매크로나 전략 보시고 어떤 산업이나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브로드컴 같은 일부 AI 관련 종목들은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1: 네.
0: 그 전에 엔비디아도 먼저 파셨고요.
1: 그런데 네.
0: 최근에 이제 포트를 그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력 건설, 인프라 관련되는 실무 병목 구간에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 내역을 보면은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석유 가스 기업 중에 하나인 YPF라는 회사와
1: 네.
0: 멕시코에 있는 비스타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으로 놓고 보면은 플로르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런 대형 발전소 건설 설계와 관련되는 EPC 관련되는 회사인데 여기 투자를 하셨고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는 에퀴닉스에도 편입을 하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폰드 중에는 뭐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렇게 규모가 이분 기준으로는 크지는 않은데
1: 네.
0: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투자를 하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 네 곳이 이제 비트비어, 허팔, 라이언 플래닛 그리고 아이랜 회사인데 우리가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이 비트코인 했는데 이분은 사실 과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다.
1: 예.
0: 최근에는 뭐 중립 정도로 하긴 했는데 이분이 투자한 아이디어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보여집니다.
1: 아, 어차피 비트코인 채굴할 때나 AI 뭐 데이터 센터 구현할 때 그 같은 인프라니까요.
0: 그렇죠.
1: 아.
0: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상당수들이 AI 인프라 대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는 부지라든가 전력 접속권이라든가 변압기나 배전 냉각시설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 아이레니아는 회사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AI 인프라 회사로 바뀌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지금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얘기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0: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그러면 LLM 서비스를 했던 빅테크 기업들만 생각하면 모두 몇 개 안 되는 회사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투자의 대가들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후보군이 많으니 한번 이 AI 데이터 전력과 인프라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증시에서 아직까지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버블 혹은 최근에 금리 오르니까 이거 건설 제대로 되겠냐 이런 네. 우려는 큰데 제가 보는 기업 현장에서의 느낌은 AI의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기업들이 일부 AI와 연관되어 있는 뭐 GPU나 몇몇 회사들만이 아니라 업종과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회사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같은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발언하는 발언들이 점점 강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LLM 이나 빅테크만 보지만 전력 공급이 굉장히 큰 병목이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에너지 같은 연료전지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 그리고 건설, 사모펀드처럼 과거의 AI 데이터센터 전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걸로 상관됐던 기업들도 지금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기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만 광통신이나 전력반도체 같은 분야도 결국은 AI 데이터센터 내 전력 병목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성장 여력이 있어서 부각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AI 성장으로 인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AI 산업이 좀 더 확신이 커지고 있다는 걸 믿는 동시에 투자에 대해서도 좀 더 범위를 좀 더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0: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모르는 거 많이 배웠네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서병수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0: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해 도주했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 살해와 납치 혐의로 26살 김모 씨를 강원도 양양에서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피신해 있던 친정집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살해한 뒤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두 달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고 김 씨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사건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쯤 생후 2개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40대 친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기 몸에서 멍 등 외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병원에 있던 친부가 아기 사망 판정 뒤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지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별개로 확보한 진술 등은 증거로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는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증거로 삼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아동 진술이 일관되고 1심이 녹음 파일에 의존해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피고인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뜻하는 눈썰미. 눈썰미는 흔히 쓰이는 말인데요. 귀썰미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귀썰미는 한 번만 들어도 잊지 않는 재주를 뜻해 그 아이는 귀썰미가 있어서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흥얼거릴 수 있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썰미도 있을까요? 네, 입썰미는 없고 말을 잘하는 슬기와 능력을 뜻하는 우리말 말재주가 있네요.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이 노래는 원래 캐나다의 가수 에이브릴 라빈이 본인의 앨범에 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만 유독 앨범 흐름과 잘 맞지 않았고요. 공동 작곡가들과의 논의 끝에 켈리 클락슨에게 주기로 했죠. 켈리 클락슨은 당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1에서 우승하고 나서 바로 발표했던 1집의 화제성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켈리 클락슨이 생각하기엔 이 노래가 바로 전작의 흐름을 끊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앨범의 첫 곡에 넣었고요. 동시에 앨범 제목도 노래 제목과 똑같이 만들어서 이 노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0: 10월 11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켈리 클락슨, 브레이크어웨이였어요. 에이브릴 라빈이 공동작곡가로 참여를 했고 원래는 본인 앨범에 넣으려고 했는데 앨범 흐름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켈리 클락슨에게 주게 되었다는 노래. 그런데 나중에 에이브릴 라빈이 켈리 클락슨이 부른 완성곡을 듣고 나서 굉장히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곡의 느낌도 있었겠지만 켈리 클락슨이 부르면서 이제 좀 편곡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본인 스타일대로 다시 소화한 부분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브릴 라빈이 아, 이 곡을 켈리 클락슨에게 주길 너무 잘했다. 예, 너무 좋다라고 극찬을 했었다고 합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다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이상의 인증을 받은 앨범들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에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만 640만 장 이상 판매됐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2집 2004년 앨범 Breakaway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앨범과 같은 제목의 노래이자 앨범의 첫 곡이 오늘 처음 들으신 Breakaway였죠. 자, 이렇게 특집을 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다 잘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앨범에서 켈리 클락슨 어떤 노래들을 불렀는지 계속해서 이어가보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6: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2: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켈리 클락슨의 2004년 2집 앨범 브레이크어웨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 이 앨범의 2번 트랙이자 또 브레이크어웨이와 더불어서 이 앨범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노래죠. Since You've Been Gone 들으셨고요. 이어진 노래 Behind These Hazel Eyes였습니다. 이 앨범이 2004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켈리 클락슨이 198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앨범이 나왔을 때가 22살. 그래서 그런지 이 앨범 나왔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오랜만에 켈리 클락슨의 이때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앳된 느낌이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20대 초반에 그 짱짱하면서 앳되면서도 뭔가 청춘스러운 그런 음색과 그런 톤이 이 노래 안에 다 배어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예전 음반을 꺼내보는 재미가 또 그런 데에도 있는 거죠. 지금은 켈리 클락슨은 약간 디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워낙 원래 노래도 잘했는데 그렇지만 뭔가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음악을 소화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이때는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이 강했었네요. 자, 그리고 이 앨범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발라드가 있죠. 지금도 켈리 클락슨 하면은 많은 분들이 특히 라디오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음악이에요. 이 앨범의 4번 트랙에 있습니다. Because of You. 그리고 이어지는 Gone, 5번 트랙에 있는 노래까지 두 곡 함께 들을게요.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켈리 클락슨의 2004년 앨범 2집 브레이크어웨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6번 트랙이었어요. Addicted 함께 들으셨고요. 켈리 클락슨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 우승자로 정말 크게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메리칸 아이돌이 굉장히 많은 시즌을 거듭했는데 그래도 그 아메리칸 아이돌을 상징하는 인물 하면 좀 켈리 클락슨 같은 느낌이 있고 아메리칸 아이돌에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를 했었던 사이먼 코엘이라는 심사위원도 그 어떤 우승자도 켈리 클락슨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유행을 견인했었던 사람이자 본인이 또 곧 아이콘이 됐었던 사람이 켈리 클락슨이었는데요. 그런데 켈리 클락슨이 데뷔하기까지 꽤 힘들었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텍사스주의 굉장히 작은 마을에 살았었대요. 그리고 특별히 막 음악적인 집안에서 자라지도 않아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그때 학교의 합창단 선생님이 야, 너 노래를 꽤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제야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가? 나 노래에 소질이 있나? 좀 연습해볼까? 하다가 자기가 살던 그 지역 내에 한 콘테스트에서 좀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러면서 아, 너 노래를 좀 하나 보다.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음악을 하려고 팝스타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이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한번 실패를 맛본 적이 있었고 그래도 내가 이 작은 마을에 있어서는 가수가 될 수 없겠다 싶어서 일단 헐리우드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디션도 보고 막 작곡가들도 만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잘 풀리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가수가 되겠다고 막 오디션 보고 이러던 상황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에 와가지고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극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TV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막 출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회가 오겠거니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대요. 그렇게 막막하게 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 아메리칸 아이돌 참가 신청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팝스타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켈리 클락슨이 되게 의욕이 없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옆에서 계속 부추겨서 그래, 뭐 어차피 떨어질 거 한번 해보고 떨어지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참가 신청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랬는데 이게 웬걸?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너무나도 순탄하게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10명의 본선 진출자 명단에 들어가고 2명만 살아남는 최종 결선에도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 켈리 클락슨하고 마지막에 결승전에 올랐던 가수가 저스틴 구아린이었는데 이때 1대1 경합에서 58%의 지지도로 켈리 클락슨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 레코드 사하고 1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바로 체결을 하고 나서요. 그 우승 무대에서 불렀었던 A Moment Like This가 바로 1집에 들어가고 뭐 그냥 스타덤에 올라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예, 이 아메리칸 아이돌의 일종의 버프를 받으면서 1집이 2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켈리 클락슨이 슈퍼스타로 떠올랐는데 이런 경우에 2집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마련이에요. 1집은 뭐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힘을 얻어가지고 잘 됐다고 치더라도 2집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본인의 음악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이 앨범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이 앨범도 굉장히 잘 됐다는 거. 그리고 첫 앨범에 비해서 켈리 클락슨이 락 쪽으로 조금 더 장르적인 스타일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것도 사람들한테 너무 잘 들렸고 그리고 켈리 클락슨하고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2집,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앨범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켈리 클락슨이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과연 나는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 앨범에서 7번, 8번, 9번 트랙 세 곡 연이어서 들어볼게요. Where is your heart? 그리고 Walk away. 여기에 You found me까지 이어가겠습니다.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켈리 클락슨, I Hate Myself for Losing You 였습니다. 오늘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켈리 클락슨의 2004년 앨범, 2집 Breakaway를 들어봤는데요. 이 앨범이 총 12트랙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트랙은 1집에 있었던 노래 Beautiful Digester의 라이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2집을 위한 스튜디오 녹음 버전의 음악은 이제 11번째 트랙이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1번 트랙에 있는 노래가 이 곡입니다. 켈리 클락슨, Hear Me.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4: 기가 막힙니다!
5: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갓난아이의 엉치뼈 부위에 있는 푸르스름한 점, 몽고반점이죠. 모든 인종에서 관찰되는 건 아니고 아동기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라는 표현은 실제 몽골에서는 나쁘게 들리기도 해서 몽골 반점으로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에스키모 대신 이누이트로 쓰는 것과 비슷한데요. 많은 곳에서 몽고와 몽골이 병용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의사를 존중해 몽골로 쓰는 게 좋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추가 공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국제공항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우리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서도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반발과 야당의 맹공이 맞물리며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세 번이나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 있는 국제공항이 친이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1: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사우디 전역에 출국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내부가 마비규환에 휩싸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이번 공항 폭격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 8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일부는 중상이라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걸프 국가에서 발생한 군사적 타격 가운데 인명 피해 규모가 가장 큽니다. 불과 하루 만에 같은 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 리야드 중심부와 북부 도심에서도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최소 두 차례 감지됐습니다. 후티는 성명을 통해 사우디의 침략에 대응해 하루 동안 탄도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네 차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폭격은 물론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대형 화재를 일으키고 집결한 사우디군을 정밀 타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티와의 난타전으로 사우디의 국가적인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악화일로 중동 정세 속에 미국인 사망자까지 나오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방금 이번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 우리 외교부는 어제 오후 10시부로 사우디 여행 경보를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우디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하고 예정된 여행은 취소, 연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지만 정작 당사국들이 공식 입장을 확인

0: 하지 않거나 여전히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SNS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휴전이 지금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모두 합의했다며 합의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중단 범위나 휴전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에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러시아에 대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정유시설만큼은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발표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 듣는 소식이라면서도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새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압박한 데 대해서는 지도자를 뽑는 건 자국민의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60일간 전면 휴전에 동의한다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3월에도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공격이 이어지며 합의 위반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먼저 나섰지만 러시아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0: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감찰을 지시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옮겨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SNS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을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보에 기강을 세우는 건 역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 직후부터 검찰 제19 감싸기에 나섰던 인물이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자들과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를 받은 정진웅 검사의 기소를 승인하고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 감찰 담당자의 직무유기 수사 요청도 묵살했다는 겁니다.
4: 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이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2021년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임 청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사법검찰개혁 청사진을 그렸지만 그 일환으로 생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다 두 정부에서 모두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다면서도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 슬픈 일은 아니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다른 정권에서도 검찰 내부 비판으로 징계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0: 이 같은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하는 글을 쓴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권 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병천 기자입니다.
5: 지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 특정인을 언급한 글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는데 이틀 뒤 행안부는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당내 반대파들을 겨눈 듯한 이 대통령의 글은 어제도 올라왔습니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0: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다거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한다고 적은 겁니다. 경기도의 비상재정을 선포한 뒤 복지 지원 사업 등을 줄인 추미애 경기지사를 지칭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김지용 후보자 반대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 세력이 부활, 집권한다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추지사의 미래도 있다고 조언하는 등 당내에서도 반대파를 향한 자중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검증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묻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검증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언론이나 SNS 등등을 통해서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0: 그러나 내부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건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김지용 후보자의 검찰 당시 행적을 거듭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갈등 봉합과 새 형사사법기관 안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파들도 원칙론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대홍수로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네팔에서 약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돌발 홍수가 발생해서 최소 5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네팔 중부 간다키주 고르카 지역을 흐르는 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8.4m 급상승하는 등 강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강을 따라 급류가 주변 지역을 덮치면서 주민 5명이 실종됐고 주택 10여 채 등이 유실됐으며 다리와 통신탑, 전신주,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장비 등이 부서졌습니다.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러시아의 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망이 보고된 뒤 일주일이 넘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원인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사망한 시베리아 극동 패스트 연구소 연구원의 공식 사인은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입니다. 이 숨진 연구원은 패스트균 등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업무를 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사체에서 위험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고 패스트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전과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던 박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자신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윤호중 장관의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감찰 지시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검찰에서도 정치적인 언행을 일삼아왔던 트러블메이커 임은정 전 검사를 광주 중수청장에 임명한 것은 윤호중 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조국혁신당은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제주 일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0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0: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3: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2: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4: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2: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요즘은 민원 때문에 소음이 많아서 운동회가 생략이 되거나 작게 치러지곤 하는데요.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천군 백군으로 나뉘어서 박 터트리기를 하는 풍경이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집에서 하나씩 만들어왔던 콩주머니를 던져서 박을 향해서 던지던 그 게임. 민원 대신에 추억에 잠겨 한참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릴 적 시작이 나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아이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운동회를 열어준 교장 선생님 덕분이다. 이런 따뜻한 댓글을 드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인데 조금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하네요. 뛰어놀 시간도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훗날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 하나 꼭 선물해 주고 싶은 아침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0도, 부산 21도, 대구 20도고요. 대전 21도, 광주 21도, 강릉은 18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낮 기온이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호남과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부터는 다시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2: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중하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있던 66명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는데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어제 오전 현장 감식을 벌였고 천장 일부가 먼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자는 천장 마감재를 지탱하던 와이어 등 구조물이 노후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감식 결과와 현장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를 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양양군에서 긴급 체포했는데요.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가 머무르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강원도 방면으로 도주하던 A씨는 범행 7시간 만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는데요. A씨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접근 금지 조치 중이었다가 조치가 종료되었고 이에 접근 금지 재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됐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40대 친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전 오산시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에 숨졌는데요. 의료진과 경찰은 시신 곳곳에 멍 자국 등 외상 흔적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아기의 사망 이후 40대 친부가 휴대전화로 당일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 분량을 원격 삭제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시신의 외상과 친부의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원에 있던 친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등 몰래 녹음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 인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른 학생 앞에서 9살 학생을 지속적으로 꾸짖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한 녹취는 증거에서 제외됐으나 같은 반 아이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에 아동학대 유죄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외적 녹음 증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원단체들은 비밀 녹음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하는데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고 이에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 계약이 논란이라고요.
12: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에 대량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를 했습니다.
0: 러시아산 원유를
12: 맞습니다.
0: 경유인데 네. 미국에 공급한다.
12: 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를 사주는 거죠.
0: 네.
1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즉각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 톤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 톤을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네.
12: 이후에 미국 재무부도 러시아산 경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가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12: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미국이 먼저 나서서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주겠다고 나선 거죠.
0: 네.
12: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0: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면서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건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국 안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일단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경유 거래와 관련해서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고 악마와 거래했다. 우크라이나인을 겨냥한 학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내놨습니다.
1: 네.
0: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거래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흥미로운 건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전 하원 의원은 푸틴에게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공화당 의원도 고유가 문제 해결은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확보에 있다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대신에 알래스카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0: 공화당 하원 의원 내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하원 포결을 강행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폭탄 발언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0: 네,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장기화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1: 네.
0: 그러면서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했다. 나는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고 제안한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서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 예.
0: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요청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면전에서 우크라이나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 라면서 핀잔을 준 적도 있고요.
1: 네.
0: 또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게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0: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던 것도 끊을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한 상태고 오늘 새벽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60일간 완전히 휴전하면 대선은 치르겠다라고 밝혔는데
1: 예.
0: 이 부분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들여오고 또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 때문에 고물가, 고유가로 지금 지지율을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1: 네.
0: 이걸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선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경유 가격이 이란 전쟁 시작 전보다 70% 정도 급등을 한 상태고요. 이것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지자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겠죠. 현재 이 중간선거 관련된 캠페인 현장 영상을 보시면
1: 네.
0: 과거에는 공화당 관련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현재는 계속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만큼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거래는 고유가에 따른 민심 악화도 수습하고 또 에너지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떨어질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0: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거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으로 전 세계 경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1: 네.
0: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며 일축했고요. 러시아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참. 어쨌든 민심을 위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중동 상황도 좀 살펴보면요. 예멘의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공습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0: 네.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공격하면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1: 네.
0: 지난 2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걸프 아랍 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중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사망자는 사우디인 4명 그리고 방글라데시인 2명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수단 여러 국토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는 미국인 한 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습을 받은 공항은 운영을 잠정 중단했는데 문제는 후티 공격이 사우디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 사우디 동부 지역의 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졌고요. 중부 지역에서도 후티가 쏜 탄도미사일이 요격이 됐고 지난 새벽에는 이 12명이 사망한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다시 한번 공격을 받으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 쪽 반응은 나왔습니까?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재개와 더불어서 후티 반군을 막기 위한 사우디의 작전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미국인이 또 사망하기도 했고 후티 반군의 공격 범위가 넓어지고 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사우디를 겨냥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동참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1: 네.
0: 미군이 사우디와 후티의 충돌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의 대리 세력이죠. 이라크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저항의 축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 이러면은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는
0: 그렇죠.
1: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노벨평화상을 못 받아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자 내가 8개의 전쟁을 끝냈다라고 주장하면서 맹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 작년에도 화가 많이 났었고.
0: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정말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안 됐는데 예. 올해도 역시나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1: 그러네요.
0: 지난 주말에 노벨평화상이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돌아갔고 수상자는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1: 아, 수상자까지도 깎아내렸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하나당 총 8개의 노벨상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 예.
0: 본인을 수상자로 선택하지 않은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도 막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1: 네.
0: 한국, 북한의 전쟁, 북한과 일본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본인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종결시켰다고 주장하는 8개 분쟁을 보면
1: 예.
0: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콩고, 르완다. 또 코소보와 세르비아 이런 분쟁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올해 초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이 참수 작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선제 공격을 시작했던 이란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격화한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분쟁을 생각하면
1: 네.
0: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1: 네, 실상 그래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의 불발이 국제형사재판소 ICC한테까지 튀었습니다.
0: 왜냐하면 노벨평화상의 그 수상자가
1: 네.
0: ICC 초대 재판관과 유엔인권 최고대표로 지낸 나비 필라이 ICC 임시재판관이거든요.
1: 예.
0: 올해 82세 된 이 재판관인데 ICC가 이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같은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고요.
1: 네.
0: 한국도 당사국입니다.
1: 예.
0: 그런데 미국은 이 ICC가 미군을 전쟁 범죄로 처벌하려고 한다면서 가입을 애초에 안 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 영장을 발부한 후부터는
1: 네.
0: 이 ICC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 네.
0: 이번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ICC 추가 제재를 단행했을 정도로 뒤끝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1: 네.
0: 미국의 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됐고 심지어 동맹국들한테도 ICC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 노벨 평화상을 뺏겨서 이런 뒤끝을 보여주는 건가요?
0: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한테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1: 그럼 동맹국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일단 유럽은 미국의 ICC 제재를 우려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일본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데요.
1: 네.
0: 지난 주말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ICC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왜냐하면 일본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ICC 소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문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서울신문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 의회, 목포무안 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 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 정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군요.
4: 네, 대통령은 10일 밤 SNS에 이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이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3: 네.
4: 특히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고도 했는데요. 첫 대선 출마 때부터 국민 곁에 있겠다고 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 네.
4: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검찰개혁, 우크라이나 문제 또 부동산 정책까지 뭐 대부분의 현안들에 대통령이 직접 다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해 설명을 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가볍고 또 너무 좀 자주다 이런 비판이 있고 있는데요.
3: 네.
4: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 이 대통령이 개별 이용자와 직접 설전을 벌이는 방식은 메시지의 무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3: 네.
4: 대통령은 이런 직접 소통 자체를 자신의 정치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3: 네. 그런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또 논란이 불거졌죠.
4: 네. 직접 악성 댓글 계정을 차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3: 네.
4: 이 박원순 전 시장과의 일화를 대통령이 꺼낸 건데요. 박 전 시장에 대해서 뛰어난 아이디어맨, 또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 네.
4: 과거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났을 때 박 전 시장이 폭언과 욕설 때문에 SNS 댓글을 읽기 어렵다라고 토로를 했고 그래서 자신이 폭언, 욕설, 비아냥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조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이나 비판이라고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개성만 차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3: 네.
4: 그러면서 최근 본인이 쓴 이 좌하게, 우아하게가 아니라 좌하게죠.
3: 네.
4: 이 표현도 일베 용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개혁 진영에서 쓰던 언어 유희라면서 과잉 진지도 경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전 시장을 굳이 긍정적으로 소환한 것 자체를 놓고는 야권에서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먼저 한동훈 의원 뭐라고 했나요?
4: 네,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인물.

0: 우리 박원순 전 시장이라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을 긍정적 표현으로 호명한 게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불이 붙은 겁니다.
1: 네.
0: 사실 원 밖에 있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대통령의 공개적 발언으로 그를 미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일에 골프를 쳤다고 또 의혹을 제기했어요.
0: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 10일이었죠.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이 태릉 CC에 있었다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 네.
0: 주 의원은 사고 뒤에도 골프를 계속했다라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면서 당일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또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 군 장병 실종 당시 골프 일정까지 다시 꺼내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1: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같이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긴 했어요.
0: 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10시 16분쯤 발생을 했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뒤 구조 지시를 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1: 네.
0: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았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를 해서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에 구조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의 요지였습니다.
1: 네.
0: 또 주 의원이 주장한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 사용이라든가 골프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확인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계속 공개 비판을 해왔는데 결국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군요.
0: 네, 윤 장관이 어제 SNS에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공직부패와 또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을 수사해야 할 신설기관의 간부가 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김지용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일이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1: 네.
0: 중수청이 지난 2일에 출범한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입니다.
1: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감찰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0: 네, 일단 본인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되어서 안타깝고 서글프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이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감찰과 수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장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거 민원 처리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도 했고 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했는데요. 다만 이번 감찰이 실제로 바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네. 지금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입니다.
1: 네.
0: 감찰 담당관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청장 역시 직무대행체제로 출범을 한 상황인데요.
1: 네.
0: 감찰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임은정 청장보다는 정부 쪽에 무게를 좀 싣고 입장을 전했더라고요.
0: 네. 윤호중 장관의 감찰 지시를 상식적인 조치라는 게 당의 평가였습니다.
1: 예.
0: 조기현 대변인은 중수청장은 임 청장의 상사인데 상사의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하면 되고

0: 검증 전에 언론이나 SNS로 계속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김민석 대표도 앞서서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논란을 이제 제어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조 대변인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에도 검찰 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인선 방침에 힘을 실으면서 범여권 내부 반발을 청문회 안으로 묶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민주당 안의 강경파들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네, 김용민 의원은 어제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네.
0: 대통령이 지난 9일이었죠.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면서
1: 예.
0: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읽히는 메시지였습니다.
1: 김용민 의원을 지목한 건 아니었는데 본인 얘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을까요?
0: 네, 사실 대통령이 뭐 특정하게 누구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1: 예.
0: 대통령의 9일 메시지는 결국 당내 강경파를 향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자
1: 네.
0: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많이 좀 분류가 되는 김용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 겁니다.
1: 네.
0: 김 의원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이 되고 또 수뇌부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한편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최근에 만나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했고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인재를 중수청에 영입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1: 네, 결과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이번 갈등이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0: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1: 네.
0: 검찰 재직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 윤석열 징계와 고발사주 사건의 처리 과정, 또 정치적 중립성 등이 핵심 쟁점인데요. 범여권 안에서도 적격성을 놓고 지금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박주민, 윤건영 의원 등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증인으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후보자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추천자로 지목했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장과 김예원 장외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등이 채택이 됐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임은정 청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전종민 차장이 중수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금 국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통위 해외 국감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좀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0: 네, 정 의원은 당초 이제 외통이 미주반에 편성이 되어서
1: 네.
0: 주미대사관과 주 유엔 대표부 등을 감사할 예정이었는데 출국을 사흘 앞뒀던 지난 8일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계속 심사, 리뷰 상태에 머물렀고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된 건데요.
1: 예.
0: 정 의원은 결국 더 기다릴 수 없다라면서 구주반, 그러니까 유럽 쪽 국감으로 변경을 했고
1: 네.
0: 어제 이 유럽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1: 예.
0: 대신에 미주반은 송석준 외통위원장과 민주당 박성준, 맹성규 의원 또 국민의힘의 고동진, 김건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6명의 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1: 네.
0: 정 의원이 빠지면서 이 국감 여야 구성에 변화가 생겼지만 감사 일정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1: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정청래 의원한테만 비자가 안 나왔는지 확인이 됐을까요?
0: 이게 아직 정확히 구체적인 사유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1: 예.
0: 미국 측에서 개별 비자 심사의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 의원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사실 많이 얘기를 하는 게
1: 예.
0: 1989년 당시
1: 예.
0: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에 정 의원이 참여했던 전력이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이것도 추측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1: 네.
0: 정 의원은 2012년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국감에 참여를 했고
1: 네.
0: 2014년에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0: 2013년 때는 또 이번과 거의 똑같이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그때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국감을 옮긴 전례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이 두 번째군요. 근데 1989년에 있었던 일이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여튼

0: 위한 입국을 거부한 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공개적인 불신의 신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8: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7: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8: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7: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8: 10월 오픈 때 가보자.
7: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9: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0: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어디?
1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하나은행?
11: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3: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곽지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3: 네, 어제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10월 중순 기온으로는 관측일에 가장 더웠던 곳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 기온 서울, 부산, 대구가 27도, 대전, 전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역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로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전남 지역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에는 수도권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낮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함께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많겠고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서는 날이 또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이광희님이 문자 주셨네요. 아침에 뉴스 시작했는데도 어둡네요. 진짜 가을이 왔군요 하셨는데 네, 아침 6, 7시가 그냥 확 어두워졌습니다. 겨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운동회를 안 하는 학교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운동회 때 연필과 공책 봤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청해 주셨네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지면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경쟁 자체를 꺼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뭐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승패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훈련이 아닐까 또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특정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죠. 그렇다면 거리를 걸으면서 흡연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이에 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흡연 규제 정책이 장소를 중심으로 설계돼서 보행 중에 흡연을 단속할 근거는 부족한 거죠. 사실 비흡연자 입장에선 보행 중 흡연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선이 같을 경우 간접 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뒤따라가던 어린이가 불티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 중 흡연, 합리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

0: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 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같은 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아서 불이 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리야드 중심부와 북부 도심에서도 후티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감지되는 등 사우디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후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사우디의 침략에 대응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탄도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네 차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철도가 2007년 개통 이후 첫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우선 열차 정시 운행과 대체 근무 거부 등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 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처우 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파업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등을 안내하는 상담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책 정보, 농지 은행 사업 연계 지원 등입니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같이 밝히고 양측 모두 동의했다면서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에너지 휴전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60일간의 휴전에 동의하면 자국에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 언제 투표할지, 어떻게 할지, 누구를 뽑을지는 우크라이나인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권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전 올해 마술팀 헌드레드 핑거스와 함께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본선, 준준결승에서 결승으로 직행하는 골든버저를 연속으로 받았고 이건 21년 프로그램 역사상 최초였죠. 특히 준준결승 무대에선 탈과 부채, 칼과 불, 종을 보여주며 한국의 전통미를 마술로 표현했는데 한국적인 퍼포먼스로 극찬을 받았다는 점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점화됐는데요. 2부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만나서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엉이 바위를 언급한 이유인데요. 3부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리드 부사님이 JB의 시선집중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내주셨고요. 몽스님도 월요일 시선집중과 시작합니다. 모두 파이팅 이라고 올려주셨고 땅콩빵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래도 배 타고 바다에 나오니 기분은 좋네요. 갑오징어 많이 잡아갈게요 라고 느낌표 4개 찍어주셨습니다.
4: 오, 갑오징어
5: 좋아하세요?
4: 그냥 오징어와 갑오징어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5: 뭐예요?

0: 오징어 중에 갑이 갑오징이라는 거예요.
1: 네.
0: 맛이 갑이다. 네.
1: 진짜예요?
0: 진짜라니까.
1: 아니 그래서 갑오징어냐고요.
0: 그걸 믿어요?
1: 아 근데 여튼 맛있겠다, 그쵸?
0: 네, 넘어갑시다. 네.
1: 아 뭐 말씀하세요.
0: 아니, 침이 고여갖고 넘어갑시다. 네.
1: 네, 미우미우님은 바람피다 다시 시선 집중 크크라고 보내주셨는데 살짝 어디 갔다 오셨다는 얘기겠죠?
0: 네, 돌아오실 때 다짐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1: 네, 정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제이비 아재 개그 그만하라고 지금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동조했던 걸. 네, 사과드리면서 뉴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지 걱정이다 라고 밝힌 다음에 임은정 광주청장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SNS에 먼저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것도 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일단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0: 이미 이 자리에서 물음표를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적격 주장을 한 임은정 광주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으면 과연 지위를 제대로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일찌감치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 지적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차피 청와대나 행안부는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청문회 이후를 고려를 한다면 뭘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외부의 반발이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내부의 반발입니다. 이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지용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더라도 과정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반그로키 상태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청와대나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그런 김지용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올린 글도 함께 좀 살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떤 거죠?
0: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복지 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서 마른 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요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걸로 거의 대부분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에 김지용 후보자의 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김지용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스스로 설정한 좌표가 뭡니까? 선봉입니다. 선봉. 자, 이 선봉의 기세를 꺾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립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지원군이 오는 길을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미애 어떤 선봉 추미애 지사의 어떤 그 저지선을 다른 건으로 끊어버린다. 지원선을 다른 건으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지원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X에 글을 올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이제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만 뭐 이렇게 썼어요.
0: 지금 여기서 또다시 김지용 후보자를 거론을 한 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론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임은정

0: 광주 청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 정당성이 삭감이 된다고 보겠죠. 오히려 이럴 때 정면으로 받아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나왔으면 감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경고에 그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 것이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한번 뚜껑 열어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1: 네. 박한송님, 공무원증 반납하고 나와서 유튜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난 정치판으로 들어간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라고 약간 이문정 광주중수지방청장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고, 반면에 노는 게 제일 좋아님은 감찰 지시나 대통령의 X나 이런 거를 보고 입틀막이 떠오른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님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너무 왈가왈부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몽수님은 점점 내부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청문회가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입틀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입틀막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절대적 어떤 그 권리이고 가치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문정 그 광주 그러니까 중수청장을 둘러싸고 나오는 핵심 문제는 뭡니까?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자신의 상급자의 적격성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 공개적으로. 과연 그것이 온당한 처사이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논점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상급자의 업무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죠. 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 공적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공익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견 표명이 되는 건데, 상급자의 적격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직의 계통과 기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지금 사실은 청와대나 행안부가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죠.
1: 다솜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건 하극상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점화가 됐는데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경찰이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다음에 12월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자 그러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것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게, 자 이건 고발에 따른 수사였습니다. 고발한 주체가 두 명 있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였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각각 네 번, 두 번, 그것도 대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피고발인 가운데 유일하게 한동훈 의원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를 한 차례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냐. 서면 조사하고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2022년 12월 검찰에 의해서 불송부 결정돼버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검찰이 불송부 결정을 한 다음에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찰의 수사도 뭐였다? 신용이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제 공개를 했다는 점 먼저 전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논전도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5 저작권 마타도어는 왜

0: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민석 대표의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저 의혹을 제기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승인은 책을 표절할 당시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그제야 연락한 것이다 라면서 원 저작자의 항의를 받자 그제서야 사과했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내용이었습니다.
1: 네, 짚을 점은요?
0: 여기서 쟁점이 도출이 되는데 저작권자의 승인 여부가 논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점은 뭐냐? 승인을 언제 받았느냐? 그 승인 시점이 논점이 된다는 건데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승인이라고 한다면 출간과 승인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야 할 질문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밝혀야 할 답변은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법률 위반 행위가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묻고 이걸 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바로 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논점 정리만 하도록 하고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사실상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로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와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보 협력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런 문제들이 뭐 연속으로 나왔죠. 국정원 직원, 더 나아가서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 이들을 향한 비자 발급 지연 내지 거부, 이런 어떤 썰 내지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맞다 아니다 진위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공방은 반쪽짜리 공방입니다.
1: 왜 반쪽짜리죠?
0: 말 그대로 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비자 발급 거부했거나 지연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왜 정보 공유를 제한을 했고 왜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정동영 장관의 뭐 구성 발언 때문이다, 쿠팡권 때문이다, 한미 통상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뭡니까? 추정입니다.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심사가 불편해가지고 결국 비자 발급 지연하거나 거부했고 정보 공유 제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가 빠진 상태에서 한미 간 삐걱거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1차 모드를 어떻게 잡는 게 맞을까요? 미국 편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편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질문 자체가 좀 너무 어떤 그 조악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국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국이 저러겠지 라는 식으로 아주 막연하고 습관적 미국 편향에 빠져가지고 보도를 하고 공격을 한다면 이건 반국익적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명백히 한국 과실이고 비자 발급을 지연 내지 거부시키는 이유도 명백히 한국 과실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증명이 되어야만 그런 보도나 그런 주장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로 그러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0: 쿠팡권에 대해서 국정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 왜?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왜 우리 기업관들이 있느냐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산업 스파이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권은. 그러면 국정원의 업무 범위 안에 산업 스파이 문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한테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두 번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논란이 됐을 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비밀 아니라고. 보고서나 연구보고서 이런 데 다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거에는 미국에 다른 저의가 있다는 얘기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통상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를 주로 지금 우리 국익에 반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익에 해당하면서 더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 편듭니까? 오히려 이건 한국의 국익에 대한 어떤 그 심대한 어떤 침해 행위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적이 있는 보도이고 국적이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근데 왜 엉뚱하게 가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하나만 더 드릴까요? 장동혁 대표가 나섰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누구 잘라라 말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그것의 정합성은 둘째치고 제가 하나 그럼 되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방선거 전에 미국 방문했었죠. 미국 방문에서 도대체 누구 만나냐 막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세게. 그리고 귀국해서 본인이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한라인 구축하고 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 그렇죠.
0: 그럼 한라인 구축했으면 왜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네요. 그러면. 그럼 팩트를 제시를 하든지. 근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거 보니까 언론 보도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카더라 비치고 추정으로 얘기를 했더만요. 그럼 한라인 구축된 거 맞습니까?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반응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쓴소리님, 대한민국 언론은 국익보다 개인의 특종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티스님, 미국이 정보를 안 주면 미국을 비판해야죠. 동맹인데. 반면에 유구님은 그래도 우리가 빌미를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0: 아니, 그 의견. 팩트를 제시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1: 네. 외가 빠진 상태에서 한미 간 삐걱거림이 있다면 1차 모드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미국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JB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앞에서.
0: 네.
1: HB2YI님이 좀 질문이 초딩스럽네요.
0: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약간 조악하게 문제제기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1: 네. 네. 다른 뉴스 짧게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알래스카 현지 매체인 알래스카 퍼블릭 미디어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한국 당국자들이 지난 7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알래스카 주 의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주도하는 글렌 파른 그룹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후에야 한국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혔다라고 알래스카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 아직까지 결정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래스카 주 의원들에게도 분명히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다시 점화된 이 문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한동훈 의원이 엊그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5 저작권 마타디오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다. 그러니까 승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지금 쟁점이 아니죠. 받은 건.
5: 승낙은 받았죠. 그런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기 전에 이제 들었는데 네. 문제가 된 책에 출간 이후에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에 승인을 사후적으로 받은 거예요.
4: 자, 잠깐 여기서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약간 전후 과정을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22년 5월에 있었고요. 예, 예, 예. 책은 21년 11월에 출간이 됐어요.
4: 네.
5: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한 매체 보도로.
4: 네.
5: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앞인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메일을 하나 입수했는데 문제가 됐던 그 책의 원 저자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당한 원 저자가 인사청문회 이틀 전에 저에게 그 메일을 보내준 제보자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사과는 받았다.
4: 사과는
5: 받았다. 즉 저작권 침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사과는 나한테 하더라.
4: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게 그 메일입니까?
5: 맞습니다. 사과는 하더라. 그러나 네. 저 빨간색 줄친 거 뒷문장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은 못했다.
4: 아, 그럼 이 시점까지는 승낙이
5: 그렇죠.
4: 안 된 거네요?
5: 인사청문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작권 피해를 받은,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 승낙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4: 네, 네, 네.
5: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어떤 종류의 합의에는 이르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4: 예.
5: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인사청문회 때는 최근에 승낙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4: 한동훈 그때 후보자가
5: 예, 저 메일과 고 인사청문회 사이가 이틀이니까 이틀 사이에 뭔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자리에서는 승낙을 받았다라고 발표.
5: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출간 당시냐라고 제가 거듭 질문하니까 출간 당시는 아니고 예. 최근에 받았다고 했는데
4: 예.
5: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내가 사과는 받았지만 뭔가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저 메일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에 입수한 메일이에요.
4: 예.
5: 그러니까 그 이틀 사이에 뭔가 합의를 받았거나 합의를 이루었거나 아니면 뭐 승낙을 받았거나 했겠죠.
4: 자, 이게 그때 당시 뉴스타파도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 보도를 보면 인사청문회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올라온 그 딸의 전자책 저자란에는 한동훈 의원의 딸과 그가 설립해 운영하던 봉사단체의 이름만 올라 있었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에는 저자란에 원저작자의 이름이 추가가 됐고 그런데
5: 네.
4: 청문회 끝나고 다음 날에는 또 한동훈 의원 딸 이름도 빠지고 원작자 이름 딸 그러니까 원작자 이름도 빠지고 그 단체 이름만 남았다. 이게 뉴스타파의 보도였거든요.
5: 맞아요.
4: 맞습니까?
5: 네. 그런 식으로 저자가 변했고요. 네. 아마 원 저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4: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원 저작자하고는 다시 뭐 소통 이런 건 없었어요.
5: 네, 원 저작자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4: 예.
5: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동훈 의원은 이 책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고 출간된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도 일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간될 당시부터
4: 네.
5: 약 6개월여간은 저작권 침해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4: 그러면 6개월 동안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지속되고 있었다.
5: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네. 또 이렇게 얘기해요.
4: 예.
5: 아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다. 비영리 목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 예, 예.
5: 아마존에 책을 올릴 때 0.99달러 한 권에 0.99달러로 올린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책이 한 권 팔리면 수수료로 0.99달러를 떼갑니다.
4: 아.
5: 그럼 책이 한 권 팔리면 그 수입으로 0.99달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마존의 수수료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0원이다.
4: 예.
5: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4: 예, 예,
5: 경찰이.
4: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5: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책을 아마존의 일반 판매 방식으로만 올린 게 아니라
4: 네.
5: 전자책 자가 출판 형식으로도 올렸어요, 동시에.
4: 그건 어떤 의미예요?
5: 그러니까 KDP라고 킨들 전자책 자가 출판 방식으로도 책이 올라가 있고 일반 판매 방식으로도 올라가 있는데 일반 판매 방식, 즉 책이 그냥 실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팔릴 때마다 0.99달러가 들어오지만 0.99달러의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수입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킨들 자가 출판 형식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존 홈페이지 뒤져봤어요.
4: 저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5: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예, 워낙 예, 글씨가 예. 작아서
4: 예, 예.
5: 21년도 이 KDP 즉 킨들 전자책 자가 출판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가격이 얼마든 간에 팔리면 35%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4: 일단 그 영리가 그 있었는지 없었는지 둘째고 영리 목적인 건 맞다 이거잖아요.
5: 그렇죠. 이거는 수익이 납니다 무조건.
4: 예.
5: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한 것만 팔려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걸 구매했었어요. 전자책 방식으로.
4: 아, 취재를 위해서.
5: 취재를 위해서.
4: 예.
5: 그렇기 때문에 예.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판 당시에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았다? 아니죠.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은 거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원저작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4: 네.
5: 내가 문제 제기했더니 사과는 하더라. 근데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못했고 조만간 어떤 합의, 딜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깨진 거고
4: 네.
5: 비영리 목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자가 판매 방 그냥 일반적인 책 판매 방식으로 올린 거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영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킨들 전자책 자가 출판 방식으로 동시에 올라가 있고 이거는 판매할 때마다 무조건 이익이 남게 돼 있어요.
4: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그 있었다라는 중간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5: 그렇죠.
4: 근데 지금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송영훈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5: 친고죄가 되려면 비영리 목적이어야 돼요.
4: 아 그래요?
5: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도 책을 올려놓고 판매를 했어요. 그럼 비영리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럼 친고죄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외국의 원 저작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 네,
5: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2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4: 네, 네, 네.
5: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4: 아, 예, 예.
5: 그러면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4: 예.
5: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4: 이건
5: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미 보도된 바처럼 경찰이 해외 국제공조를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4: 네.
5: 검찰 단계에서 이게 잘리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으니 그리고 공소시효도 남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KDP 방식의 어떤 출판 이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 자 그러면 이건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 전에 했던 수사에 대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 다만 진짜 이것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국제공조가 막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그 당시에 경찰 수사도 정말.
4: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어제 윤건영 의원이 공경을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한 번도 신청 안 했다면서요.
5: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예, 예, 예. 의원의 장려에 대해서
4: 예.
5: 예를 들어서 논문을

0: 해외 어떤 웹사이트에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올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냥 홈페이지를 검색해요. 그 논문이 올라간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경찰이. 그리고 이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논문을 심사하냐고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나와야 되지 왜 혐의 없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혐의 없다고 내버린 거예요.
1: 네.
0: 답이 회신이 없다. 그래서 혐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배 진행자께 도둑질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안 했어요. 답이 없으니 혐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1: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 그렇게 했고 뭐 앱 있어요. 앱.
1: 예, 예.
0: 앱을 개발해서 출품했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 혐의 없음.
1: 아 그러면 수사가 다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수사가 된다는
0: 그러니까
1: 얘기예요.
0: 진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마존에 출간한 거는 이 KDP 출판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1: 경찰이?
0: 경찰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매 방식만 검토를 해서 99달러인데 수수료로 99달러가 나가니까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1: 0.99달러.
0: 0.99달러. 근데 이거 저희 의원실을 막내 식구가 30분 만에 이거 찾아낸 거거든요. 21년도
1: 아, 예.
0: 아마존의 그 KDP 관련돼서.
1: 예, 예.
0: 그리고 KDP 판매 방식으로 올렸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한동훈 본인이 인사청문회 당시 얘기해요. 그러면 경찰이 모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도 올라가 있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 거고 이렇게 30분이면 찾는 그 당시에 어떤 판매 정책, 판매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영리 목적이 없어 보인다 무혐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자기네들이 수사를 잘못했다, 부족하게 했다는 걸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리 목적 이런 것도 이미 돌파가 되고 공소시효도 남았으니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보세요? 형사 사법 공조로 요청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그냥 불송부해 버렸다.
0: 맞아요.
1: 근데 그때 이제 부장이 공봉숙 검사인데
0: 공봉숙 검사 잘 아는 사람이죠.
1: 아, 잘 아십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의 해명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저기 저희 표현인데 격가지에 해당이 됐고 미국에 보내봤자 별로 협조도 안 될 것 같다 것이었다 이런 취지였던 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근데 이게 단순히 방금 공봉숙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값싼 책의 출판 그래서 뭐 별로 따지고 뭐 품을 드릴 일이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저작권 침해 여부나 논문 짜집기나 논문 대필 의혹을 제안합니까? 그게 그냥 논문에서 끝나고 책에서 끝나는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허위 스펙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논문이라든지 출간을 가지고 스펙을 만들어서 그 스펙을 활용해서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였고 이 과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이 자녀가 대학에 그 미국 대학에 취학할 때 교민사회도 난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한국 그 쪽에서 입학을 하게 되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1: 경구 의원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0: 네.
1: 이 말씀이신 거죠.
0: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뭐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리로 덤볐다 그러는데 전 사실 한동훈 의원이 가장 원하는 게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한동훈 의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안이 불거지니까 과거 법무부 장관 인청대 내용을 가지고 사실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유포하고 있고 특히 제가 했던 질의 영상을 활용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나선 거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의 장녀에 대한 재수사를 가장 앞서서 촉구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 본인이에요.
1: 왜요?
0: 본인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의욕만 더 키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0: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모신 김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는데 평가가 어떠십니까?
0: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그 감찰.

0: 소식에 당황하시고 놀라시고 또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1: 네.
0: 그 마음 충분히 좀 알 것 같고요.
1: 예.
0: 임은정 청장님의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청문회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은정 청장님을 참고인으로 좀 청문회에 모시자라고 해서 신청까지 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네. 아쉽고 그렇다는 거. 근데 다만 장관으로서는 윤호중 장관으로서는 검찰과는 다른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상 과거 검찰이 인사라든지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개별적이든 개인적이든 또는 집단적으로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공직기강 중요하고 그래서 나섰다고 저도 이해하고 그 부분 충분히 이제 뭐 앞으로도 유지될 기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공소청 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 그래서 공소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했었던 적이 있고요. 특검으로 파견됐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복귀하겠다고 막 하고 손 놓았거든요, 수사에서.
1: 네.
0: 저는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1: 복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희망 부서를 지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출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수사에서 손을 놨다.
1: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저 여기서 빠질래요라는 의사 표현은 통상적인 자기 인사에 관한 의견 표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우연님 말씀대로 그걸 이유로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0: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보도도 많이 됐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찰 당시에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걸 주도했었고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비쳤었던 사람이거든요. 총문회에서 이 부분도 짚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같지 않게 그리고 나만은 다른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 내서 왔었던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왔던 사람이거든요.
1: 예, 예,
0: 이 부분 짚을 거고요.
1: 예.
0: 공소청 검사들도 지난번에 했었던 예를 들어 특검 같은 경우에 막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든지 또 과거의 인사에 대해서 막 의견 표명했던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하려면 이제 그 일관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0: 공직 기강을 세운다는 거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 네.
0: 어떤 기간은 되고 어떤 기간 안 된다 그러면
1: 알겠습니다.
0: 특정 기간의 경우에는 특혜를 받는 거고 또 반대로 다른 기간의 경우에는 사기가 떨어지겠죠.
1: 알겠습니다. 네. 모레군요. 청문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6분 집중. 이번 한 주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어요?
4: 네,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 왁부불 이런 촉감왕구 아시죠?
1: 이렇게 뭐 주무르는 거?
4: 네, 조물거리고 있으면 이게 심신 안정에 도움된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고 문구점마다 아주 가득합니다. 이 제품들로. 해외 직구로 사는 경우도 많아서 말랑이 시장이 3년 새 12배나 커졌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이 말랑이 왁부볼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됐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
1: 네네네네.
4: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외 직구 조사에서는 최근 2년간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황당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1: 한 건도 없었다고요?
4: 네. 한국소비자원조사부터 일단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촉감왕구 15개를 조사했더니 왁부 오포볼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MIT, CMIT가 검출이 됐는데요. 이건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문제가 됐던 성분인데.
1: 그래요? 예.
4: 그리고 말랑이에서는 허용 기준의 6.6배에 달하는 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을 말랑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쓰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네, 네. 반면 기후부가 2024년부터 2년 동안 해외 직구 제품 700여 개를 조사한 결과는 위반 사례

0: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1: 아니 똑같은 걸 대상으로 조사하는 왜 이렇게 달라요?
0: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이나 서울시 조사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적용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근거해

0: 지정하고 관리하는 전체 모니터링 대상 물질은 더 많아요. 263종에 달하는데 여기서 사용 제한 또 핵심 규제로 묶인 물질은 고작 4종뿐인 거죠. 이처럼 기후부의 기준이 더 느슨하고 좁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품도 기후부 그물망에는 걸리지 않는
1: 아,
0: 구조입니다.
1: 기준이 다른 거네요. 기후부 입장은 뭐예요?
0: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주된 입장이에요.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 말랑이랑 왁구볼과 같은 완구 제품의 안전을 이제 총괄해서 평가하고 단속하는 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서 산업부 관할 법령에 따라서 그저 규율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적인 논리가 아무리 그렇다 한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이하게 다른 조사 결과를 일단 봤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럼 기후부가 주무부처가 아닌데 이런 조사를 왜 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
1: 그렇죠,
0: 수가
1: 그렇죠.
0: 있습니다. 사실 환경보건법 제24조를 보면 기후부에게도 명백한 책임과 그 권한이 있습니다. 기후부 장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어린이 용품의 사용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을 걸러내고 또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조사 기준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 워낙 허술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이게 좀 법적 미비점도 있고 행정 칸막이도 있는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촉감왕구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핵심인데 두법 사이의 간극이 일단 크다 보니까 보건 안전망의 구멍이 뚫렸고요. 부처 간 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환경 유해물질 자체의 관리를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물질을 하나씩 추가하는 사후약방문식으로는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최경호 교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2: 사실 물질의 수가 뭐 환경부가 4종이라고 생각하면 산업부는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물질조차도 실제 아이들이 혹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다 커버한다고 보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냥 법에 있는 뭐 프탈레이트 7종의 총합, 뭐 유해중금속 몇 종, 뭐 CMIT, MIT 이런 식만 보고 이걸 통과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통과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걸 통과했다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개런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환경부에서 제대로 법에 있는 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를 하면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0: 네. 유해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이미 환경보건법에 아까 263종 말씀드렸는데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제품과 물질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다루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매일 손에 쥐고 조물락거리는 이런 촉감형 완구처럼 사회적 우려가 큰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좀 걷어내고 제도를 과감하게 확장하고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주무부처는 산자부니까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 살짝만 본다. 요런 거잖아요.
0: 네,
1: 접근법이.
0: 맞습니다.
1: 이게 전 행정 칸막이죠. 어린이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신수임 리포터였습니다.
0: 네,
1: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1: 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조강.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 중심으로 비가 오거나 약한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비는 이제 밤부터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에는 최고 7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함께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지방으로는 소나기 내리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6도, 도봉구가 31.7도까지 올랐습니다. 10월 중순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곳들이 많았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27도, 전주가 29도로 오늘도 꽤 덥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서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또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8: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사흘 전에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1: 3일 전에 봉하마을을 찾으셨던데요. 묘소 참배 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대신 사죄드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2: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들은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네.
2: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일생을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고요. 그 제가 또 가장 정치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1: 네.
2: 가장 제가 한편에서는 저를 육선의원까지 만드는데 어떤 아주 훌륭한 모티브를 주신 분이라고 봅니다.
1: 예예예. 예, 예.
2: 그런 정치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제가 경험한 대통령 가운데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치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인간적 그 비윤리성이랄까요?
1: 네.
2: 윤리적이지 못하는 그런 예. 발언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1: 예.
2: 일반 시민보다는 더 언어에 있어서 더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거친 표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1: 예.
2: 아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1: 혹시 그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네.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2: 네, 뭐 그분 개인을 제가 뭐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2: 저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위기 상황이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그 표현들이
1: 네.
2: 저는 매우 검도를 넘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 이거는 그 고인의 죽음에 대한 조롱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2: 네 저는 우리가 망자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은 일단 그분이 했던 정책이나 뭐 네. 이런 부분을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네네네.
2: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까지 조롱하거나
1: 예.
2: 또는 그걸 또 심하게 표현하는 것은
1: 예.
2: 저는 정치인의 도리도 아니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리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묘에 참 오랜만에 갔었거든요.
1: 네.
2: 네 저는 상당히 좀 새삼 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제가 정치인들이 좀 더 자중하는 목소리를 좀 내어주시길 네. 바라는 그런 의미를 예. 담아서 정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저기 의원님이 묘소 참배 후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강성 팬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천을 받아 정치적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2: 지금 보면은 극단주의자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1: 예.
2: 그 패권 세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2: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무리를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1: 예.
2: 패거리 정치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를 짓고 패거리 정치를 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예. 네, 근데 그게 현실에 2026년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팬덤 또는 패거리를 만들고

0: 들어서 자신들은 선이고 절대적 선이고
1: 네.
0: 또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절대적 악으로 규정하는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통합을 완전 제재하고 또 그들이야말로 반민주 세력이라 보거든요.
1: 네.
0: 그 반민주 세력은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다. 저는 이 곳곳에 있는 이 반민주 세력들은
1: 예.
0: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경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네. 그래 봅니다.
1: 그래요.
0: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 네.
0: 극단주의 세력들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쇼츠라든지 이게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한 부분들이 극단주의자들을 더 양상하고 있는 아닌가. 왜냐하면 유튜브 하는 그 모습들은 보면은 이성적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어떤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자중해야 되고
1: 네.
0: 정치인들이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책임성을 가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그 극단주의적 행태에 네. 혹시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라든지 5.18 관련 발언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예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은 그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본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을 가지는지 좀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가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특히 우리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면
1: 네.
0: 한 번쯤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러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에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에도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1: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경우는?
0: 제가 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1: 네.
0: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를 뭐
1: 어쩌고
0: 뭐 한다든지 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간절히 무시한다든지
1: 네네네.
0: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행위들 역시도 저는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여권 또는 여당 예 입장만 대변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1: 네네네.
0: 당시에 야당하고 대연정까지 제안했지 않습니까?
1: 예.
0: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특히 12.3 비상겸 2024년도에 불과 뭐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것을 정치권이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너무도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냈던 그 사건에 대해서
1: 예.
0: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여야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선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네.
0: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1: 오늘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요 얘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래서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그러니까 뭐 고급 명품 시계와 수십억의 돈을 받았다 이건 팩트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게 팩트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나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인들의 어떤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
1: 네.
0: 까지 저는 예. 건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
1: 예.
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1: 지금 그걸 거론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0: 저는 그 인간적인 그 영역까지 건드는 것은
1: 네.
0: 저는 참 정치인에 대한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저도 그 내용들을 알고 우리 사회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1: 예,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처음 듣는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0: 의원님이 이제 최근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를 막 썰 돈 거 아시죠?
1: 제가 사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 민주당이 예. 정말 10대 이상, 10대, 100대 자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네네. 탄핵이 되고 예. 저는 그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 저의 노력에 대해 비해서 너무도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형편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0: 예.
1: 지금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0: 네네.
1: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부산 사하지 않습니까?
0: 예.
1: 부산에 내려가면은 정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0: 네.
1: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안보 문제라든지 네. 민생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책임 정당으로서의 집권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지금 현재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0: 네.
1: 과연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네. 이어받았는데
0: 예.
1: 과연 이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좀 더 자중하고 민주당 구성원들이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0: 네네.
1: 한번 좀 더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0: 알겠습니다. 생각은. 오늘 이제 그 의원님이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통합의 정신인 것 같은데 그 저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찾을 계획이시라면서 이것도 같은 그 이유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1: 네, 저는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0: 네.
1: 그때 당시 대표였습니다만 대연정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맥락으로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제 국정감사도 진행 중인데 지금 YTN 지분 매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관승과 저기 해당 상임위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1: 네.
0: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세요, 의원님?
1: 좀 더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요.
0: 네.
1: 예, 국민들께 그 이익되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그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큰 언론계 쪽에서는 상당히 큰 현안인데 좀 어떻게 좀 잘 접근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대법원의 업무 추진 경비 사용 실태가 일부 전해졌죠. 뭐 고급 한정식 집이나 오마카세에 가서 고급 음식을 먹고 인원 부풀리기 장부에 이렇게 적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됐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내역이 공개된 계기가 감사원의 대법원 회계감사 자료 이게 공개되면서 나온 건데 여기에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도둑자바라의 공동대표죠.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뭐 오마카세 같다 이런 거 빼고 또 지금 눈여겨볼 그러니까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 겁니까?
3: 네, 이게 이제 그 감사원이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이제 회계 감사를 한 것인데요.
0: 그렇죠.
3: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요번에 나온 그 인원 부풀리기.
0: 네.
3: 인원 부풀리기 말고도 한 뭐 세 가지 정도 크게 보면 유형의 이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0: 어허.
3: 뭐 이거는 뭐 대법원장이 직접 다 썼다는 건 아니고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쓴 부분인데요.
0: 네.
3: 첫 번째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뭐 1억 8백만 원에 달하는 주류 구입. 주류 구입을 했는데도 이제 이게 뭐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0: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겁니다만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밤 11시 이후에는. 근데 밤 11시 이후에 쓴 것도 많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쓴 게 많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밤 11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쓰려면 이제 왜 이렇게 꼭 써야 되는지 그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이게 법원행정처가 기획예산처 지침을 전혀 안 지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류 판매 주목적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술을 파는 게 주로 주된 이제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쓰게 돼 있고 만약에 쓰려면 마찬가지로 그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주류 판매 주목적 업종에서 1,6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그런 게 전혀 이제 입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비정상 시간대에 쓴 거라든지 주류 판매 주목적 업종에 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집행 그 예산 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고 또 이제 1인당 50만 원 이상 집행하려면 그 주된 상대방이라고 해서 한 사람 정도를 이름하고 이 성명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하려면. 근데 그것도 안 지킨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좀 문제 백화점인 것처럼 법원행정처가 그런 문제 백화점인 좀 지적이 됐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신데 하나하나 좀 다시 그 좀 그 자세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1억 원 넘는 그 와인을 사들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도를 탔는데 근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와인을 산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얘기인가요?
0: 당연히 뭐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사면은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인가를 적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사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뭐 행사에서 쓰는 것인지 이런 게 분명하려면 그 집행 대상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쓰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면 변호사님 저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있는데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도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직원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려면 어떤 그 경비를 써야 되는데 이때 보통 이게 업무 추진 경비로 잡힙니까? 어떻게 잡힙니까?
0: 그거는 뭐 명절 때는 명절 뭐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약간 격려금이나 이런 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1: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나갈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실까요?
0: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증빙 서류에는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 이렇게만 돼 있답니다. 1억 800만 원 와인 구매에 대해서. 근데 어떤 행사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1: 아니 무슨 행사로는데 1억이 넘는 와인을 사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0: 물론 4년간 이제 쓴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또 뭐 와인을 살 때 한 건에 50만 원 이상씩 구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반드시 이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누구와 마시든지 또는 뭐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업무 추진비 집행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감사원도 지적을 한 겁니다.
1: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얘기했던 밤 11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도 썼다. 그러면 이거를 혹시 뭐 지금 판사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이 재판 소화량이 너무 많아서 과로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재판 기록 뒤져보고 판결문 쓰다 보니까 껄핏하면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 먹고 교통비 그러니까 쓰느라고 들어간 돈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0: 근데 이거는 법원 행정처가 쓴 겁니다. 법원 행정처는 아시는 것처럼 일종 행정기관입니다. 사법부의 행정기관이라서 일선 법관들이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감사원은 이제 법원 행정처가 쓴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재판 업무를 하다가 밤늦게 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주로 이제 그 명목을 보면 전부 업무 협의 간담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1: 밤 11시 이후에 무슨 업무 협의를 해요, 그러면?
0: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업무 협의나 간담회라는데 밤 11시 이후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공휴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반적으로는 출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과다하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말 공휴일도 업무 협의나 간담회 이런 게 많은데 이게 과연 주말에 이렇게 많은 업무 협의와 간담회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1: 그 규모가 커요. 그것도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0: 네. 지금 밤 11시에 쓴 게 뭐 4년간 960만 원, 주말 공휴일에 쓴 게 8,900만 원이거든요.
1: 그래요?
0: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1: 세 번째로 술집에서 돈을 썼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글쎄, 이제 원래는 뭐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업종에서 너무 진비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냥 뭐 식사비 정도는

0: 있을 수 있지만
1: 예.
0: 이제 이거는 술 쉽게 말해 술값이기 때문에 술값을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에서 쓸 때는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따로 품이 그러니까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고요.
1: 음흠.
0: 그렇게 쓴 게 한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47건 1,600만 원이다.
1: 네.
0: 그리고 뭐 50만 원 넘는 건들도 그 중에는 꽤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부적절한 집행이죠. 이게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먹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정 같은 게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뭐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정리가 된다.
0: 네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오마카세 인원 부풀리기 있잖아요.
0: 네네.
1: 이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직접 결제하지도 않았고 집행력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1: 네.
0: 아니 최소한 자기가 먹는 금액이 1인당 5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음식이라는 것 정도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자기가 카드를 안 껐어도 뭐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데서 먹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온다는 거 알 텐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공직자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스스로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게 저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집에 가서 먹으면서도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책임 회피성이고 기관장으로서는 참 뭐랄까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이시니까 사법적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무튼 그 허위장부 기재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부풀리기 자체가.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잘못 쓴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걸 감추기 해가지고 인원을 부풀린 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국회에 제출한 건 허위 공문서 행사 작성 행사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 그럼 그 법적 책임은 누구까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0: 그건 일단 고의성을 이제 고의성이라는 건 뭐 명시적으로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 네.
0: 어쨌든 묵인한 사람까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는.
1: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0: 그거는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는
1: 그래요?
0: 이건 뭐 사법적인 형사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그 한 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제가 보면 문제고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하나만 더요. 그 대법관들한테 뭐 월 200씩 그 경려금 줬다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아마 대법관들에게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던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되면서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경려금 명목으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이전에 대법관들한테 특수활동비라고 줬어요?
0: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그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1: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밀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하는 돈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도 매우 잘못된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특수활동비 외에 감축하는 게 기관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대법관들에게 특수활동비 주는 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경려금 이런 명목으로 편법으로 다시 남겨놓은 게 아닌가. 뭐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1: 금액 보존 차원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

0: 6번.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2: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1: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3: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1: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0: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주에 오픈 AI의 매출 전망이 잇따라 수정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편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 분야로 지나치게 쏠리면서 다른 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업계 소식 또 업데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요즘 빠르게 커지면서 이른바 좀비 ETF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은 되어 있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 그런 상품들인데 전체의 20%를 넘는다네요. 이런 상품들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나오셨고요.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3: 미국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5: 네.
3: 오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의 매출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소식 때문에 AI주가 또 크게 흔들렸어요. 근데 다음 날에는 또 반등했는데 이게 뭐 해프닝인 건지 아니면 무슨 얘기가 오갔던 겁니까?
5: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죠. 예. 이제 오픈 AI가 연간 7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치는 500억 달러, 그러니까 67조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시장이 알려진 것보다 한 30% 정도 적었던 거죠.
3: 예상보다 작게 나왔다.
5: 네, 그러니까 매출이. 대신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연간 매출이 아니라 연환산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ARR이라고 하죠. 최근에 예. 한 달 매출이 만약에 한 10억 달러다 그러면 이 추세가 1년 동안 이어질 거야라고 가정을 해서 그럼 120달러 정도 되겠네라고 추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3: 예.
5: 그러니까 실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3: 약간은.
5: 뭐 예.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이제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3: 예.
5: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ARR 같은 지표에 좀 의존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오픈 AI의 그 7월 달 기준 연환산 매출이 한 400억 달러 정도다라고 알고 있다가
3: 예.
5: 이후에 매출이 좀 늘었어. 70% 이상 증가할 것 같아라는 설명을 토대로 아 그럼 한 700억 달러 정도는 되겠네라고 말 그대로 추산을 했다가 이번에 실망을 한
3: 거죠. 연환산
5: 했죠.
3: 매출이.
5: 네.
3: 그러니까 7월 같은 속도로 돈을 벌면 한 400억 벌 건데.
5: 네. 그 400억이 벌었는데 7월 같은 속도로 벌 거면 이게 한 700억 달러 정도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3: 속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5: 네. 이렇게 되면 이 돈은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매출이 기대만큼 안 느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죠.
3: 예.
5: 근데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8일 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날 오픈 AI 쪽에서 올해 말이면 연환산 매출 700억 달러를 달성하거나 더 넘어설 수 있다 하는 보도들이 또 쏟아지면서 9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바로 또 뉴욕 증시에서 뭐 나스닥, S&P 500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3: 그러니까 요약하면
5: 네.
3: 요즘처럼 돈을 벌면 연환산 매출이 500억 달러냐 700억 달러냐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5: 네.
3: 보도는 500억 달러로 나와서 충격을 받았는데
5: 다시 또
3: 다음날
5: 정정이 되면서
3: 회사에서 아니야 우리 700억 달러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반등했다는 건데 보도는 왜 그렇게 돈을 500억 달러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맞아요?
5: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픈 AI나 아니면 경쟁사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의 매출 산정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엔트로픽은 이제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판매를 하면 이 고객이 지불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잡고 클라우드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파트너 업체에 돌아가는 몫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회사에 귀속되는 금액만 매출로
3: 수수료만
5: 잡습니다.
3: 그냥.
5: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만약 고객이 100달러를 내고 클라우드 업체가 30달러를 가져간다.
3: 예.
5: 그러면 엔트로픽은 우리는 매출 100달러야. 대신에 비용이 30달러야 라고 하는 거고요. 오픈 AI

0: KPI 방식이면 매출이 70달러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기업 다 IPO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업 가치 산정을 두고 그러면 똑같은 매출 기준으로 좀 맞춰보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혼선이 좀 가중이 된 거죠. 매출
1: 집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네요. 우리나라도
0: 네, 맞습니다.
1: 쇼핑 플랫폼 같은 경우에 네. 거래 금액 전체를 일단 자기네 매출로 잡고 업자들한테 수수료 주는 거는 비용으로 떼는 것도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냥 다 거래하시고 저희한테만 중간에서 수수료만 주세요 하는 회사도 있으니.
0: 네.
1: 아니 이건 당연히 맞춰서 보도를 해야지 왜 기자들.
0: 기업마다 아무래도 다른데 이제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매출을 발표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네. 발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했다가 다음 날 또 아니래 하니까 또 다시
0: 그렇죠.
1: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고. 이제 결국에는 AI 기업들이 뭐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전력 확보 이런 데 지금 굉장히 막대한 돈을 쓰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결국에 그럼 이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의구심이 커지다 보니까 작은 뉴스 하나 아니면 작은 이야기 하나 시장에 도는 말 한마디에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좀 민망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투자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뭘 알지도 못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거냐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쓰다 보면 괜찮을 거냐라는 깊은 고민은 분명히 있는데
0: 네.
1: 깊지도 않은 그 숫자 가지고 이렇게 화들짝 놀랄 만한 수준이면 이런 토론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네요.
0: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 옛날에 받았던
0: 네.
1: 그분이 가끔씩 이제 독특한 이야기에서 시장의 관심을 끄는 그런 분인데 AI 투자가 미국 경제의 다른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로 해석돼요?
0: 네, 그러니까 확실히 AI 기업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은 AI 산업이 너무 많은 자금과 자원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1: 예.
0: 다른 산업에 피해가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걸 구축 효과라고 이야기를 좀 하죠. 보통은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렸으면 금리가 올라서 민간 기업,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구축 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예.
0: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아니라 이 AI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4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은 510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1: 예.
0: 다른 건설 분야 지출은 오히려 1200억 달러 줄었거든요.
1: 이건 말 될 거예요. 여기
0: 네.
1: 미국도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은 큰 건물 짓는 건데 뭐 각종 전기 기사 뭐 건물 지을 때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구한대요 여기도.
0: 그렇죠.
1: 그래서 방이 평소에 안 짓던 걸 갑자기 지으려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런 거 지을 줄 알고 내가 20년 전부터 사실은 전기 기술 익혀왔지롱.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0: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예. AI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제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생산비도 올라가서 오히려 반대로 투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또 크루그먼 교수가 이걸 1990년대 IT 붐이랑 좀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IT 붐이라고 해서 기술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투자도 좀 함께 늘었다면
1: 예.
0: 요즘에는 AI 투자가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다른 분야의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AI 붐, 그러니까 AI 관련 기업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1: 돈과 인력을 AI가 너무 강하게 빨아들이고 있다.
0: 네.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1: 그 이전에도 어떤 혁신적인 변화들은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따뜻하기만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뜨겁다. 이거
0: 네.
1: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0: 뜨거운 곳은 너무 뜨겁고 차가운 곳은 또 너무 차갑고.
1: 그렇군요.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에서 파업이
0: 네.
1: 추진되고 있는데 들어보니 삼성 하이닉스 성과급 주는 거 봐라. 우리도 그 돈 못 받으면 일 안 할랜다.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대만 타오위안 사업장 노조가 최근에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률이 무려 99.1%가 나왔습니다.
1: 예.
0: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9월 발표된 2026년 회계연도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75% 정도로 나온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대만 노조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를 한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영업이익의 10.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활용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대만 노조는 이것보다 더 높은 15%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만 직원들에게 1인당 한 4,200만 원 정도의 특별감사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가 얘기하는 건 이런 일회성이 그러니까 단발적인 것보다 좀 더 투명하고 지속적인 이익 배분 제도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호황이 기업 실적,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글로벌 반도체 노동자들의 성과 배분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는 얘기겠죠.
1: 대만은 이게 이렇게 해서 파업을 하면 이게 합법적인 파업이고 보호가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0: 그죠. 대만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1: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이 성과급 두고 파업한 걸 가지고 이게 임금 조건도 아니고 나눠 갖는 건데.
0: 그렇죠. 영업이익이냐 뭐냐 가지고,
1: 그걸 가지고
0: 말이
1: 파업,
0: 많았죠.
1: 파업을 하는데 그 파업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게 맞냐.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조 찬반 투표에서 99.1% 얻었다 이것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찬반 투표하면 당연히 찬성 나오겠죠. 제가 근로자라도 찬성표 던질 것 같긴 해요.
0: 네.
1: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구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0: 지켜봐야겠죠. 대만도 네. 어떻게 될지.
1: 자꾸 이러면 그것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위아래로 기업을 잘라서 인적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이죠. 그렇게 해서 위쪽에다가 이익을 가장 많이 몰아주고 그냥 생산하는 생산 기업에는 이익을 안 몰아줄 수 있잖아요. 각종 로열티나 뭐 이런 걸 다 위로 빼버리면 근로자들이 일하는 생산 공장에는 이익이 적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거밖에 안 났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되나? 뭐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김근희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ETF라고 하는 게 이제 펀드를 상장한 거잖아요. 너무 많이 상장됐는데 상장되는 ETF마다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게 상장 언제 됐어? 뭐 이런 게 있어? 할 만큼 관심은 바뀐 ETF들이 계속 늘고 있다.
2: 네, 맞습니다.
1: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2: 네, 그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ETF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가 1,171개인데요. 이 중에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상품이 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량도 하루 5천 자에 못 미치는 ETF는 186개에 달해요. 사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ETF인 코덱스 200 같은 상품은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원이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이런 ETF들은 사실상 좀비 ETF인 거죠.
1: 똑같은 ETF인데 어떤 건 2조 원어치 거래되고 어떤 건 1억 원어치도 거래 안 되고.
2: 그럼 이런 좀비 ETF가 왜 늘어나냐면 특정 테마가 뜨면 비슷한 ETF가 난립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3월부터 미국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8개 출시됐거든요. 스페이스 상장 전후였던 6월, 7월에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ETF는 6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가가 하락하고 열기가 식으니까 이 ETF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90억 원대로 줄었어요.
1: 이러면 이제 사고 팔기도 어려우니 점점 더 줄겠죠.
2: 네. 그리고 일부 우주 ETF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우주 ETF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투자 테마 중에 메타버스라고 기억하시나요? 2021년에 메타버스 열풍 때도 하루에 관련 ETF 4개가 나란히 상장했는데요.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ETF 거래량이 1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일부 상품은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기 테마를 쫓아 비슷한 상품이 한꺼번에 나오고 테마가 식으면 일부 상품만 살아남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회사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펀드니까 거래가 안 되면 그냥 상장 폐지를 시켜버려도 되지 않나요? 무슨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계속 올려두는 거래요? 왜 그렇대요?
2: 네,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되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거래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ETF를 바로 상장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TF의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대금보다는 순자산 규모나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유동성 공급자가 있는지 등의 별도의 요건을 보기 때문이에요.
1: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상장 폐지 시키려면
2: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스스로도.
2: 네.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국내 ETF는 상장한 지 1년이

0: 지난 뒤 순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50억 원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1: 아, 이게 요건이군요.
0: 네. 예. 반대로 말하면 순자산이 50억 원을 넘기만 하면 거래가 극도로 부진하더라도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 50억. 50억 원어치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 ETF에 투자한 돈이 다 모여봤더니 50억 원이 넘으면 그냥 이거는 상장시켜 이렇다는 거군요.
0: 네. 뭐 물론 거래 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 예. 보니 이제 순자산을 보는 거긴 한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장기간 부진한 ETF가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수 매도 호가 차이가 커질 수 있고
1: 예.
0: 투자자가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가격이 ETF의 실제 자산 가치와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비슷한 상품이 이미 많다면 투자자에게 별다른 선택지를 더해주지 못하고 거래만 번거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거래 대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뭐 무조건 상장 폐지를 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거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투자자 수요나 상품 경쟁력도 떨어진 ETF라면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상장 폐지랑은 다른 게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되면 이른바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장외 기업이 되니까 사고 팔 수가 없어지니 뭐 천 원에 오천 원에 거래됐던 주가가 뭐 100원, 200원에 정리 매매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아주 커서 상장을 이렇게 함부로 폐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ETF는 현재 가치로 그냥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상장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가치는 같고 상장 폐지시킬 때는 이게 오늘 기준으로 가치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로 다 투자자들한테 나눠드릴게요.
0: 네,
1: 이제 다른 ETF 투자하세요. 이 돈으로. 그러면 되는 거라서 상장 폐지 시켜도 큰 피해자도 없고 그냥 괜찮은 건데 약간 마음이 좀 서운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남아는 있다. 50억 원어치만 넘으면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으니.
0: 네.
1: 네. 그러면 스스로 나가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주면 좋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필요에 따라 ETF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ETF도 판매가 부진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실 더 이상 운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운용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ETF를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전체 ETF의 4.2%인 238개가 상장됐는데요. 국내에서는 2%인 24개에 그쳤습니다. 물론 두 시장의 규모와 제도가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 예.
0: 그만큼 국내에서는 ETF를 정리하는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아니 그 말은 운용사가 ETF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가 상장 폐지 시키고 싶어도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어요?
0: 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합당한 이유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 과정이 까다롭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투자자가 적은 ETF는 운용사가 좀 더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운용사가 마음대로 퇴출시킬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건 모양이네요. 당국은.
0: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거론되는 게 상품 자체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액티브 ET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1: 예.
0: 액티브 ETF는 단순히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ETF 내 종목 편출이나 비중을 결정하는 상품이에요.
1: 예.
0: 다만 현재는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 0.7을 지켜야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죠?
0: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ETF가 기초지수랑 최소한 70%는 비슷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1: 잠깐만요. 근데 액티브 ETF면 말 그대로 액티브 ETF면 그냥 펀드 매니저 맘대로 운영하는 ETF잖아요. 이름 예를 들어 김근희 ETF 그러면 김근희 기자가 어제 꿈에서 할아버지가 이거 사라고 했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도 되는 개념인데 원래 액티브니까. 그런데 뭘 하여튼 70%는 의무적으로 뭘 따라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0: 네. 규제 당국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액티브 ETF도 ETF니까 상장 지수 펀드니까 상장 지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 나머지 30%에만 자율권을 준 거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요.
0: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ETF가 높은 수익을 내도 기초 지수와 차이가 벌어지면 이 고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1: 예.
0: 실제로 6월에 ETF 4개가 수익률이 높은데 이 상관계수 0.7을 못 지켜서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ETF들도 사실상 큰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1: 야, 이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상관계수 0.7을 못 지키면 상장 폐지되는데 그러니까 못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0: 매번 오르는데 우리가 저걸 마음대로 못 담으면 그냥 이 규정 지키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담아서 먹을 만큼 다 먹고 당국이 뭐라고 하면 상장 폐지 시켜버리자. 그러면 어차피 고객들한테는 그 수익률 다 가는 거니까 괜히 이거 지킨다고 수익률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혼나고 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판단을 내렸나 본데요.
1: 특히 올해 좀 국내 주식들이 많이 뛰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0: 지를 하더라도 이제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날 이게 사라지는 것도 문제니까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알겠어요. 충분히 알리고 환매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ETF 운용사가 별 재미 없거나 그러면 그냥 돈 다 돌려주고 다시 상장 폐지시키면 큰 문제는 없는 건데.
0: 네, 그렇죠.
1: 당국에서는 또 뭐 상장 폐지됐네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규제를 손에 쥐고 있다 보니 그러니 그냥 계속 이렇게 좀비 ETF가 운용사도 운용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남아있고 그렇다는 얘기군요.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한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용우 씨가요. 보통 어떤 나라가 부채가 많으면, 나라 부채가 많으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던데 미국은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다면서 왜 미국 달러는 요즘 계속 강세인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채가 많은 나라는 안 좋은 나라고 안 좋은 나라의 통화는 가치가 떨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부채가 많은 미국의 통화는 가치가 안 떨어지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는요 개인의 부채건 국가의 부채건 부채가 많다고 나쁘고 적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부채가 갚을 수 있는 부채냐 아니면 평생 못 갚을 부채냐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채에서 더 중요한 건 부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부채를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곳에 써버리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갚을 수 있는 부채고 그 부채가 생산적인 곳에 쓰이고 있기만 하다면 부채는 사실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부채가 많은 편인데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것은 그것도 아직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채를 못 갚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힘들지만 갚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부채를 그래도 비교적 생산적인 곳에 잘 쓰고 있다는 판단을 이제 금융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뉴스에서는 뭐 매일 미국이 국가 부채를 못 갚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큰일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뉴스는 원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더 안 좋게 하는 게 본질이라 그런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들 중에는 미국만큼 나라가 생산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래도 다들 돈이 있으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러는 약세로 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미국에 비하면 거의 부채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부채가 없을수록 좋은 거면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 원화가 계속 강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이유는

0: 어떤 나라의 통화가 강세냐 아니냐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고 투자할 만한 나라냐 아니냐에서 정해지는 거지 부채 자체가 많냐 적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는 때로는 많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용우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말에 잘 주무셨나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무려 2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우울감에 대한 연구 수십 건을 진행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잠을 못 자서 외로운 건지,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추가 조사와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외로움이 강해진다였습니다. 요즘 기분이 별로다, 꿀꿀하다 싶으면 일단 잠부터, 다른 거 전에 숙면 작전부터 짜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5: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같은 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아 불이 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